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라고 해서. 아.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에이.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예, 아, 그건 장점이에요. 살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예.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좀
1: 아하.
0: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야지.
1: 맞아요. 우리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1: 네.
0: 용납이 안
1: 예외
0: 됩니다.
1: 없습니다.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Okay.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아이고, 아이고.
2: Dark circles
3: 다크서클?
2: under my eyes, Mom.
3: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3: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아,
2: 어?
3: 다리야. 예, 다크서클 유, 아이, 레그, 씩.
2: You like sick?
3: Yeah,
2: Oh, hurting.
3: hurting.
2: 어.
3: Yeah,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3: 아,
2: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3: take a
2: we please
3: taxi
2: take a taxi tomorrow?
3: tomorrow?
2: Please.
3: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Huh?
3: 지하철.
2: What? Yeah.
3: taxi. We have no money.
2: Oh.
3: So let's take the subway
2: The
3: tomorrow.
2: subway.
3: Subway.
2: Look.
3: Subway so fast. It's
2: Oh,
3: okay.
2: all right.
3: 그래, 오늘은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이고.
0: 아이고.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1: 그죠?
0: 제가 돌아다니는
1: 발바닥이
0: 기분이었는데.
1: 불나요,
0: 아,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1: 네.
0: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1: 그러게요.
0: 엄마, 저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매우
1: 네.
0: 피곤한 느낌.
1: Mom, I have

0: Under my eyes. 내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1: 다크서클이 진짜
0: 에.
1: 영어로 다크서클이지.
0: 다크서클은 너무 콩글리쉬 느낌 나지
1: 아,
0: 않아요?
1: 그 냄새가 나나요?
0: 너무 콩글리쉬예요.
1: 오케이.
0: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1: 오, 섀도우
0: 네.
1: 안에요? 오케이.
0: shadow. 그림자. 예,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아, 이거 너무, 아우, 확 와닿죠.
1: 본인이
0: 오.
1: 콩글리시라고 정해놓고, 또 그리고
0: 에.
1: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보는 그런
0: 그렇죠.
1: 느낌.
0: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1: 아,
0: 다크서클이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다음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어? 반전이
0: 왜
1: 없었어요.
0: 그러신 거예요, 진짜?
1: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건 본인이기 때문에.
0: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진짜
0: 아니에요?
1: 실제로 dark circles
0: 너무
1: 하고요. 근데
0: 신기하네요.
1: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0: 그죠? 괜찮죠?
1: Yeah. 오케이. 자, dark circles. However,
0: 네.
1: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0: 그럴
1: 오른쪽에만?
0: 수가 없더라고요.
1: 무조건 양쪽이죠.
0: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지던데요.
1: 밸런스가 맞죠. 예.
0: 예.
1: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이
0: 네.
1: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0: 예.
1: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0: 아하.
1: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0: Yes.
1: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0: Go.
1: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0: 아.
1: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0: Go.
1: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0: 오.
1: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0: 예.
1: 한번 트라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0: Circle. Circle.
1: 네, 저는
0: 아.
1: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혀의
0: 예.
1: 움직임도 저 진짜 느껴지는데
0: 네.
1: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0: 오.
1: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0: 진짜
1: 않거든요.
0: R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1: 쉽지
0: 정말
1: 않아요. 근데 이것도
0: 어려워요.
1: 결국에는 프랙티스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0: Yes.
1: 거예요. So, circle
0: Circle.
1: 연습하시고요.
0: Yep.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아,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0: Bored.
1: Bored?
0: I'm so bored.
1: 그거는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0: 그래요?
1: 네, 그거는 지친 게
0: 지루한데 너무 I'm so
1: 아니에요.
0: bored.
1: 그거는
0: 나는 지친 느낌 안 나요?
1: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0: 아주 지루한
1: 자,
0: 거예요?
1: 지친 거
0: 예.
1: E로 시작하는
0: 아우,
1: exhaust.
0: 그만.
1: 오케이.
0: 알아요.
1: 아, 오케이. 그만.
0: exhausted.
1: 오.
0: TD까지.
1: 오케이.
0: 예.
1: 자, EXHASTED.
0: Yes.
1: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1: Exhausted, right?
0: 예.
1: 오케이. 자, 정답.
0: 틀렸나요?
1: 알게 되진 않았고요.
0: 아, 이유가.
1: 98%.
0: 아,
1: 에, 이유가
0: exhaust.
1: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0: 네.
1: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0: 네.
1: 아우가 아니라.
0: 예.
1: So exhausted, exhausted.
0: exhaust.
1: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0: 아,
1: 생기나요?
0: no.
1: 어디
0: 바로
1: 생겨요?
0: 눈 아래죠.
1: 눈 아래에 생겨요.
0: 네.
1: 아래라고 할때 지금 뭘 썼나요?
0: Under my eyes.
1: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0: 그쵸.
1: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0: Under the bed.
1: Under the bed,
0: Mm-hmm.
1: right?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0: 다리 밑에.
1: 그 다리 밑에.
0: Under the bridge.
1: Under the bridge.
0: Yeah.
1: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0: Put.
1: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0: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Yes.
1: How about this? 어?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0: What's that?
1: What's that?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Yeah.
1: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0: 오,
1: something like
0: 분수가
1: that.
0: 나오는 데가
1: Oh,
0: 있어.
1: maybe.
0: 예.
1: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자,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0: 그쵸.
1: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한 7시간이면 막 이러면서.
0: 그렇죠.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uh-huh.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okay.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1: Yeah.
0: We 걸어 다녔다. Mm-hmm. 걸어 다닌 거니까 walk. walk인데요. Mm.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1: 오.
0: 예. 우리는 걸었어. 아하. 걸었어.
1: 이게 시제에 맞춰 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0: 진짜 말았다.
1: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0: 그죠.
1: 아닙니다. 그렇죠? 예. So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네. 맞는데 몰랐어요.
0: 아,
1: 제가.
0: Around?
1: Around를 추가했어요. 예.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0: 네.
1: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0: 줄이?
1: 맞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0: 아~
1: Make sense?
0: Walk around.
1: Yeah,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네.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0: 뛰는 건 뛰는 건 제가 알죠. run이잖아요.
1: 그렇죠.
0: Run around.
1: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장이 왔어요.
0: 네.
1: 슬기 씨도 콘서트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0: 스탠딩 해야죠.
1: 그럴 때 서가지고
0: 뭐래?
1: 그렇죠. 점프, 그러면서 점프.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0: 예,
1: 뛰었다가.
0: 예. 그러면은 jump around인가 보네요.
1: 어. 맞는지 볼게요.
0: 우후.
1: 맞습니다.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뭐 concert venue에서 they're jumping around
0: 예.
1: 이런 식으로 막 깡충깡충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kay?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0: 네.
1: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0: For too long.
1: 네, for too long.
0: 네.
1: 이게 너무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뭔가가 이렇게,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네.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0: 오.
1: 근데 어떤 경우에는 for를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뭐뭐 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0: 아하.
1: 오랫동안 잤다.
0: 그쵸.
1: 과거로.
0: She slept for too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Yes.
1: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0: gym에서?
1: 무슨 out?
0: workout.
1: workout. 그러면은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0: Wow.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그렇죠.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예.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All 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0: 오.
1: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요.
0: 지금 뭐 올 때까지 왔네요.
1: 네, 맞아요. 에이. 양말 다 헐고 뭐
0: 그렇죠.
1: 다리 땅땅 붓고 지금.
0: Can we please take a taxi?
1: Mm-hmm.
0: 여기서 끊어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1: Mm-hmm.
0: 우리 제발 택시 탈 수 있어요?
1: Mm-hmm.
0: 내일?
1: Mm-hmm.
0: 내일이 오면 되니까 mm-hmm. tomorrow.
1: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0: Beautiful이죠?
1: 네, Beautiful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

0: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1: 고민했어요.
0: 했거든요.
1: 예, 갈등
0: 오케이.
1: 많았습니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 네.
0: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개 썼다가 막 R
1: R
0: 하나
1: 하나
0: 썼다가
1: 쓰고,
0: 아니면
1: 예.
0: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1: 지난
0: 되고요.
1: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0: Yes.
1: 예.
0: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1: 예.
0: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1: 그죠.
0: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1: 오.
0: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1: 예.
0: Okay? 그래서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o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볼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1: 네.
0: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1: Did you take a taxi?
0: Okay.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 너 택시 탔니?
0: 아하.
1: 예.
0: 이거는, 슬기 씨,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예요.
1: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0: 이용했니?
1: 이용했니에요?
0: take.
1: 와.
0: 저희,
1: 아, 테이크니까.
0: 아까 방금 여태껏 설명을 했거든요. So, take a taxi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1: 그치.
0: 택시 탔니? 이럴 때는 take
1: 아.
0: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1: 와.
0: 안에 기계에 들어간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1: 네네네.
0: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0: 그죠.
1: 예.
0: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1: 아, 그쵸.
0: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이두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1: 네?
0: Alright. 어떤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1: 아하우.
0: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okay?
1: 오.
0: 그냥
1: 지하철로?
0: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1: 주머니 사정
0: 아니요,
1: 생각해야죠.
0: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1: 예.
0: 왜 이렇게 싸? 이래요.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 엄청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0: 오케이.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1: 그쵸,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자, 근데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1: 그죠?
0: Walk
1: 걸어
0: around?
1: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0: 네.
1: 다르겠네요.
0: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 지하철은
0: 일단
1: 어떻게 해야
0: walk
1: 돼요?
0: around를 썼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타고 다니잔가?
0: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1: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0: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무엇이냐?
1: 돌아다니자? 아.
0: Get around. 자,
1: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0: 네.
1: 붙이는군요.
0: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1: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0: 그렇죠?
1: 시작할 때도
0: 움직임이에요.
1: 아, 움직이.
0: Hey, get out of here.
1: 아, 맞네.
0: 들어봤어요?
1: 아.
0: 그래서 나가.
1: 그쵸.
0: Hey, get in.
1: 네.
0: 아까 전에도 get in a taxi, right?
1: 네, 네, 네.
0: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해서
1: 예.
0: 이게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그렇군요.
0: And again, 이게 더 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 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되겠죠?
1: 되네요. 예.
0: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1: 네.
0: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넣어주세요.
1: 그렇죠. Get out! 이고
0: 나가다.
1: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1: 네.
0: Get back! 도로 가는 것.
1: 그렇죠.
0: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1: 네네.
0: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1: 음흠.
0: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By
1: subway.
0: By subway.
1: 네.
0: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1: 그죠, 그죠.
0: Okay. So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수표로, 이런 게 나왔다. by check.
1: 오.
0: 이런 식으로. by credit card. 이런 게 있거든요.
1: 네네.
0: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관사 이런 게 없어요.
1: 네.
0: 저기서도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네.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1: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 네. 그들은 돌아다녔어요. 서브웨이.
1: 지하철로.
0: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1: 네.
0: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1: I commute by subway. Commute?
0: Commute이 뭔지 아세요?
1: Commute는 알아요. Commission. Commission 주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이건, 이거는 통근하다. 가 되겠습니다.
1: 아, 네,
0: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commute를 써요.
1: 아, 출퇴근하는 개념.
0: 네, 그래서 commuter train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때 타는 그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by subway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0: Mm-hmm.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1: 예, by bus.
0: 아하.
1: 그 다음에 by airplane 이겠네요.
0: 오케이. Okay. 뭐, air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냥 더 편하게 by
1: plane.
0: Plane. 둘 다 관사 없죠, 그죠?
1: 네.
0: 네.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 라고 해서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아,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3: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Ibro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 유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1: She slept for too long.
0: Alright, 시제도 너무 좋아요.
1: 네.
0: Slept, sleep의 과거죠.
1: 그쵸.
0: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1: 네.
0: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1: 네, I commute by subway.
0: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Oh, very nice.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오,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Ah,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2: All right.
0: Oh, good job, you guy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0: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1: 그쵸.
0: 영어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나는야 종이 접기 마스터. 동생이 와서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네요.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야. 식은 죽 먹기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like eating cold porridg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at are you doing, Kevin? Kevin! What are you so busy doing? Can't you hear me?
2: Oh, Christine, sorry.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1: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2: Yes, I have the necessary spec, so all I need to do is pass the interview process.
1: Spec? Is that short for specification? What do you mean?
2: I'm working on my resume.
1: Oh, I see. Oh, I heard it's difficult to get a job these days. Is that true for you too?
2: No worries. 'It's a piece of cake.' Where can they find a guy like me? Nice, funny, diligent, handsome.
1: What confidence! Oh, it's good to see. So, where are you going for the interview?
3: I'm going to try out for comedy. Don't you think I'll do a great job?
1: What? An audition to be a comedian?
3: Yeah, what's this?
1: You're so funny. You're really talented. Oh, I know you're going to pass the audition.
4: Thank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요,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쓰고요, 면접 준비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케빈이 꿈꾸고 있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케빈이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죠? 크리스틴이 What are you doing?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이라고 했네요. 나는 지금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Job application의 application이 바로 지원, 신청 또는 지원서, 신청서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Job, 직업을 application, 지원하는 지원서니까 입사 지원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요.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이라고 했잖아요. 이 work on 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무엇무엇에 노력을 들이다, 무엇에 관한 일을 하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렇게요. I'm working on it. I'm working on it 이라고 하면 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케빈은 job application에 노력을, 공을 들이고 있죠.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면접 준비하는 거야?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네요. 우리 어디 회사에 취직, 입사를 하려면 입사 지원서에서 사실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면접 대비도 해줘야 됩니다. 면접을 대비하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 prepare for 인데요. prepare이 준비하다이고 for이 무엇무엇에 대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떤 행사 등등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need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이라고 하면 나 발표

준비해야 돼. 발표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Prepare fo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직업을 얻기가, 취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케빈도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No worries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네요. 걱정하지 마. 이야, 케빈의 이 스피릿이 되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이요. 이 worry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케빈이 한 말처럼 no worries 도 할 수 있고요. Don't worry 라고 할 수도 있고요. Not to worry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형태긴 하지만 worry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도 여러 번 발음을 해보시고 내 입에 가장 착붙 하는 표현을 내 표현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그러더니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걱정하지 마 식은 죽 먹기야. 아 케빈은 정말 자신이 있나 봅니다. 식은 죽 먹기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죠? It's a piece of cake입니다. 이 표현은요. It, 그건 무엇무엇이다. A, 하나의, 그리고 piece, 조각, of 무엇무엇의 cake, cake 이렇게 합쳐져서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말로는 누워서 떡 먹기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노란 부분 강조해서 It's a piece of cake. 좋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야. 야. 그런데요, 케빈은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기는 너무 나이스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고 웃기고 성실하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이런 자신감이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런 장점 등을 가지고 너 뭐 하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코미디언이 되고 싶군요. 이렇게요, 웃기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케빈이니까 오디션 패스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이젠 다시 한번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식은 죽 먹기야.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비슷한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정도야 쉽지. It's a breeze 인데요. Breeze가 바로 산들산들, 산들바람입니다. 산들바람 쉽게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야 쉽지 라는 뜻으로 It's a breeze. It's a breeze 할 수 있네요.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좀 늦으신다고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이, 엄마 그 정도야 쉽죠. 어떡해요? It's a breeze. It's a breeze. 또 하나, 그건 누워서 떡 먹기지. 너무 쉽지 라는 표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Easy peasy. Easy peasy. Easy가 쉬운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rhyme을 맞추어서 peasy를 붙였습니다. 그냥 말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asy peasy 라고 하면 누워서 떡 먹기. 비슷한 표현으로 easy peasy lemon squeezy 이렇게 길게 말하는 표현도 있어요. Easy peas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놀러 나갔는데 숙제 다 하고 나가래요. 오늘 숙제 수학 두 바닥? 이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어떡해요? Easy peasy. Easy peasy.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식은 죽 먹기지, 누워서 떡 먹기야. 이런 표현들 다양한 문장으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시고 또 나만의 표현 꼭 찾아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랑 정말 중요한 발음 같이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Breath. I'm out of breath. Record. She broke the world record.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도 어떤 표현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Beverage, breath, 그리고 record. 자,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발음까지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좀 느껴지나요? 맞아요. 오늘 모음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나온 이 단어들의 이 모음들이 다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 어떤 소리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발음 기호상 이 E 있잖아요. 알파벳 E가 있으면 발음이 어떻게 나냐면요. E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라 에 소리가 나야 돼요. 에 소리. 오늘 다룬 단어들은 다 발음 기호상 이 모음 부분이 이 알파벳 E거든요. 그래서 에 발음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 음료라는 단어죠. 음료. 근데 이거 이 글자만 보고 많은 친구들이 비버리지라고 발음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발음 기호를 보면 이게 에, 에 발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배라고 해줘야 돼요. Beverage. 비버리지? No, no, no. 배. Beverage. 이게 음료라는 뜻이죠. 으흠. 자,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beverage, 음료는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Beverage 발음,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단어도 조금 생긴 것만 보면 뭔가 breathe라고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발음 기호를 여러분이 언젠가 확인한다면 이 발음이라서 에로 갈 겁니다. Breath, breath. 자, 이 단어는 뜻이 숨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breath. 자, 어떤 식으로 말할 때 많이 쓰냐면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나 숨이 차. I'm out of breath. 우리가 많이 걷거나 뛰거나 계단 특히 오르면은 이렇게 헥헥 숨이 차죠. 그럴 때 숨이 다 동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충분하게 숨이 있지 않고 지금 나 숨이 다 떨어졌어. I'm out of breath. 이럴 때 이제 이 breath 부분을 breathe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 breath, 에 발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마지막 단어. 이 단어는 오늘 볼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기록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럴 때는 이 모음이 에 발음이다요. 그래서 re가 아니라 re, 에 발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record, r 발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re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레라고 하면 여러분 L로 실수할까봐 so re, record 이렇게 발음이 나고 동사로 기록하다도 있어요. 그럴 때는 record 이렇게 re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영어는 품사마다 이렇게 발음이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오늘 명사로 기록. 자, 이런 말 해볼까요? 그녀는 세계 기록을 깼어. 그렇게 깨다 break의 과거 broke로 써볼게요. She broke the world record. 이럴 때 세계 기록인데 world record 이렇게 갑자기 기록하다 동사 발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쵸? 명사로 record. 오케이,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 확실하게 감 잡았죠? 그럼 우리 이 단어들 같이 한번 확실하게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보면서 발음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음료, 이거 비버리지 아니고요. Beverage라고 했죠.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Beverage. 한 번 더.

0: 기억하면서 마지막 단어도 역시 명사로 기록입니다. Record, grade, record 아니고 지금은 다시 한번 record. Very good.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문장들로도 훈련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네가 좋아하는 음료,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Wonderful.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나 숨이 차. 헥헥.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out of breath. One more time. I'm out of breath. Good job. 자, 마지막 한 문장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세계 기록을 깼어.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record 기록 부분 주의하면서요. She broke the world record. 좋아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She broke the world record.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오늘 배운 이 단어들 여러분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everage.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Breath. Breath. I'm out of breath. I'm out of breath. Record. Record. She broke the world record. She broke the world record.
0: 네,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잘 이해했나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헷갈린다면 발음 기호를 확인했을 때 알파벳 E 보이면 E 발음이 아니라 E 발음이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Dirty. D-I-R-T-Y. Dirty. Dirty. Clean. C-L-E-A-N. Clean. Clean. Wet. W-E-T. Wet. Wet.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looks. 모습 1편이에요. Looks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김새 또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dirty, 더러운, 지저분한이란 뜻이에요. Look at these shoes, everyone. They're very dirty. 아주 더럽죠? 그 다음은 clean, 깨끗한 또는 청소하다란 뜻이에요. 보세요. This bathroom looks very clean and it's shiny.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Clean. 그 다음은 wet, 젖은이란 뜻이에요. 비가 오거나 우리가 이렇게 물놀이를 신나게 할 때 we get all wet, 온몸이 다 젖어요. 젖은, wet.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더러운, 지저분한, dirty. 친구들, T 발음은 부드럽게 내주세요. Dirty. Good job. 깨끗한, 청소하다. Clean. 길게 빼주세요. Clean. Excellent. 젖은 wet.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We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Dirty. Dirty. Clean. Clean. Wet. Wet.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Here is our first sentence. My shoes got dirty after playing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놀고 난 후 내 신발이 더러워졌어. 맞아요, 친구들. If we go outside, our shoes may get dirty. 더러워질 수 있어요. 자, got dirty, 더러워졌다 라는 뜻이고요. After, 뭐뭐한 후에, 여기서는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난 후에 after playing in the playground. Now, 이 문장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Repeat after me. My shoes got dirty after playing in the playground. Wow, that was very good. Okay, now don't worry. This is short. My room is very clean. 내 방은 매우 깨끗해. Everyone, do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여러분, 우리 방은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My room is very clean. That was good. Okay, now let's try this one. Don't get wet in the rain. 비에 젖지 마. That's right. When it's raining, you should always take an umbrella. 우산을 꼭 써야 돼요. 여기 또 나왔죠. Don't. 뭐뭐 하지 마. 여기는 젖지 마. 라는 뜻이에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Don't get wet in the rain. Very good.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들어봐요.
1: Dry. D-R-Y. Dry. Dry. Fat. F-A-T.

0: New. N. E. W. New. New.
1: 다음 단어는 dry, 마른 또는 건조한이란 뜻이에요. After washing our shirt, we have to dry our clothes. 건조시켜야 돼요. Dry. 그 다음은 fat, 쫑쫑한 또는 살찐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if we eat too much or if we don't exercise, we can get fat. 이렇게 살이 찔 수 있어요. 어머나, 조금 창피하죠? 그 다음은 new,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When we go shopping, we buy new clothes or new shoes, right? 새로운, new.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마른, 건조한, dry. 여러분, R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Dry. Very good. 뚱뚱한, 살찐, fat. F 발음은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Fat. Very good. 새로운, new. 좀 길게 발음해 볼까요? New.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0: Dry. Dry. Fat. Fat. New. New.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I dried my hair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머리를 말렸어. That's right. After we wash our hair, we have to dry it. 자, dry 뒤에 ied가 붙여진 이유는 과거형 나는 뭐뭐를 했다, 전에 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Today morning이 아니라 this morning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dried my hair this morning. Perfect. Next, I saw a fat pig in the farm. 나는 농장에서 살찐 돼지를 봤어. Wow, really? It must have been very cute. 아주 귀엽겠는데요? 여러분, have you been to a farm before? 농장 가봤나요? It's very fun. 자, saw란 말은요, see, 보다의 과거예요. 봤다. 자, 생각해보면서 같이 따라해봐요. I saw a fat pig in the farm. That was very good, everyone. Okay, our last one. Is this your new bicycle? 이것은 너의 새로운 자전거니? 자, 여러분, 새로운, new 잊지 말고요. 우리가 친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Is this your new 무엇 무엇? 이 가방 새 거야? Is this your new bag? 이렇게 말하면 좋죠.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new bicycle? Excellent! Very good!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Dirty. Dirty. Clean. Clean. Wet. Wet. Dry. Dry. Fat, fat. New, new.
1: Did you have fun today? 여러분 오늘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ood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L. Let's go. Phonics CL. Cl, cl, cl. Cl, clap.
1: Cl, clap.
0: Cl, clay.
1: Cl, clay.
0: Cl, clean.
1: Cl, clean.
0: Cl, close.
1: Cl, close.
0: Cl, class.
1: Cl, class.
0: Cl, clever.
1: Cl, clever.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C와 L 소리가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Clip, clip, clip. Very good. 그럼 clip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손뼉치다. clap이에요. 우리가 양쪽 손바닥을 세게 치면 박수 소리가 나오죠. 손뼉치다. 영어로 clap. clap. clap. Good job. clip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차르. clay예요. clip 소리 들렸죠? 아주 부드럽고요. 주물러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차르, 영어로 clay. clay. clay. Very good. 또 clip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깨끗한 clean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하죠? 깨끗한, 영어로 clean. clean. clean. 너무 잘하는데요. 또 어떤 단어가 clip 소리가 날까요? 아, 닫다. close도 clip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밖에 추우면 꼭 창문을 닫아야 되죠. 닫다, 영어로 close. close. clos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도 clip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수업, class예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듣게 돼요. 수업, 영어로 class. class. class. Very good. clip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똑똑한. clever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요. 똑똑한, 영어로 clever. clever. clever. Great job! Wow! 이렇게 clip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K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들었죠?
1: 쿨쿨쿨.
2: That's right! clip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손뼉을 칠 때 뭐라고 하죠?
1: clap.
2: That's right. 그럼 써니와 함께 우리 세 번 clap 할까요? 너무 잘했어요. 그럼 손뼉 치다 clap 발음 들어볼게요.
1: Cool cool clap. Cool cool clap. Cool cool clap.
2: Good job. 이 단어도 클랩 소리가 나요. 우리가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차르. 영어로 뭐였죠?
1: Clay.
2: Yes. 차르 clay. 여러분 클랩 소리 들렸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 로건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클레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같이 우리 만들어 볼까요? 자, 반으로 잘라서 로건이랑 써니랑 만들게요. 오케이? For you? For me. 어, 그럼 로건이는 뭘 만들 거예요?
1: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와우.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써니 줄 거예요?
1: 네.
2: 네. 그럼 써니는 예쁜 하트, 여러분을 위한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오, 맛있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거 한번 볼래요? 로건이가 만든 뭐죠 이게?
1: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우, 맛있겠다. 그리고 써니는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로건, 우리 차르 발음 세 번 해볼까요?
1: Clock, clock, clay. Clock, clock, clay. Clock, clock, clay.
2: Excellent! 이 단어도 클릭 소리 나요. 로건, 우리가 집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이?
1: Clean.
2: 네, 아주 깨끗해져요. 깨끗한 clean. 자, 클릭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발음 들어볼게요.
1: Cool, cool, clean. Cool, cool, clean. Cool, cool, clean.
2: Excellent! 어, 이 단어도 클릭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창문을 어떻게 해야 발음이 안 들어오죠?
1: Cool, cool, close. Cool, cool, close. Cool, cool, close.
2: That was very good. Okay, this is a quiz.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영어 수업, 영어로 뭐죠?
1: Class.
2: That's right, class. 친구들, 클릭 소리 들렸죠? 우리 로건이도 나중에 학교 가면 다양한 class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수업, class 발음 들어보세요.
1: Cool, cool, class. Cool, cool, class. Cool, cool, class.
2: Very good. 클릭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머리 좋은, 똑똑한. 영어로 뭐예요?
1: Cool, cool, clever. Cool, cool, clever. Cool, cool, clever.
2: Great job! We did it! Yay!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CL. Cl, cl, cl. Cl, clap.
1: Cl, clap.
0: Cl, clay.
1: Cl, clay.
0: Cl, clean.
1: Cl, clean.
0: Cl, close.
1: Cl, close.
0: Cl, class.
1: Cl, class.
0: Cl, clever.
1: Cl, clever.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clip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clip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O W low. Sky blue. Sky blue. Mm-hmm.

0: 자, 이번 주 우리가 arts and craft, 미술 시간, 뭐 그리고 만들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다 배워봤는데요. 함께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fold, paint, and make.

0: So what is he drawing? And what about the girl in the middle?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는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트를 접고 있는 것 같아요. So I think she wants to draw or make a heart with paper, right? She's going to fold the paper, remember? 자, 그리고 우리 끝에 있는 남자친구는 도자기로 뭔가 컵 같은 걸 만든 것 같죠? You can say that he's making a cup. What about the girl in the back? 저 뒤에 있는 친구는 She is painting. 자, 이런 표현들 다 기억나죠?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at I want to do in art class.
0: 자, 이번 주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o in art class. 미술 수업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이니까 여러분 미술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at are you drawing?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drawing? 자, 이렇게 what are you 다음에 ing가 오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eating? 뭘 먹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watching? 뭘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었죠. 다 잘 기억나죠? I'm drawing a garden. 나는 정원을 그리고 있어.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건 뭐야? What is this?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This is an apple tree. 라고 대답을 했죠. 이거는 사과나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뭐야 라고 할 때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is a 다음에 뭐 그리는 것 아니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건 가방이야. 하나일 때는 This is a bag. 이거는 도장이야. This is a stamp. 이거는 공룡이야. This is a dinosaur.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럼 저것들은 What about those? 라고 했는데요. Those가 저것들이라는 복수의 형태의 단어였죠. Those are roses. 라고 또 대답을 했는데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hose that이 아니라 those를 말해야 되고 rose도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자, those are 뭐뭐. 이번에는 복수로 여러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Those are earphones. 이어폰은 물론 두 개가 한 쌍이지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복수로 those are earphones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저건 젓가락이야. 이지만 영어로는 Those are chopsticks 라고 말한다고 했죠. Those are chopsticks. Those are penguins. 저것들은 펭귄들이야. 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Those are penguin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그걸로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야? With that. 그것으로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종이 비행기를 접고 싶어 라는 말이었죠. fold가 접다였어요. 그리고 paper airplane은 종이 비행기인데 하나라는 의미로 a paper airplane 이라고 한 거죠. 자, 나는 뭐뭐를 접고 싶어.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트를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heart. 나는 배를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boat. 나는 별을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star. Good job. Should I show you how?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내가 뭐뭐를 할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Should I com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할까요? Should I call her now?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죠.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대답이죠. Follow along, 나를 따라하세요 인데 바로 따라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이렇게 일했는데 여기서 paint가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지만 paint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죠. 물론 벽에 페인트 칠하다 라고 할 때도 페인트를 쓴다고 했어요. I'm going to 뭐뭐라고 하면 나는 그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말이라고 했죠. I'm going to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할 거야 인데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I'm going to를 더 줄여서 많이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I'm gonna 였죠. I'm gonna study math. 나는 낮잠을 잘 거야. I'm going to take a nap. 조금 더 줄이면 I'm gonna take a nap.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Which flowers? 어떤 꽃들? 저 어떤 꽃들을 그린다고 했나요? Roses and tulips. 나 장미와 튤립들을 그릴 거야 라는 뜻이었죠. 자, rose가 장미였고요. tulip, 이게 바로 튤립이라는 꽃의 이름입니다. Show me after you're done. 다 끝나면 나한테도 보여줘 라는 말이었죠. Show me after you're done. 자, 이렇게 show me after you're 뭐뭐라고 하면 너가 어떤 상태이고 난 후에 나한테 보여줘 라는 말이 됐었죠. Show me after you're ready. 너가 준비된 후에 나한테 보여줘 였고요. Show me after you're calm. 너가 침착한 후에 나에게 보여줘 라는 말이었고요. Show me after you're back. 너가 돌아온 후에 나에게 보여줘. 이런 말이었죠. I have pottery class today.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I have 다음에 어떤 수업의 종류를 얘기하면 나 이 수업이 오늘 있어. 나 오늘 이 수업이 있어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I have math class. 나는 수학 수업이 있어. I have ballet class. 나는 발레 수업이 있어 였고요. 근데 그 수업이 연습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럴 때는 practice를 쓴다고 했죠. I have soccer practice. 오늘 축구 연습이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make? 너 뭘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make가 만들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렇게 what are you go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 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넌 뭘 만들 거야? 이걸 응용하면 널 뭘 먹을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eat? 너 뭐 읽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read? 그리고 I'm planning to make a cup.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컵을 만들 계획이야 라는 뜻이라고 했죠. plan이 바로 계획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나는 한국 음식을 먹을 계획이야.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나는 우리 개와 함께 놀 계획이야. I'm planning to sing a song. 나는 노래를 부를 계획이야. 이런 뜻이었죠. Sounds fun. 너무 재밌겠다. 그럼 너도 올래? You can come too. 너도 올 수 있어. 이런 말이었죠. I have soccer class. 나는 축구 수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maybe next time. 아마도 다음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번에 가도록 해볼게. maybe next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해봤고요. 이제 좀 응용을 해볼까요? Let's start with this boy. 뭘 그리고 있어? 어떻게 말하면 되죠? What are you? Drawing. Good job. Draw가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 보니까 고래를 그리고 있어요. 고래는 영어로 whale 이거든요. I'm drawing. 그렇죠. A whale. 고래 한 마리니까 a whale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Then what about the girl in the middle?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는 접고 있어요. 종이접기를. So what are you making? 뭘 만들고 있어요? 하트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접고 있으니까 I want to fold. 다음에 뭘 접는지 넣으면 되겠죠? I want to fold a heart.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남자친구는 What are you going to make? 뭘 만들 거예요?

0: 만든다고 하면 되겠죠? I'm making a cup.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I have pottery class.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자, 저 뒤에 있는 친구는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게 있네요. 그쵸? What are you painting? I'm painting a tre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미술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영어로 연습을 해봤죠? 자, 이제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What are you drawing? I'm drawing a whale. What are you painting? I want to paint a tre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I'm going to fold a heart. What are you going to make? I'm planning to make a bowl.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fold, paint, and make.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뭘 접고 싶은지, 뭘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지 혹은 만들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다할수 있죠, 그쵸? Good job. 자, 뭘 그리다. I'm drawing a 뭐뭐 기억나죠? 하나일 때는 어였어요. 그 다음에 I'm folding 뭐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접고 있어요였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paint 뭐뭐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I'm making 뭐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다 많이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죠? 너무 신나는 날 아닙니까? 쌤이랑 오늘 금요일이니까 더 신나게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Friday. Desserts around the world. I can write about dess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desserts around the world. One more time. Desserts around the world. Desserts가 얘들아 후식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맛있는 후식들, desserts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에. 그래서 전

세계의 디저트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글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뽀뽀! 자, 우리 그러면 look and talk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쓰기 해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얘들아, 오늘도 디저트 페스티벌인데요. 네 개의 나라가 다 모여서 디저트를 소개를 하는 날인가 봐요. 그쵸? We see four different desserts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 아, 정말 맛있는 향기가 여기까지 납니다. 자, 우리 그럼 글쓰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짜잔! 자, 우리 첫 번째 country 바로 France라고 적혀있죠. France는 바로 프랑스죠. France, France. 자, 우리 그러면은 macaron is from 마카롱이 어느 나라 디저트예요? 그쵸? France의 디저트죠? 그래서 macaron is from Franc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카롱은 프랑스 거예요 라는 뜻이죠. 자, 마칼롱이 아니라 macaron이라고 발음하는 거 잊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아, 오케이. 자,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짜잔. 그리고 it is, and, 마카롱이 어떻죠, 얘들아? 일단 달콤하죠. 달콤한. 무슨 뜻이지?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쵸? sweet 들어가고요. 마카롱을 생각해보면은 맛도 좋지만 어때요? 너무 예쁘지? 색이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하는 영어로 맞아요. colorful 해죠. It i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색상이 알록달록해서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It is sweet and colorful. Okay. 자, 그 다음은 egg tart is from 나왔어요. egg tart는 어느 나라 거지? 그죠? Portugal 거였죠. 포르투갈 후식이었습니다. dessert. 그래서 egg tart is from Portugal 라고 적어볼게요. egg tart is from Portugal. Alright. 자, 그리고 it is and 자, 맛이 또 어땠죠? 에그타르트 한번 상상해봐요, 얘들아. 얘들아, 에그타르트를 딱 먹으면 맛이 어떠죠? 그쵸, 일단 buttery 합니다. buttery 하면은 버터 맛이 나는 이렇게 고소하다, 고소한이란 뜻이었죠. 굉장히 고소합니다. 에그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떠해요? 부드럽습니다. 안에 약간 커스터드 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쵸? 부드럽죠? 그래서 creamy, 크림처럼 부드러운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It is buttery and creamy 라고 적겠습니다. It is buttery and creamy. 굉장히 버터 맛이 나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creamy 해요. 오케이. 너무 맛있겠다. 그치? Churro is from, churros는 어디 나라일까? 그쵸? 스페인 거였죠? 그래서 Churro is from Spain 이라고 적어볼게요. Churro is from Spain. 자, you can eat in chocolate sauce. 추로스를 우리 어디다가 찍어 먹지? 그치,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죠. 그러니까 담그다라는 영어 표현 선생님이랑 배웠잖아. dip in 이었죠. 그래서 dip 단어를 넣어주면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당신은요, 초콜릿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dip 하면 찍다라는 뜻이 있어요. 찍어 먹다. 무슨 액체류에 찍다. Okay. Alright. 그리고 약과 is from 그쵸. 약과는 한국 거죠. 약과 is from Korea 라고 적을게요. 약과 is from Korea. Okay. 그리고 it is made with made with 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뭐로 만들어졌다, 재료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뭐랑 뭘로 만들어졌더라 약과.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약과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돼. 뭘로 만들어졌죠? 그쵸? honey가 뭐지? 꿀이죠. 그 다음에 밀가루는 영어로 flour였죠. 그래서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꿀과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Chrissy Writing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Desser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디저트들. 오케이. Macaron is from France. 마카롱은 프랑스에서부터 왔어요. It i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해요. Egg tart is from Portugal. 에그 타르트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It is buttery and creamy. 그것은 버터 맛이 나고요. 고소하고요.

0: 그리고 creamy, 크림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라는 뜻이겠죠. It is buttery and creamy. Okay. 자, 그 다음에 churro is from Spain. 오, churros는 스페인에서 왔어요.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당신은 초콜릿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어요. dip가 액체류에 찍어 찍다란 뜻이라 그랬죠? dip in chocolate sauce.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약과 is from Korea. 약과는 한국에서 왔어요.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우,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더니 달달한 디저트들이 생각이 마구마구 났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단어들 다 기억나죠? Sweet, colorful, buttery, creamy, 그 다음에 dip. And made with honey and flour. 꼭 기억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acaron is from France. It is sweet and colorful. Egg tart is from Portugal. It is buttery and creamy. Churro is from Spain.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Yakgwa is from Korea.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Culture Project.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desserts around the world.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를 알아볼 거예요. 나라마다 즐겨 먹는 디저트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디저트를 먹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What is this? It's a rice cake from Korea. 한국의 떡이에요. 한국에서는 쌀과 같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디저트도 곡물로 만든 떡이 유명해요. There are many types of rice cakes. They come in different shapes with different tastes. 찹쌀이나 맵쌀의 반죽에 견과류나 콩을 재료로 한 고명을 더해 모양도 맛도 다양하지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Do you want some rice cake?
3: Yes, please.
2: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Italy. What is this? It's gelato from Italy. 이탈리아 사람들은 젤라토를 즐겨 먹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What is it like? 젤라또는 우유, 달걀, 설탕과 천연 향미 재료를 넣어 만든 아이스크림으로 신선하고 보통 아이스크림보다 지방 함량이 낮다고 합니다. Do you want some ice cream?
3: No, thanks.
2: What's next? Let's look.

0: Look at the United Kingdom. What is this? It's an apple pie from the United Kingdom. 영국인들이 즐겨 먹는 사과 파이예요. What is it like? 둥근 접시 모양의 반죽 사이에 설탕으로 졸인 사과를 넣어 오븐에 구운 파이예요. 노릇하게 구워진 파이 위에 아이스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을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 It's delicious with an ice cream or custard cream topping. Do you want some apple pie?
1: Yes, please.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디저트들을 알아보았어요. I love them all. 모두 아주 맛있는 후식들이에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dess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나는 전 세계의 디저트들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디저트들 뭐였죠? 그쵸? 마카롱, 그 다음에 액터, 그 다음 약과 추로 있었죠?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 꼭 기억하고 우리는 또 월요일에 볼게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4: TV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거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Mm-hmm.

0: Hi there.
1: Papa.
0: Are you playing right now?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0: 엄마는 빗자루를 가져와 청소를 시작하셨다.
1: Watch me. 유리가 깨졌을 땐 이렇게 청소하는 거야.
0: 엄마는 빗자루로 유리 조각들을 한 대 모으셨다.
1: Now wrap it up with newspapers and throw it away.
0: 엄마는 깨진 유리를 신문지에 싸서 버리시고는 청소기로 꼼꼼히 다시 한번 청소하셨다.
1: We're done.
0: 이제 지도 찾아봐도 돼요?
1: No, go back to the table. But what about the map? Finish your dinner first.
0: 단호한 엄마 목소리에 나와 지유리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1: 그래, now go and find the map.

0: 사랑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순서대로 썼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아뒀다가 만약에 실수로 컵이나 유리병 같은 걸 깨뜨리면 똑같은 순서로 청소를 하면 된다는 거. 바로 그 지도를 찾으러 가고 싶었는데 지우랑 지율이는 이제 밥을 원래 먹다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엄마가 다 치우고 나서도 밥 다 먹고 찾아야 돼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밥을 억지로만 먹은 다음에 이제 막 지도를 찾아 나설 참이에요. 빨리 찾아서 아는 내용을 선생님도 보고 싶네요. 아,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했었죠? 친구들 퀴즈의 정답? 맞아요. Don't yell at me죠. 나한테 소리치지 마. Don't yell at me.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깨진 유리 청소법이에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단어 4개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첫 소리 중심으로 잘 듣고 찾아보세요. 첫 번째.
1: Watch.
0: Watch. 맞아요. 소리 났으니까 이 단어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1: Rap. Rap. R, 소리는 R의 소리인데.
0: 아, R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지만 W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WR이 만났을 때는 R만 있는 것처럼 R 하고 소리 난다는 거. 세 번째 단어는
1: throw away.
0: throw away. 소리 들렸죠? 맞아요. 마지막.
1: finish.
0: finish. 소리로 시작하고, 소리로 끝이 났으니까, 여기.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이 친구 쓰레기통으로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죠? 버리다 라는 뜻. 맞아요.
1: throw away.
0: throw는 던지는 거고 away는 멀리잖아요. 멀리 던져가지고 안 보여요. 쓰레기 같은 걸 버리다 라는 뜻으로 throw away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너무 고양이 귀엽죠?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어요. 지켜보다 라는 뜻의 단어 찾아볼까요? 맞아요.
1: watch. watch.
0: 그래서 우리 친구들 watch TV, watch a movie. 이렇게 TV나 영화 보는 것도 watch로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 달리기를 해서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달리기 끝, 끝내다, 마치다.
1: finish.
0: finish. 자, 마지막, 선물은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싸다, 포장하다.
1: wrap.
0: wrap. 좋아요.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빨간 점 있는 부분 잘 보면서 함께 해요. 첫 번째.
1: watch. watch.
0: 두 번째.
1: wrap. wrap.
0: 세 번째. away 부분이 강조죠.
1: throw away. throw away.
0: 마지막 첫 번째 강조.
1: finish.
0: finish.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쏙쏙 뽑아서 알아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1: watch me 에요. watch me.
0: watch는 지켜보다잖아요. me, 나를 지켜봐. 나 잘 봐. 라는 뜻이 watch me 에요. 엄마가 청소하는 이 모습을 잘 보고 배우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하면서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유리 조각을 다 쓸어 모은 다음에 now wrap it up with newspapers. now 이제는 wrap it up. wrap이 싸다 포장하다 잖아요. wrap it up 하면 up은 완전히 꽁꽁 잘 싸는 거예요. 뭘로? with newspapers. 신문 여러 겹에다가 이 깨진 조각을 놓고 돌돌돌 잘 말아서 싸는 거예요. 왜요? 깨진 유리를 그대로 쓰레기 봉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봉지도 찢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잘 포장해서 넣지 않으면 수거에 가시는 분들 손 다치실 수 있어서요. 이렇게 신문같이 여러 겹 종이에다 두껍게

잘 싸서 버려줘야 안전하다는 거. Now wrap it up with newspapers.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되죠. And throw it away. And throw it away. 그리고 나서는 throw it. 그것을 away. 버리면 된다. 자, 이렇게 청소 끝나고 엄마가, 아, 다 됐네. 끝났네. We're done. We're done. Done 이라는 말이 다 끝난, 다 된, 뭐, 마친, 완료된 이런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we are, we're done. 이제 우리 끝냈네, 청소 끝났네 라고 엄마가 가뿐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제 그 지도 찾으러 가고 싶잖아요. 병이 깨질 때 어디론가 튀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No, go back to the table. Go, 가는 거죠. Back, 뭐예요? 다시. To the table. 식탁으로 다시 가. 무슨 뜻? 다시 가서 밥 먹으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지율이가, But what about the map? 그럼 지도는요? 지도 찾고 싶잖아요. But, 하지만, What about? 뭐뭐는 어떻게요? The map. 지도는 어떻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Finish your dinner first. 라고 하셨어요. Finish, 아까 끝내다라고 했죠. Your dinner, 네 저녁밥 first, 먼저 끝내. 밥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지도를 찾던지 할걸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뭐 하려 그러면 엄마가 밥부터 다 먹고 Finish your dinner first. 이제 다 먹었어요. 꾸역꾸역 잘 먹었습니다. 하니까 엄마가 Now go and find the map. Go, 가서, and find the map. 지도를 찾아보렴.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모두 뽑아봤어요. 이젠 이 중에서 네 개만 골라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젠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리듬 살려 말하기 첫 번째 문장은 We're done 이에요. We're done. We're done. 아까 무슨 뜻? 우리 끝, 다 했다라는 거죠. We're done에서 강조할 부분 하나만 찾아볼까요? 뜻을 전달하는. 맞아요. 끝낸, 완료된, 마친, done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죠. We're done. 친구들 해볼게요. We're done. We're done. 맞아요. 두 번째 문장은 go back to the table. Go back to the table 이에요. 여기서 강조 세 부분만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단어 세개 찾아본다면, 가.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되돌아가. 어디로? 식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죠. Go back to the table. 친구들도 go back to the table. 한번 더. Go back to the table.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finish your dinner first. finish your dinner first.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이 중에서 세개 강조해 볼게요. 맞아요. 끝내. 중요하죠, 친구들. 뭐를 끝내는지도 중요하죠. 저녁밥 먼저 끝내렴. 다 먹으렴. finish your dinner first. Finish your dinner first. 오, 잘했어요. 마지막 문장. Now go and find the map. Now go and find the map. 여기서는 선생님이 보니까 네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 친구들도 찾아볼까요? 맞아요. 자, 이제 중요하죠. 가는 거 중요하죠. 또 동작. 찾다 중요하죠. 무엇을 찾는지도 중요하죠. 이렇게요. Now go and find the map. Now go and find the map. 친구들도 각자 잘 생각하면서 말해볼게요. Now go and find the map. 빠르게 한 번만. Now go and find the map. 잘했어요. 가장 긴 문장이라서 선생님이 여러 번 연습해 봤네요. 자, 그럼 우리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젠틀로 불러봐요. Here we go.

We're done. Go back to the table. Finish your dinner first. Now go and find the map. Yay! 자, 오늘도 drawing quiz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일기에서 한 문장을 선생님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친구들 어떤 문장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식탁이 있어요. 식탁에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셨어요. 오늘의 메뉴는 스파게티. 자, 이렇게 보글보글 스파게티를 상처럼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이들 먹으라고 포크를 이렇게 맛있게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셨는데도 야, 우리 먹지 말고 나가서 놀자 하면서 밖으로 살금 가다가 어? 누구를 마주쳤을까요? 엄마를 마주쳤네. 엄마 표정. 아니 얘네들이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놨는데 어딜 가는 거야? 당장 식탁으로 돌아 가! 이렇게 엄마가 지금 형제들한테 하실 말씀을 오늘 일기에서 영어로 찾아주면 돼요, 친구들. 그냥 찾아보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기. 홈페이지 자료실 와서요, 친구들. 글로도 써보고 또 이 표현을 나만의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에는 깨진 유리병을 치우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깨진 유리 어떻게 치우는지도 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지도를 찾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꾸역꾸역 밥을 끝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병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지호랑 지율이 모습까지 봤어요. 아마 다음 일기에서는 그죠? 우리 지도도 찾고 진짜 지도에 무슨 그림이 또는 글이 진짜 지도 그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0: Oh, hi, Millie. What are you doing?
1: Nothing much.
0: Are you drawing something?
1: Sort of. I'm just doodling.
0: Oh, can I see?
1: Actually, I want to say it differently this time.
0: What can I say?
2: Hi, I'm Mizorang.
0: And I'm here to help.
2: 안녕하세요. 오늘은 봐서 다음에 이걸 영어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어제도 이거 했었죠. 친구가 우리한테 나 봐도 돼? 했을 때 다음에. 근데 거기서 약간 더 가서 봐서 다음에 라고 할 거고요. 첫 번째 친구가 나 봐도 돼? 그것도 다른 식으로 말해볼 거예요.
0: But to do that,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go to our magic box and see what is inside.
2: 안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Here is the first card. 첫 번째 카드입니다. Let's spell it out. 소리 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볼게요.
0: S-H-O-W. Once more, S-H-O-W. The sounds. S-H 같이 붙어 있으니까 sh. sh. o w sh o w 합치면 sh

방금 했던 단어인데 기억나요? Show. Can you show me? Oh,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Question number two. 아, 봐서 다음에. 영어로는 maybe next. 시간, 시각이라는 뜻의 단어. 이번에는 번으로 썼던 거. Time.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Alright, let's take this final sentence. Go back to the top and add it to the end. Hey, Ryan. Oh, hi, Millie. What are you doing? Nothing much. Are you drawing something? Sort of. I'm just doodling. Oh, can you show me? Maybe next time. 네, 이렇게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는 Can you show me? 이거고요. 아, 봐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Yes, No도 아니고 약속하는 것도 아닐 때는 Maybe next time 이라고 하면 됩니다. Alright, I will see you next time and please stay safe and healthy until then. Bye-bye!

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짜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영어에 반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자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공연 또는 뭐 영화 등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인기가 많은 공연이라서 티켓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티켓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에이, 내가 미리 구해놨지. 그들을 미리 샀지. 이런 말 한다면 어머 너 진짜 멋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미리미리 무언가를 하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리 뭔가를 샀다, 미리 숙제를 했다, 미리 뭔가를 해결했다,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경우, 자, 어떻게 할지 잠시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먼저 어휘부터, 단어부터 만나볼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하하.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 봅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In advance.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서 했던 게 미리 뭐뭐하다. 미리. 그쵸? 미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금.

0: 보고 계시는 in advance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change ahead, 미리 바꾸자. 그렇죠? 미리미리 뭔가를 알아서 바꾸고, 즉 미리 사전에. 그렇죠? 늦지 않게 사전에 미리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발음하실 때 advance, advance 이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해 볼게요. In advance. In advance. Very good. And next. Wow, impressive. Look at the picture. It is just impressive. 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그림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입니다. 와, 여기 어디지? 캐나다 어딘가? 미국 어딘가? 뭐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말로 인상적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impressive. 뭔가, 와우, 놀라워서 잠깐 말문이 이렇게 탁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태. impressive. 어머, 어쩜 이럴 수 있지? 허우, impressive.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볼게요. impressive. impressive. very good. and next. prepare. 아하. 자, 여러분. 이렇게 사전에 미리 무언가를 구입하고 숙제를 끝내고 뭔가를 준비해놓는 사람. 잘, 그렇죠. 제가 지금 이미 한 말에도 힌트가 있는데, 사전에 뭔가를 잘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요. 준비하다라고 할 때, prepar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친구도 달릴 준비를 끝낸 상태인 것 같아요. 팍! 소리만 나면 이제 팡!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준비하다 라고 할 때, prepare 써요. prepare. Very good. And next. ingredient.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리 시간인가? 요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해 놓은 모습입니다. 맞아요. 재료라고 할 때, ingredient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길고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다 같이 말해 봐요. ingredient.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착착착 만나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봅니다.
1: We don't have to. I bought them in advance.
2: How impressive! You are ready for everything.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이런 친구가 주변에 친한 친구로 있으면 되게 든든하죠. 어머, 내가 놓치는 걸 얘가 다 미리 해놔. 고맙기도 하고. 그쵸? 밥을 많이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2: A says like this. Let's buy the tickets!
0: 라고 하죠. 여러분, 티켓 하면 표. 그죠? 우리가 표들을 사자! 뭐 어디 놀이공원에 갔나? 또는 뭐 공연을 보러 갔나?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표 사자! 이런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2: Let's buy the tickets.
3: Let's buy the tickets. 저기 매표소 있네? Let's buy the tickets.
0: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마땅히 표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말합니다.
3: We don't have to.
0: 자, 여러분, 우리 배운 적 있었던 말입니다. Have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don't have to. 다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그러니까 we don't have to. 우리 그럴 필요 없어.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그렇죠. We don't have to buy the tickets. 우리 표살 필요 없어. 그렇죠? Buy the tickets가 생략된 말이겠죠? 우리 그럴 필요 없어. 왜냐?
3: I bought them.
0: 내가 그것들을 샀거든. 여러분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the tickets. 그렇죠? 티켓들을 내가 샀어. 그런데 어떻게 샀어?

0: In advance, 미리 사놨거든. 사전에 표 사놨거든. 이라는 말이요. 우와, 진짜 든든하고 멋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Hey, we don't have to. I bought them in advance.
0: We don't have to. I bought them in advance. Very good.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미리 사전에라고 하는 in advance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자, 해볼게요. 있잖아요. 저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뭔가 나오면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에 알려주지 말고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Please let me know.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Let me know. 나를 알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즉,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Please tell me 랑 비슷한 말입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In advance. 미리미리 사전에 알려주세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1: Hey,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 I prepared all the ingredients in advance 라고 하죠. 제가 사전에 미리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놨어요 라는 말입니다. 요리 이제 하기만 하면 되네.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네. 사실 재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일인데, 그쵸? 그거를 끝내놓았습니다. 말해볼게요.
1: I prepared all the ingredients in advance.
0: I prepared all the ingredients in advance.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 도와주실 걸로, 잘 도와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Thank you in advance.
1: Thank you in advance.
0: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서 더잘 도와주실 거예요. 미리 감사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미리미리 티켓을 구입해 놓은 친구입니다. 그쵸? 그 친구를 보고 A가 이렇게 말합니다. How impressive! 와, 어찌나 인상적인지,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사실 이거 굳이 어찌나 인상적인지,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그냥, 와, 너 진짜 놀랍다. 와, 정말 멋지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You are ready for everything. 너는 모든 거에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친구인가 봐요. 그쵸? 자, 말해볼게요. How impressive. You are ready for everything.
1: Wow. How impressive. You are ready for everything.
0: Wow, 멋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화로 말해보세요. 우리 티켓 사자. Speak.
1: Let's buy the tickets. 에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미리 다 사놨어.
0: Speak.
1: advance.
0: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구나. Speak. How impressive. You are ready for everything. 자,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세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내가 그것들을 미리 사두었어. I bought them.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당연히 맞추셔야 되겠죠? 자, 3, 2, 1, 띵!
1: Okay, the answer is

0: In advance. 그렇죠. 말해볼게요. Elm, I bought them in advance. I bought them in advance. Very good. And next.
1: 저에게 미리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주지 말고. 자, please let me know. 다음에 뭐라고 붙여주면 될까요? 3,
0: Time's up. Okay, the answer is again in advance.
1: 그렇죠.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최고거든요.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0: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1: 그렇죠. And next question.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가 있는 모습인데요. 3, 2, 1, 띵!
0: Time's up. Okay, 재료 in English.
1: That's right. Ingredient. Very good.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미리, 사전에 라고 하는 표현 in advance를 배웠습니다.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0: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1: 그렇죠.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뭐였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미리 사놨지, 구입해놨지. 어떻게요?
0: I bought them in advance. I bought them in advance.
1: Very good. 자, 우리 in advance, 미리, 사전에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See you next time.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가 의문문, 뭔가 이렇게 꼬리에 붙어 있는 의문문을 봤다면, 오늘은 다시 약간 back to the basics의 느낌으로 there is, there are 붙어 있는 평서문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뒤에 나와 있는 there is, there are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굉장히 큰 힌트 드린 겁니다. 자, 문제 풀 때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주의 깊게 기억을 하면서 한번 세 문제 다 맞춰보는 걸 목표로 할게요. 문제 주시죠.

0: 바라면서 자, 바로 한번 there is, there are 학교 시험 출제 유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are는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is일지 are일지가 결정이 되고 요게 학교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알면 거의 모든 학교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내가 봤을 땐 95%는 맞출 수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는요. There는 사실 부사예요. 그래가지고 is, not, are 뒤에 나오는 게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일치를 is, are 둘 중에 하나로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요 친구는 약간 특이한 그런 문장의 예외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원어민들이 옛날부터 요 문장 구조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짚고 가면 there is, there are 뜻도 중요하겠죠. 무슨 뜻? 뭐뭐가 있다. 뭔가 존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요거 봅시다. 그 들판에 말한 마리가 있다. 인데, 자, 요거 보면은 뭔가 there is, it is 둘 중에 하나인데 해석의 힌트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 라는 힌트에 걸맞는 건 there is. 요게 맞겠죠. 만약에 it is가 들어가면 말한 마리 다. 어머나? 말한 마리네? 요런 느낌의 문장이 돼요. 말한 마리구나. 근데 이제 말한 마리가 있다라는 문장과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there is 고르시는 게 맞고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서술형 실제로 쓰실 때 there is를 가지고 거기에는 말한 마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감점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의 해석은 속으로만 하시고 서술형에는 그냥 뭐뭐가 있다만 쓰는 게 안전해요. 자, 그 다음에 싱크대에 많은 접시들이 있다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설거지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선생님의 어머니가 맨날 치워놔 설거지 안 하니 하는 그런 현실을 담아본 문장입니다. 자, 요거 there is, there are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를 볼까요? 아하, 자, plate라는 거 접시라는 뜻의 명사인데요. 뒤에 S가 붙었네? 그러니까 여러 개일 거고 are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뒤에 a plate 이렇게 단수가 나왔다면 there is a plate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다. 인데, 자, 이것도 뒤에를 잘 봐야겠죠. 뭐뭐가 있다라는 해석은 알겠고 뒤에를 잘 볼게요. 일단 어가 나오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한 개인데? 한 개니까 무조건 이슬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a great restaurant. 혹시 모르니까 뒤에 restaurant 뒤에 s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따로 없네요. 한개 있으니까 그냥 there is 고르시면 되겠고 nearby는 근처에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here is 뒤에 단수 명사, there are 뒤에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is not are을 was, were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grammar 포인트였고요. listening으로 넘어갈게요.
1: Listening point one.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Listening point two.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Listening point three. There is a great restaurant nearby. There is a great restaurant nearby.
0: 자, there is, there are 구문의 경우에는 요거를 한묶음으로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듣는 순간, 아,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캐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There is a horse. 일단 말한 마리가 있다는 거고, in the field. 그 들판에

선생님이 인트로에 꽤나 큰 힌트를 준 겁니다. 느껴지죠? 뭔가 많은 친구들이 맞췄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0: 있다는 겁니다. Okay?
1: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0: 그 들판에 말 한 마리가 있다. 두 번 드릴게요.
2: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0: 자, 두 번째는 there are 이네요.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물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알려주고 듣기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싱크대에 많은 접시들이 있다. 두 번 드릴게요.
2: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0: 자, 그 다음은 다시 there is입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 A great restaurant nearby. There is, 뭐뭐가 있다. A great restaurant nearby.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2: There is a great restaurant nearby. There is a great restaurant nearby.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들판에 말 한 마리가 있다인데요. 사실 뭐 말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there is 다음에 단수의 명사가 온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들판에 말 한 마리, 일단 말 한 마리가 있다부터 할게요. There is a horse. 말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a horse. 자, 그 들판에도 붙여보죠.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한 번 더. There is a horse in the field. Horse in the field. 자, 그러면 이제 in the field는 조금 잠깐 넣어두고요. 말 한 마리 말고 뭔가 토끼 귀여우니까 토끼 한 마리가 있다 하면 There is a rabbit. 이렇게 뒤에 there is 어까지 고정하고 명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토끼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a rabbit. There is a rabbit. 자, 그럼 개 한 마리가 있다는? 오, 대답 나오네요. There is a dog. There is a dog. 자, 그럼 개랑 같이 생각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There is a cat. There is a cat. 자, 그러면 우리 고양이가 집 안에 있다 한번 해봅시다. There is a cat in the house. There is a cat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이번에는 are 연습해 볼게요. 일단 많은 접시들이 있다부터 하죠. There are many plates. There are many plates. 한 번 더. 많은 접시들이 있다. There are many plates. There are many plates. 싱크대에 붙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아주 좋아요. 한 번 더.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There are many plates in the sink.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다. There is a great restaurant. 자, 일단 좋은 레스토랑이 있다부터 할게요. There is a great restaurant. There is a great restaurant. 자, 근처에까지 붙여볼게요. There is a great restaurant nearby. There is a great restaurant nearby. 자, 그러면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다. 한번 해볼까요? There is a great park nearby. There is a great park nearby. 자, 이런 식으로 저기 있는 명사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펙갱이었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1: What's in your room? There is a queen-size bed. There are two computer monitors. There is a gaming computer. There are several textbooks.
0: 자, 여러분의 방을 떠올려 보면서 이 질문 한번 해석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단어 볼게요. queen size 이렇게 읽을 텐데 queen size의 뭐 사실상 영어 그대로죠. 우리가 침대 크기를 이야기할 때 queen size, king size, 더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싱글 그대를 얘기합니다. queen size라고 하면은 두 명이 쓰기에 충분히 뭐 넓은 정도 한 2.5명 정도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queen size 읽어볼게요. queen size 넓은 꽤나 넓은 침대입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라고 우리가 지금 읽곤 하는데 자 원어민 발음 monitor 발음이 멋있죠? monitor 좋아요. 모니터 혹은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hat's in your room? 하면 무엇이 너의 방 안에 있니? 이겁니다. 약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컨텐츠 중에 What's in my bag?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방에 무엇이 들었나? 이것처럼 What's in your room? 너의 방에 무엇이 있니? 이겁니다. 첫 번째, There is a queen size bed. 자, 뭐뭐가 있다? 퀸 사이즈 침대가 있다. 침대가 크군요. 그 다음 두 번째. There are two computer monitors. 두 개의 컴퓨터 모니터들이 있대요. 컴퓨터 모니터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되나 봅니다. 프로운 친구군요. 뭔가 이렇게 코딩 같은 거를 하는 친구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입니다. 먼저 단어 볼게요. Several. 이렇게 읽어요. 몇몇의 라는 뜻이고, 약간 some,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Several. Several. Okay.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is a gaming computer. 하면은, 뭐뭐가 있다? 하나의 게이밍 컴퓨터가 있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전용 컴퓨터가 있대요. 선생님은 코딩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프로게이머 친구인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are several textbooks. 있다? 몇몇의 교과서들이 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방 안에 교과서는 챙겨두는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의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하는 지문 봤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in your room? There is a queen-size bed. There are two computer monitors. There is a gaming computer. There are several textbooks.
0: Right.

맞습니다. 자, 이 there is, there are에 해당할 때는 영작을 할 때요. 일단은 한국어 해석에 뭐뭐가 있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면 얘는 주어 동사 순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there is, there are 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테이블 아래에 고양이 한 마리 있다. 뭐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쓰면 돼요. 오케이? 자, 먼저 there is, there are 써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써요. 그리고 장소가 어딘지를 씁니다. There is a cat. 장소가 어디예요? Under the table. 이렇게. There is are 먼저 쓰고 뭐가 있는지 쓰고 장소를 써요. 같은 원리 적용할게요. 자, 뭐뭐가 있다 나왔어요. 자, 지금 뭐가 있나요? 무엇이 있죠?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그 다음에 books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서 요 순서입니다. There are. 그 다음 many books. 그리고 마지막에 장소 on my desk. 책상 위에라고 했기 때문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방 안에는 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있다인데요. 두 명이 있기 때문에 there are 쓴 다음에 a policeman and a firefighter 쓰고 그방 안에는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ere is, there are 평서문 마무리 짓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비교 표현과 관련된 출제 포인트들 짚어 가볼 텐데요. 우리 비교에는 원급 비교,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뭐 이런 것들로 공부했던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들을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풀고 갈게요. 자, 우리 오늘은 부탁한 일 파악하기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골라볼 텐데요. 우리 부탁할 때 항상 나오는 단골 표현이 있거든요. 뭐, can you, could you, 뭐, would you, 이런 표현들, 조동사를 사용한 표현들, 이번에도 들릴지 잘 들어보시고요. 1번은 테니스 라켓 빌려주기. 2번은 공원에서 만나기. 3번은 같이 스프 만들기. 4번은 오는 길에 당근 사오기. 5번은 테니스 라켓을 빌려 오기입니다. 자,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1: What's with the tennis racket, Mark?
2: Oh, Jason wants to borrow it from me. I'm meeting him at the park in 30 minutes.
1: You're not playing with him?
2: No, I'll just hand this over and come back.
1: Could you buy me some carrots on your way back?
2: No problem.
1: Thank you, son.
0: 자,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했던 일 어떤 거였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이 맞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at's with the tennis racket, Mark?
0: What's with the tennis racket, Mark?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빈칸은 전치사 what였습니다. 좀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뒤에는 the tennis racket. 그래서 테니스 라켓은 왜? 그거 왜 가지고 뭐 하게? 이런 의미인데요. 다시 들어보죠.
1: What's with the tennis racket, Mark?
0: 자, 그랬더니 우리 마크가
2: Oh, Jason wants to borrow it from me.
0: Oh, Jason wants to borrow it from me. 그랬습니다. 자, want에 s 붙여서 to 발음은 날아갔어요. want, to borrow. 이렇게 아마도 want, borrow.

0: 이두 단어는 명확하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빌리다죠? 바로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리다. 그래서 제이슨이 그것을, 즉 테니스 라켓을 저에게서 빌리고 싶어 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1: I'm meeting him at the park in 30 minutes.
0: 자, 그래서 I'm meeting him at the park in 30 minutes. 들으셨죠? meeting. 미팅인데 T 발음이 R로 약화됐고요. 그 다음, in 30 minutes. 역시나 30인데 T 발음 30라고 들렸습니다. I'm meeting him at the park. 그를 공원에서 만날 겁니다. In 30 minutes. 그러면 우리 시간 앞에 있는 뭐뭐 후에로 번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제이슨을 공원에서 만날 겁니다. 라는 요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1: I'm meeting him at the park in 30 minutes.
2: You're not playing with him?
0: 자, 그랬더니 엄마가 You're not playing with him?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You're not playing ing 붙여야겠죠? With him. 그래서 놀지는 않고 라는 뜻이야. 뭐 제이슨하고 놀지는 않는 거니? 라는 말이겠죠?
1: No, I'll just hand this over and come back.
0: I'll just hand this over. Hand over이 건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this라는 대명사가 꼈어요. 그쵸? 그래서 I'll just hand this over and come back. 아니, 그냥 이것만 건네주고 올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들어볼게요.
1: I'll just hand this over and come back.
2: Could you buy me some carrots on your way back?
0: 자, 역시나 우리 부탁하는 표현.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Could you라는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자, could you, can you, would you 부탁할 때 나오는 단골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Could you buy some carrots 그랬거든. 그래서 당근 아시죠? 그래서 당근 좀 사다 줄수 있니? On your way back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n 여기다 소유격 넣어서 way back. 너가 돌아오는 길에 그럼 당근 좀 사다 줄수 있어? 라는 요 문장 다시 들어보죠. 정답의 문장이었죠?
2: Could you buy me some carrots on your way back?
0: 한번 더.
2: Could you buy me some carrots on your way back?
0: 자, 그랬더니
1: No problem.
0: 많이 들었던 응답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죠? 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긍정의 응답인 거 아시죠? 사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2: Thank you, son.
0: 고맙다, 아들아. 라고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4번이었습니다. 뭐, 테니스 라켓 빌려주고 빌려오기 둘다 아니었고요. 4번에 오는 길에 당근 사오기. 요게 정답이었네요. 자,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 오늘의 출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끝에 LESS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형용사가 어떤 뜻인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LESS라는 단어 자체에 바로 결핍 또는 결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뭐뭐가 없는 거. 그래서 형용사니까 뭐뭐가 없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끝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주어진 단어는 countless 인데요. 이제 카운트가 세다잖아. 1, 2, 3, 4 이렇게 카운트 다운한다고도 하고 그치? 뭐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가 세다인데요. 거기다가 LESS를 붙여서 countless 하면 이게 뭐뭐가 없는이니까 바로 셀수 없는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때 셀수 없는 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 세겠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셀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속에서 보죠. There are countless stars in the sky. 무슨 뜻이겠니? 있어요.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ndless. end가 끝내다인데 여기에 LESS를 붙였다? 그러면 끝을 낼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끝없는이 됩니다. The journey seemed endless. 무슨 뜻? 그 여행은 끝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행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 파트 출제 포인트 짚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바로 비교와 최상급 표현을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 얘들아.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어요. 대표적인 비교 표현에. 이거의 형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급 단어를 만들고 어떻게 최상급 단어를 만드는지 일단 이 방법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문제들도 풀고 뭐 서술형도 쓸 수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비교급과 최상급을 잘못 써 나타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죠. 1번은 pretty, prettier, prettiest. 자, 지금 얘가 원급 원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비교급 그리고 마지막이 최상급인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비교급은 더 뭐뭐한, 더 예쁜. 최상급은 말 그대로 너가 짱이야. 그래서 가장 예쁜. 뭐 이런 건데요. 2번, famous. 이번엔 more이 붙어있네요. More famous, most famous. 유명한,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 3번, cheap, cheaper, cheapest. 저렴한, 더 저렴한, 가장 저렴한. 4번, fat, fatter, fattest. 뚱뚱한, 더 뚱뚱한. 가장 뚱뚱한. 마지막은 heavy, heavier, heaviest. 그래서 무거운, 더 무거운, 뭐 가장 무거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중에서 좀 틀리게 쓴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이 맞는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보죠. 자, 우리 그러면 비교급과 최상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규칙 변화형부터 표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일반적인 형용사 또는 부사에는 비교급은 이어를 붙여요. 그쵸? 그냥 이어를 붙여서 예를 들면 tall 그리고 taller 큰 더 큰 그리고 long longer 긴 더 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펠링 자체가 이로 끝난다. 그러면 이를 한 번 더 써줄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그냥 고맙게도 이로 끝났네 하고 얼만 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large, 이로 끝났잖아. 큰 이런 뜻이죠. 얘는 그냥 얼만 더 붙여서 larger, 더 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얘가 이제 자음이잖아. I, E, O 단 빼고 다 자음이죠. 요거 뒤에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그렇죠?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easy는 easier 할 때 y가 i로 바뀌어야 돼요. 쉬운, 더 쉬운. happy, happier. 행복한, 더 행복한. 역시나 y가 i로 바뀌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ack, 뭐 hot 이런 식으로 좀 짧아. 뭔가 좀 짧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I가 모음이죠. 근데 모음 한 개잖아. 그런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얘는 자음인데 한 개 있으니까 단자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끝에 두 단어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일 때는 자음을 하나 더 써주자. 근데 이렇게 막 규칙을 외우는 것보단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의 비교급은 bigger 할 때 당연히 G가 하나 더 있는 게 여러분 눈에 익숙한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보면서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를 익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큰, 더 큰 그리고 hot, hotter 할 때도 우리 T를 한 번 더 써준 이 형태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더 뜨거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앞에다가 more이나 most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에 설명으로는 뭐 3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3음절이라는 건 발음이 모음 발음이 세 번 들어간 걸 말해. 스펠링이 아니라 이 단어의 발음이 모음 발음이 세 번 나면 그게 3음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발음해 볼까? popular이죠. 그러면 파 아, 한번 모음 발음 났고 퓨 할 때 우 발음 한번 났고 ler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발음이 세 번 났어요. 모음 발음이.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좀 길잖아.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길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다 ear 더 붙이면 뭐 지저분하니까 그냥 우리 more로 하자. 그래서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최상급도 방금 본 비교급이랑 똑같아요. 규칙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데 잘 보시면 아까 비교급은 뒤에가 ER이었다면 최상급은 EST 이런 식으로 뭔가 ST 이렇게 끝나는 게 최상급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all, taller 최상급은 tallest 가장 큰, long, longer, longest 가장 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E로 끝난 단어들은 그냥 ST만 붙여주면 되겠죠. Large, larger, largest 해서 가장 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Y로 끝나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꾸고 EST여서 easy, easier, 최상급은 easiest. happy, happier, 최상급도 I로 바꾸고 happiest, 가장 쉬운, 가장 행복한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 단자음 아시죠? 요런 식의 단어들. 자, 한번더 써주고 EST. Big, bigger, biggest. 가장 큰. Hot, hotter, hottest. 가장 무더운, 가장 뜨거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좀 길다 싶으면 아까 비교급에서는 왜 more를 붙였잖아. 최상급에서는 most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popular, more popular,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음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고 발음도 이음절인 것들이 있어요. 그치만 우리 무조건 more 또는 most를 붙여주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주로 끝에가 full로 끝나거나 os로 또는 ive, able 그리고 ing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그냥 more이나 mos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런 것들에 ear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보시면 그냥 more이나 most를 붙여준다. 역시나 막 이거 막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손 꼽으면서 외운다기보다는 단어 보시고 이 단어는 more 또는 most를 붙여주는 비교급 최상급의 단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더 좋아요. 자, 그래서 useful 유용한, more useful, most useful 이렇게 갑니다. 더 유용한, 가장 유용한. nervous, 초조한. more nervous, most nervous. 가장 초조한, 뭐, 더 초조한, 이러겠죠. 자, active, 활동적인. more active, most active. 더 활동적인, 가장 활동적인. valuable, 가치 있는. more valuable, most valuable. 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 그 다음에 shocking, ing로 끝나면서 more shocking, most shocking. 그래서 더 충격적인, 가장 충격적인. 요런 식의 단어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면서 눈에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pretty, prettier, prettiest. 잘 썼고요. more famous, most famous. OUS로 끝나는 단어들, more, most로 잘 고쳤고요. cheap, cheaper, cheapest. 역시나 ER이나 EST만 붙여서 잘 만들었고. fat, 단모음 단자음이라 한 번씩 자음 더 써주면서 fatter, fattest 다잘 썼습니다. 마지막에 heavy는 자, 자음 플러스 y니까 이 경우에 y를 예처럼 i로 바꾸고 heavier, heaviest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 단어였죠.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역시나 똑같이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인데, 좀 전에는 그래도 규칙이 있었어. 뭐, ear, est, 뭐, y를 i로 바꾸고 이런 규칙이 있었지만, 아예 규칙이 없네. 이제 불규칙 변화형 시험에 나오고요. 많진 않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표에 있는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get well in. 비교급은 better. 최상급은 베스트예요. 더 나은, 가장 최고의. 자, 그 다음에 bad ill, 뭐 아픈. 요 단어의 비교급은 worse, worst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많은 애, many, 뭐 취는 비교급 more, 최상급은 most로 바뀌어요. 더 많은, 가장 많은. 자, 그 다음에 little의 비교급은 less, 그리고 least, 더 적은, 가장 적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far은 Father, farthest 또는 father, furthest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가 먼이란 뜻이잖아. 자, 이렇게 위의 형태로 바뀌면 더 먼, 가장 먼 이렇게 거리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유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거리라기보다는 정

어떤 정도가 더 멀리 갔는지, 정도가 가장 멀리 나아갔는지, 꼭 진짜 거리가 아니라 정도의 느낌일 때는 보통 유로 바뀐다.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 풀어보죠. 자, 나는 너보다 피아노를 더잘칠수 있다를 can과 will을 활용해서 8단어로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I can play the piano면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다고요. 더잘칠수 있다는 요거를 비교급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요거의 비교급은 better이었죠. 요걸 일단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I can play better 누구보다 than you.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비교 파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비교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 살펴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구미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이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과일에는 당분이 많죠. 그래서 매우 맛있습니다. 자, 맛있는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asty. tasty. 자, 명사. 원래 tasty가 맛이란 뜻이고요. 자, taste라는 그 단어에 y를 붙여서 맛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자, 다음 단어 rich. rich는 풍부한이라는 형용사이고요. contain. contain는 포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자주 쓰입니다. 자, 다음 단어 fiber. fiber는 섬유 혹은 섬유질을 말하고요. improve. improve는 향상시키다 혹은 증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표현, fall asleep. fall asleep은 잠이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았었던 그런 과일들 떠올리시고요. 이런 fiber라는 단어 들렸었고, 보았었고, tasty라는 단어가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우리 listening clear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Fruit is sweet and tasty. But there are good or bad times to have some fruit. For example, apples are good in the morning. Rich sugar in apples can give you energy. Apples contain no caffeine, but natural sugar that wakes you up in the morning. But don't eat apples at night. The sugar can make you fat while you sleep. Bananas, on the other hand, are good to eat at night. The reason is bananas are rich in magnesium, potassium, and fiber, all of which may improve sleep quality. Eating one or two bananas late in the evening helps your body get ready to fall asleep.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Fruit is sweet and tasty. 맞아요. Sweet라고 하면 형용사로 달콤한이란 뜻이죠.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But there are good or bad times to have some fruit. 자, good time은 뭔가 좋은 시기죠. 그런데 bad time은 뭔가 적절하지 않은 나쁜 시기가 되는 거니까, 자, 몇몇의 과일들을 먹기에

좋은 시간대가 있고 나쁜 시간대가 있답니다. For example 이라는 것은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pples are good in the morning. 자, 사과죠. 사과는 아침에 좋습니다. 자, 언제 먹는 게 좋다?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좋대요. Rich sugar in apples can give you energy. 자, 여기에서 in apples를 괄호 이렇게 묶어보면 사과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당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대요. Apples contain no caffeine.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페인이죠. 영어 발음으로는 caffeine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사과에는 카페인이 있지는 않아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ut natural sugar라고 하면 천연 당분이 되는 거죠. 그 천연 당분이 that wakes you up in the morning. 아침에 깨우게 할 거래요. 자, 그래서 wake up은 원래 일어나다란 뜻이 있고요. 그런데 wake someone up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깨우게 하다, 정신이 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예시는 뭐다? 그렇죠.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런 풍부한 당분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대요. 자, 두 번째 볼게요. But don't eat apples at night. 그런데 night, 밤에는 사과를 먹지 마세요. The sugar can make you fat. 맞아요. 사과가 얘들아 보통 달콤하잖아요. 그 사과에 들어있는 이런 당분이 can make you fat. 맞아요. 자, fat은 뚱뚱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답니다. 뭐 하는 동안에? While you sleep. 당신이 자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밤에 먹지 말라는 거죠. Bananas on the other hand. 자,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라는 그런 연결사인데요. 반면에 바나나는 are good to eat at night. 밤에 먹기에 좋습니다. The reason is bananas are rich in magnesium, potassium, and fiber. 자, 아침에는 사과를 먹는 게 좋고요. 밤에는 바나나를 먹는 게 좋대요.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죠. 바나나에 뭐가 많다? 그렇죠. 우리말로도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아이 보이죠? 마그네슘이고요. 포타슘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칼륨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풍부하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파이버, 섬유도 풍부한데 All of which may improve sleep quality.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해줄지도 몰라? 그렇죠. Improve, 향상시켜준대요. 무엇을?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준답니다. 여기서 얘기한 all of which라고 한다면 magnesium, calcium, potassium, and fiber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Eating one or two bananas late in the evening 까지 이렇게 끊어 볼게요. 늦은 저녁에 뭘 먹는 것? 그렇죠. 한 개 혹은 두 개의 바나나를 먹는 것은 helps your body get ready to fall asleep. 당신의 몸으로 하여금 잠이 드는 것을 돕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질문은요. 대표적인 예시로 바나나와 그다음에 사과가 이런 과일의 예시로 나왔죠. 그래서 언제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자, 이 질문에 우리 중심 생각을 같이 찾아볼게요. A. There are good or bad times to eat some fruit. 어떤 과일을 먹기에 좋은 타이밍이 있고요. 나쁜 타이밍이 있답니다. B. Fruit is sweet and tasty.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어요. C. Bananas are good to eat at night. 바나나는 밤에 먹기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뭐다?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고요. 자, C번은 맞아요, 틀려요? 바나나는 밤에 먹는 게 좋다? 그렇죠. C번의 내용이 언급된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바나나를 꼭 저녁에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심 생각이었나요? 아니죠. 필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과일 중에서도 어떤 과일은 시기에 따라 이때 먹는 게 좋고 이 과일은 이때 먹는 게 좋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바나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C번처럼 구체적인 정보는요.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요. B번도 역시 사실이죠. Fruit is sweet and tasty. 자, 이 문장은 앞에서 보았었던 그 질문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시작 문장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긴 했지만
전체 이 필자가 글쓴 내용의 목적

0: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어떤 진술이죠. 과일은 맛있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Good times가 있고 bad times가 있어. 뭘 먹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과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자, speak it clear로 이번에 발음 연습 같이 해볼게요. The sugar can make you fat while you sleep. 자, 이 문장에서 보았을 때 make라는 동사가 있고요. 바로 뒤에 you라는 아이가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한 단어씩 발음을 해보면 make you fat 이렇게 발음이 되죠. 다시 The sugar can make you fat.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거 계속 연습하고 있죠?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끝소리가 이렇게 자음, 크, 크 이런 자음 소리가 나오고 뒤에 you와 같이 이런 모음에 가까운 소리로 이어질 때는 굳이 make you라고 하지 않고요. 같이 연음처럼 make you fat, make you fat 이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The sugar can make you fat while you sleep. 다시 The sugar can make you fat while you sleep. 자, 선생님이 아주 작게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면서 지금 발음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영어에는 리듬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각 단어의 그 단어 사이에 강세가 있기 때문이어서 우리 친구들도 뭔가 발음 연습을 할 때요. 리듬감을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 sugar can make you fat while you sleep. 자, 이 부분 우리 원어민 소리로도 지금 들어볼게요.
1: The sugar can make you fat while you sleep.
0: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TV에서 뭔가 경기, 운동 경기를 보면요. 쉬는 시간마다 선수들이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있는 장면들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정말 바나나가 운동 선수들한테 좋은가? Are bananas good for athletes? 맞아요. Athletes은 운동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상관없이 이렇게 경기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설명한 곳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같이 소개해 볼게요. Bananas provide athletes with quick and effective energy throughout its substantial carbohydrates and sugar content. 자, 맞아요. 이 바나나가 뭘 가지고 있냐면요. 상당한 양의 carbohydrate가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sugar content는 당분이란 뜻이어서요.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당분이 있어서 빠르고 효과적인 어떤 에너지원을 운동선수들에게 공급한다고 하죠. They help keep the mind and body sharp throughout the activity. 자, 순간적으로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충당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뭐 할 수 있다? 마음과 신체가 뭔가 sharp, 계속해서 뭔가 기민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grammar clear로 어법 정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친구들 내신 문제에서는 주로 네모 어법 문제로 나온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A번 같이 볼게요. A번에는 sleep이라는 단어와 sleeping이라는 아이가 같이 묶여 있어요. 자, 그리고 B번에는 all of that, all of which라는 곳에서 that과 which가 함께 묶였고요. C번에서는 help라는 동사, 그리고 역시 help에 s가 붙어서 이렇게 helps가 묶여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만드는 출제 포인트, 의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A번의 포인트는요, 실은 이겁니다. 자,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the sugar, 설탕이란 뜻도 있지만 당분이란 뜻도 있죠. 이런 당분이요. Can make you fat. 당신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Fat. 통통하게 만들어요. While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고 While you sleep or sleeping. 자, 이 부분에서 보았을 때 while이라는 것은 맞아요. 접속사로 여기서는

쓰인 겁니다. 자, while이 접속사로 쓰이면요. 해석이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접속사 while이 쓰였다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접속사가 일단 등장했다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 문장에 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자, 다시. 자, 선생님들이 구, 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절이라고 하면요. 영어에서 주어, 동사의 한 덩어리를 그냥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문장에 절이 원래 하나만 있는 이런 경우가 기본적인 그런 세팅인데, 내가 만약에 주어 동사와 같은 절을 두 개를 쓰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접속사 같은 장치가 있어 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while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while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뒤에 you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역시 이 자리에는 동사 sleep이라는 아이가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너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당부는 너를 뚱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어서 while 뒤에 주어 동사 절의 형태가 따라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B번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that과 which가 함께 묶여 있으면요. 매우 높은 확률로 대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쓸 건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대명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접속의 역할은 뭐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다시 얘기해서 절이 두 개일 때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하는 애를 써 주어야 하는데 전체 문장에서 보았을 때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으면요. 동사가 하나씩만 있으면 접속의 역할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대명사 역할을 하는 that을 쓰면 돼요. 그런데 한 문장 안에서 동사같이 보이는 아이가 두 개가 있다면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하는 애를 써야 된다?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먼저 표시해 볼게요.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 자리로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명사인 걸 어떻게 알죠? 명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이렇게 더나 어와 같은 관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구나라는 거 쉽게 알수 있어요. The reason 이 부분이 주어이고요. 여기에 걸려 있는 비동사 is가 보이죠. The reason is bananas are rich in magnesium, potassium, and fiber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콤마 뒤에 보면 All of blank may improve라고 해서 실은 이 may improve라는 동사가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보았을 때 바나나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비동사 are까지 보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선 동사가 지금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는 The reason is라고 해서요. 접속사 대시 원래 문장에서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원어민들이 습관적으로 접속사 that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The reason is that이어서 동사와 동사를 접속사 that이 연결해주고 있고요. 다시 이 비동사 are 부분과 may improve에 대한 이두 개의 동사를 접속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C번 가볼게요. Eating one or two bananas late in the evening help or helps your body get ready to fall asleep.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수의 일치입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추어야 되는데, 앞에 주어가 in the evening이에요. 자, 저녁이 돕는 겁니까? 저녁이 당신의 몸으로 하여금 잠들 준비를 해요. 저녁이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이 in the evening은 주어 자리도 아니고요. 더 앞에 쭉 가다 보면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eating이라는 것이 동명사 주어로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는요. 하나의 덩어리 취급이 되어서 반드시 단수 취급이 돼요.
그래서 eating help가 아니고 eating

helps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정답은 3인칭 단수의 수의 일반 동사인 helps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grammar clear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과거형과 과거 분사. 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의 동사는 몇단 변화? 영어에서의 동사는 3단 변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인 과거형과 과거 분사의 형태가 같은 그런 동사들을 규칙 동사라 한다. 정답은 당연히 O이죠. 규칙적으로 같은 게 반복이 되면은 규칙 동사. 저번 시간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동사는 해나 달이 지다라는 동사의 뜻 set가 있었고요. set 이렇게 되었던 것들 대표적으로 규칙 동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의 OS 코에서는 이겁니다. 대명사 있죠? 자, 대명사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apples and bananas 이런 과일들을 언제 먹으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ow are you guys? I'm doing grea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러 한번 가볼까요? Let's go, go, go! Yay! I'm all done!
1: But where's Christine?
2: Kevin! I'm over here!
1: What did you do? Were you bored?
2: I was reading a book on the bench.
1: You always keep busy.
3: Kevin, why didn't you tell me that you guys were a CC?
1: Oh, no, no. This is my good friend, Christine.
2: Oh, CC? Country Club? Huh? Why are you so embarrassed?
1: They thought we're a couple. It stands for campus couple.
2: That's funny. Actually,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1: We do?
2: Why are you blushing, Kevin?
1: Oh, it's just hot. Gosh, it's so hot.
0: (웃음) 네, 여러분. 어떻게 만화 카툰 잘 보셨나요? 오,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But it's alright.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케빈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go. 자, 오늘의 상황은 우리 케빈의 대학교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케빈이 두리번거리면서 Yay! I'm all done! Woo! 나 이제 다 끝났다. But where is Christine? 어? 근데 크리스틴이 어디있지? 그러자 오, 저기 벤치 앉아있네요. Kevin, I'm over here. Kevin, 나 여기 있어. What did you do? Weren't you bored? 어, 뭐하고 있었어? 어, 심심하지 않았니? 라고 하자, 크리스틴이 I was reading a book on the bench. 그냥 벤치 앉아서 책 한 권 읽고 있었어. 어, 그러자 케빈이 역시 You always keep busy. 늘 바쁘구나. 어, 그런데 친구들인 것 같네요. 케빈의 친구들이 케빈과 크리스틴의 단둘이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친구가 Kevin, why didn't you tell me that you guys were a CC? Kevin, 너희 둘 CC인 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놀란 케빈이 No. This is my good friend. Christine. 아니야. 이쪽은 그냥 내 친한 친구 크리스틴이야. 라고 하고 있네요. 엄청 놀랐어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CC? Country Club? CC? Country Club? 어? Why are you so embarrassed? 왜 이렇게 창피해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CC, 캠퍼스 커플을 뜻하죠. 하지만 이 CC,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외국에서는요, CC라는 단어 없고요. couple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couple, CC 아닙니다. couple,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They thought we were a couple. Well, it stands for campus couple. 어, 우리가 커플인 줄 알았나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크리스틴은 웃고 있죠. Oh, that's funny. 웃기다. Actually,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그런데 내 생각엔 우리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내 생각엔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I think 내 생각엔 we look good together.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이 빨개지면서 we do? Why are you blushing, Kevin? 자, 친구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케빈?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조금씩 놀리는 것 같은데 it's just hot. 그냥 더워서 Gosh, it's so hot. 너무 덥다, 그치 얘들아? 자, 이렇게 창피해하는 케빈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하하하하 다 웃고 있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게 카툰을 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배워볼까요? 저를 도와줄 친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ome on in, Jamie! Hi, Jamie!
4: Hi, Kevin!
0: Hey, Jamie, 그거 알아?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내 생각엔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4: Oh, thank you, thank you.
0: 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오늘의 핵심 표현 따라해볼까요?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너무 잘하신다. Perfect.
4: Kevin!
0: What, Jamie?
4: I think we look like twins.
0: Oh,
4: 내 생각엔 우리가 쌍둥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
0: 오, 쌍둥이. 오, 자, 오늘 핵심 표현을 응용해서 탄생한 또 하나의 문장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I think we look like twins. One more time. Very good. 아, 근데 우리가 어딜 봐서 쌍둥이야? 좀 똑같긴 하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Yay! I'm all done! But where's Christine? What did you do? Were you bored?
2: I was reading a book on the bench.
1: You always keep busy.
3: Kevin, why didn't you tell me that you guys were a CC?
1: Oh, no, no. This is my good friend, Christine.
2: Oh, CC? Country Club? Well, why are you so embarrassed?
1: They thought we're a couple. It stands for campus couple.
2: That's funny. Actually,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1: We do?
2: Why are you

0: blushing, Kevin.
1: Oh, it's just... Whew, hot. Gosh, it's so hot.
2: Alright, guys. Kevin's Cartoon English.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 잘 외우셨나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I think we look good together. 한 번 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단,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No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한번 볼 겁니다. No로 시작하는 표현들인데 교과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서 한번 꼽아봤어요.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까요? You are no longer a child.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now.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너가 지금 해야 하는 거를 넌 해야 돼. You're right. I know. There's no use doing what's inevitable. 너가 맞아. 나도 알지. 불가피한 거를 미루는 게 소용이 없지. 너희들을 보는 것 같지 않니? 뭔가 너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데 자꾸 뭔가를 미루게 되죠. 아, 숙제를 한 시간만, 두 시간만, 이따 밤에, 내일 아침에 이러다가 이제 계속 밀리는 우리네의 일상을 그렸다. 이런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미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모두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니까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겠죠. 자, 오늘은 no longer 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요 no 자리에 any를 사용해도 돼요. 의미는 동일하고요. 어떤 건지 한번 볼 거고 no use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둘 다 no가 쓰였는데 no의 의미 알죠, 다들? 아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요 아니다 라는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no longer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 바로 나오죠. 뒤에 longer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여러분, long이 뭐예요? long. 긴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longer 하면 이거의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긴 거죠. 즉, 더 긴 거니까 더 이상이라는 의미도 와 닿아요. 그쵸? 더 이상? 근데 no야.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 더 이상 이게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 no 자리에요. any도 사용할 수 있어요. any 같은 경우는 주로 부정문에 같이 갖다가 붙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이렇게 같이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건데요. no longer, any longer 뜻은 같이

하지만 위치는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요렇게 다이얼로그에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렉이 걸린 것 마냥 지금 문장이 나왔는데, 자,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너는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걸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애가 아니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의미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e cannot wait any longer. 우리는 더 이상 더 길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no longer 같은 경우는 주로 문장의 중간에 사용하게 되고요. any longer는 문장의 끝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랑 비슷한 표현으로 not anymore도 있어요. 자,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요. We cannot wait anymore.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라는 게 We cannot wait any longer. 아까 요렇게 나왔죠? 요거를 똑같이 not anymore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 비슷해. No longer, any longer, not anymore. 전부 다더 이상 뭐뭐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에서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no use인데요. 요거는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명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뭔가 사용, 이용, 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 사용이 없어. 그게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할 이유가 없고,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없고, 그럼 결국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한 표현이 되겠고요. 다만 선생님이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no use 뒤에 나오는 ing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here's no use 라고 하면 소용이 없어 라는 뜻인데, delaying 하고 ing가 나왔죠. 요 자리에 ing를 쓰시는 게 포인트. 혹은 no use in ing. 요렇게 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in은 당연히 생략이 가능한데요. There's no use 다음에 ing 패턴이 오는 게 교과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 no use, ing. 요렇게 많이 쓰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뒤에 inevitable 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이라는 뜻이니까 불가피한 걸 미루는 건 소용이 없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굳이 no use 다음에 꼭 ing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This is of no use to me 라는 건데, 이거는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 별로 효과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no use 앞에 of를 사용해서 of no use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 느낌 나게 이렇게 보어 자리에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아하,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두 가지 표현 no와 관련된 걸 배웠고요. 우리 퀴즈 통해서 제대로 외워봅시다.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나갈 건데요. 첫 번째 가볼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자, 더 이상! 더는 길어지게 놔둘 수 없어. 더 이상? 그쵸, longer. 내가 이렇게 힌트 줬잖아. 그러면 바로 longer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We can't ignore this issue any longer. We can't ignore this issue any longer.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당신의 신용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자주 볼 법한 문장인데, 여기 no longer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문장 중간에 올 경우에는 주로 no longer 사용하고, 맨 끝에 올 경우에는 any longer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뒤에 valid가 유효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뜻이 완성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걸 더 이상 하는 건 소용이 없어. 자, no는 앞에 이미 주어졌네요. 소용이 없어? 이 자리에 use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뒤에 use ing 나왔죠? There's no use ing format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There's no use doing this anymore. There's no use
doing.

this anymore. 잘하는데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우유를 엎지른 다음에 울어도 소용이 없어. 자, 이건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요래요. There's no use crying.

0: do now? You're right. I know. There's no use delaying what's inevitable.
1: 자, 이렇게 오늘 no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No longer 혹은 any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no use 소용이 없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no longer, any longer 같은 경우엔 not anymore 이라는 비슷한 표현도 있다고 가르쳐드렸죠? 모두 다 꼼꼼하게 외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0: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Dirty. D-I-R-T-Y. Dirty. Dirty. Clean. C-L-E-A-N. Clean. Clean. Wet. W-E-T. Wet. Wet.
0: 그럼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까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looks. 모습 1편이에요. looks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김새 또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dirty, 더러운, 지저분한이란 뜻이에요. Look at these shoes, everyone. They're very dirty. 아주 더럽죠? 그 다음은 clean, 깨끗한 또는 청소하다란 뜻이에요. 보세요. This bathroom looks very clean and it's shiny.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clean. 그 다음은 wet, 젖은이란 뜻이에요. 비가 오거나 우리가 이렇게 물놀이를 신나게 할 때 we get all wet, 온몸이 다 젖어요. 젖은, wet.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더러운, 지저분한, dirty. 친구들, T 발음은 부드럽게 내주세요. dirty. Good job. 깨끗한, 청소하다. clean. 길게 빼주세요. clean. excellent. 젖은 wet.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we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dirty. dirty. clean. clean. wet. wet.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Here is our first sentence. My shoes got dirty after playing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놀고 난 후 내 신발이 더러워졌어. 맞아요, 친구들. If we go outside, our shoes may get dirty. 더러워질 수 있어요. 자, got dirty, 더러워졌다 라는 뜻이고요. after, 뭐뭐한 후에. 여기서는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난 후에 after playing in the playground. Now,

0: 이 문장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Repeat after me. My shoes got dirty after playing in the playground. Wow, that was very good. Okay, now don't worry. This is short. My room is very clean. 내 방은 매우 깨끗해. Everyone, do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여러분, 우리 방은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My room is very clean. That was good. Okay, now let's try this one. Don't get wet in the rain. 비에 젖지 마. That's right. When it's raining, you should always take an umbrella. 우산을 꼭 써야 돼요. 여기 또 나왔죠? Don't. 뭐뭐 하지 마. 여기는 젖지 마. 라는 뜻이에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Don't get wet in the rain. Very good.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들어봐요.
1: Dry. D-R-Y. Dry. Dry. Fat. F-A-T. Fat. Fat. New. N-E-W. New. New.
0: 다음 단어는 dry, 마른 또는 건조한이란 뜻이에요. After washing our shirt, we have to dry our clothes. 건조시켜야 돼요. Dry. 그 다음은 fat, 뚱뚱한 또는 살찐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if we eat too much or if we don't exercise, we can get fat. 이렇게 살이 찔 수 있어요. 어머나, 조금 창피하죠? 그 다음은 new,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When we go shopping, we buy new clothes or new shoes, right? 새로운, new.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마른, 건조한, dry. 여러분, R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Dry. Very good. 뚱뚱한, 살찐, fat. F 발음은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Fat. Very good. 새로운, new. 좀 길게 발음해볼까요? New.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1: Dry. Dry. Fat. Fat. New. New.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봐요. I dried my hair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머리를 말렸어. That's right. After we wash our hair, we have to dry it. 자, dry 뒤에 ied가 붙여진 이유는 과거형 나는 뭐뭐를 했다, 전에 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today morning이 아니라 this morning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dried my hair this morning. Perfect. Next, I saw a fat pig in the farm. 나는 농장에서 살찐 돼지를 봤어. Wow, really? It must have been very cute. 아주 귀엽겠는데요? 여러분, have you been to a farm before? 농장 가봤나요? It's very fun. 자, saw란 말은요, see, 보다의 과거예요, 봤다. 자, 생각해보면서 같이 따라해봐요. I saw a fat pig in the farm. That was very good, everyone. Okay, our last one. Is this your new bicycle? 이것은 너의 새로운 자전거니? 자, 여러분, 새로운, new 잊지 말고요. 우리가 친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Is this your new 무엇 무엇? 이 가방 새 거야? Is this your new bag? 이렇게 말하면 좋죠.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new bicycl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60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다섯 개의 표현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의 다양한 위치를 말해볼까요? 상자 안이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책꽂이의 맨 위나 맨 아래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물건의 위치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inside인데요. inside, 무슨 뜻일까요? 무엇의 안에, 안에 혹은 내부라는 의미죠. 이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in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쪽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id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side, inside. 자, 여러분 같이 써주셨죠? inside입니다.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cute dolls inside the box 라고 했네요. 자, 귀여운 인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inside the box니까 상자 밖에 있어요? 아니죠. 상자 안에 귀여운 인형들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빈칸에 안에 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inside의 반대말 한번 가볼게요. inside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outside입니다. inside의 반대말은 out을 써서 outside라고 하고요. 밖에 혹은 밖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도

꼭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펠링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Outside, O, U, T, S, I, D, E. 읽을 때는 outside.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can park your car outside the build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ark 하면요. 공원도 되지만 주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너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주차를 해도 될까요? 건물 안에? 아니죠. 건물 밖에 주차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inside는 안에, 반대로 outside는 밖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높이로 한번 위치를 공부해 볼게요. 가장 높이, 맨위 꼭대기 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top. top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top. T, O, P. 자, 여러분, top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순위가 높은 걸 말할 때도 뭐 top 10 이렇게 말합니다. top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써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e top of the mountain은 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우리는 산 정상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탑은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낮은 지점은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Bottom. Bottom. 강세는 앞에 둡니다. Bottom.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 O, T, T, O, M. 자, 발음을 하실 때는 bottom, t를 살려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은 약해져서 bottom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bottom의 의미는 맨 아래 혹은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re's a picture at the bottom of page 7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7쪽에 bottom에 있다고 했죠?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At the bottom of 하면 무엇의 맨 아래라는 의미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idd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middle이라고 하면 가운데 혹은 중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이 스펠링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면 middle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middle, middl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middle 하면 가운데 혹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를 middle school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singer is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stage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middle 하면 가운데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In the middle of 무엇의 가운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수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In the middle of the stage. 무대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그림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곰 인형이 상자의 내부에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어떤 단어를 쓸수 있죠? 바로 inside. 반대로 곰 인형이 상자의 밖에, 외부에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 outs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높이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맨 아래라는 표현은 각각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맨 위에라는 표현은 top. 그리고 중간이라는 표현은요, 네, middle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라고 할 때는 우리 bottom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역시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60강 동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쌤이랑은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아요. 오늘 함께할 노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1: Today's song. Kookaburra.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Kookaburra입니다. Kookaburra?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새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웃는 물총새라고 하네요. 웃는 물총새? Kookaburra? 우리말로 불러도 영어로 불러도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Kookaburra, 과연 어떤 새일까요?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오늘의 노래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행객들이 잠시 앉아서 쉬고 있어요. 앉다. 어떻게 말할까요? Sit. 이렇게 말합니다. Sit. 앉다. Alright. 잘했어요. 다음 단어. 이 멋진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Gum tree. Gum tree. 유칼립투스 나무는 Gum tree. Very good. 다음 단어도 볼까요? 하하호호 웃고 있는 모습이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알수 있죠? 즐거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Merry. Merry. 즐거운. Merry.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왕관을 쓰고 권위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이겠죠. 왕을 부르는 영어 표현은 바로 king. king. 왕을 king이라고 한답니다. Very good. 다음 단어예요.

0: 수풀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덤불이라고 하죠. 덤불을 영어로는 bush라고 해요. bush, bush, 덤불, bush.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Sit.
0: 앉다.
1: Gum tree.
0: 유칼립투스 나무.
1: Mary.
0: 즐거운.
1: King.
0: 왕.
1: Bush.
0: 덤불.
1: Laugh.
0: 웃다.
1: Gay.
0: 즐거운.
1: Life.
0: 인생.
1: Must.
0: 반드시 무엇무엇 하다.
1: Bird.
0: 새. 자,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볼까요? Ready, go! Nani, 앉는다면 sit, sit. Eucalyptus, 나무는 gum tree, gum tree. Haha, 호호, 즐거운 Mary, Mary. Wangan Sun Wangan King King Supuri Ugo Jin Tomburun Bush Bush You got it! 네,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고요. 이제 곧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랫말에 나온 문장들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웃는 물총새가 오래된 유칼립투스 나무에 앉아있어요. 웃는 물총새, 새 이름이니까 하나의 단어죠. Kookaburra sits in the old gum tree. Kookaburra sits in the old gum tree. Very good. 다음 문장이에요. 숲의 덤불 속의 즐거운 왕이 바로 그랍니다. Merry, merry, king of the bush is he. Merry, merry, king of the bush is he. Good. 다음 문장도요. 나를 위해 당신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Sing your song for me. Sing your song for me. Excellent. Kookaburra, let's sing together.

0: 나는야 종이 접기 마스터. 동생이 와서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네요.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야. 식은 죽 먹기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like eating cold porridg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at are you doing, Kevin? Kevin! What are you so busy doing? Can't you hear me?
2: Oh, Christine, sorry.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1: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2: Yes, I have the necessary spec, so all I need to do is pass the interview process.
1: Spec? Is that short for specification? What do you mean?
2: I'm working on my resume.
1: Oh, I see. Oh, I heard it's difficult to get a job these days. Is that true for you too?
2: No worries.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Where can they find a guy like me? Nice, funny, diligent, handsome.
1: What confidence! Oh, it's good to see. So, where are you going for the interview?
3: I'm going to try out for comedy. Don't you think I'll do a great job?
1: What? An audition to be a comedian?
3: Yeah, what's this?
1: You're so funny. You're really talented. Oh, I know you're going to pass the audition.
4: Thank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미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요,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쓰고요, 면접 준비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케빈이 꿈꾸고 있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케빈이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죠? 크리스틴이 What are you doing?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이라고 했네요. 나는 지금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Job application의 application이 바로 지원, 신청 또는 지원서, 신청서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Job, 직업을 application, 지원하는 지원서니까 입사 지원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요.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이라고 했잖아요. 이 work on 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무엇무엇에 노력을 들이다, 무엇에

관한 일을 하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렇게요. I'm working on it. I'm working on it 이라고 하면 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케빈은 job application에 노력을 공을 들이고 있죠.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면접 준비하는 거야?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네요. 우리 어디 회사에 취직, 입사를 하려면 입사 지원서에서 사실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면접 대비도 해줘야 됩니다. 면접을 대비하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 prepare for 인데요. prepare 이 준비하다이고 for 이 무엇무엇에 대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떤 행사 등등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need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이라고 하면 나 발표 준비해야 돼. 발표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prepare fo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직업을 얻기가, 취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케빈도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No worries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네요. 걱정하지 마. 이야, 케빈의 이 스피릿이 되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이요. 이 worry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케빈이 한 말처럼 No worries 도 할 수 있고요. Don't worry 라고 할 수도 있고요. Not to worry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형태긴 하지만 worry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도 여러 번 발음을 해보시고 내 입에 가장 착붙 하는 표현을 내 표현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그러더니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걱정하지 마. 식은 죽 먹기야. 아, 케빈은 정말 자신이 있나 봅니다. 식은 죽 먹기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죠? It's a piece of cake입니다. 이 표현은요. It, 그건 무엇무엇이다. A, 하나의, 그리고 piece, 조각, of 무엇무엇의 cake, cake 이렇게 합쳐져서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말로는 누워서 떡 먹기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노란 부분 강조해서 It's a piece of cake. 좋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야. 이야. 그런데요, 케빈은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기는 너무 나이스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고 웃기고 성실하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이런 자신감이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런 장점 등을 가지고 너 뭐 하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코미디언이 되고 싶군요. 이렇게요, 웃기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케빈이니까 오디션 패스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이젠 다시 한번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식은 죽 먹기야.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비슷한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정도야 쉽지. It's a breeze 인데요. breeze가 바로 산들산들, 산들바람입니다. 산들바람 쉽게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야 쉽지 라는 뜻으로 it's a breeze. it's a breeze 할 수 있네요.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좀 늦으신다고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이, 엄마 그 정도야 쉽죠. 어떡해요? It's a breeze. It's a breeze. 또 하나, 그건 누워서 떡 먹기지, 너무 쉽지 라는 표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Easy peasy. Easy peasy. Easy가 쉬운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rhyme을 맞추어서 peasy를 붙였습니다. 그냥 말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asy peasy 라고 하면 누워서 떡 먹기. 비슷한 표현으로 easy peasy, lemon squeezy 이렇게 길게 말하는 표현도 있어요.
easy peas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할게요. 친구랑 놀러 나가는데 숙제 다 하고 나가래요. 오늘 숙제, 이야, 수학 두 바닥? 이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어떡해요? Easy peasy. Easy peasy.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식은죽 먹기지. 누워서 떡 먹기야. 이런 표현들 다양한 문장으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시고 또 나만의 표현 꼭 찾아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짝꿍이 내일 준비물이 뭔지 물어봐요. 친구를 위해서 친절하게 답해주려고요.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내일 준비물이 뭐야? 칠판에 적혀 있잖아. 클릭.
1: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2: It's on the whiteboard.
1: I missed that. Thank you.
2: No problem.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 있죠. 필요로 하다. 내일, 그리고 칠판. 친구들이 아는 단어들일 것 같은데 함께 채우면서 대화 살펴볼게요. What do we 필요로 하다 먼저 넣어봐요. 친구들, 필요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말 need 알고 있죠? need. What do we need for 내일? 내일은 tomorrow. tomorrow라는 단어 있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보니까 what 무엇이 do we need? 우리는 필요할까? For tomorrow. For은 뭐뭐를 위한이란 뜻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즉, 내일 준비물이 뭘까? 라는 뜻이 될 거예요.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그랬더니 친구가 친절하게 말해줘요. 칠판에 쓰여 있잖아. It's on the 칠판. 칠판을 뜻하는 말 친구들 뭐뭐 알고 있나요? 예전에는요, 학교에는 칠판이 약간 검은 녹색 같은 거였거든요. 그럴 때는 blackboard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마커로 쓰잖아요. 이런 하얀색 칠판은 whiteboard. whiteboard예요. 칠판 색깔에 따라서 이름 다르게 말하는 거 재밌죠? It's on the whiteboard. It's on the whiteboard. 칠판에 적혀 있잖아 라고 했어요. 칠판에 적혀 있는 거를 왜 on이라고 표현할까요? on은요, 친구들,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고요. 뭐에 딱 붙어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마커 같은 걸로 칠판에 글씨를 쓰면 잘 생각해보면 글씨 잉크가 칠판 위에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칠판에 뭐를 붙여놓거나 그리거나 쓸 때 이런 거 표현할 때는 on the whiteboard라고 표현해요. It's on the whiteboard. 칠판에 써있잖아. I missed that. Miss는 놓치는 거, 깜빡하는 거 이런 게 다 miss예요. I missed that은 뭐예요? 칠판에 써있는 거를 miss했으니까 못 봤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못 봤네. I missed that. Thank you. 고마워. Thank you에 대한 답, 우리 you're welcome 많이 알고 있죠? 이 말도 정말 많이 써요. No problem. No problem. Problem이 문제인데요. No problem이니까 아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는 뜻으로 thank you에 대한 답 쓸 수 있어요. No problem.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길어요. 꽤 길어요. 여기서 어디를 강조해주면 뜻이 잘 전달이 될까? 그렇지. 무엇은? 물어보는 말은 다 강조해요. 무엇이 또는 무엇을 우리가 필요로 할까? 그쵸? need 중요하고요. 언제? 내일, tomorrow 이렇게 강조해요.

0: 줘요.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이렇게 친구들도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좋아요. 대답이요. It's on the whiteboard. 칠판에 쓰여 있다. 칠판에 있다. 어디 강조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칠판이라는 말만 해도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It's on the whiteboard. 이렇게요. 친구들도 It's on the whiteboard. 잘했어요. 자, I miss that. Thank you. 여기는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아, 그걸 못 봤네. 내가 놓쳤네. 놓쳤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missed 강조해주고요. Thank you에서는 고마워하다가 중요하죠. Thank를 강조해요. I miss that. Thank you. I miss that. Thank you. 아,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아이, 별거 아니야. No problem. 어디 강조? 그렇지. 이건 둘 다. No problem. No problem. Excellent. 자, 그럼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Alrighty. 자,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요. 학교 들어가서 scene 7 대화 연습해 볼게요. 리듬, 어디가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1: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0: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1: It's on the whiteboard.
0: It's on the whiteboard.
1: I missed that. Thank you.
0: I missed that. Thank you.
1: No problem.
0: No problem. Wow. 이렇게요, 친구들. 리듬을 살리니까 내가 듣기도 편하고 전달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해볼 시간인데요. talk more는 대화에서 한 문장 뽑아서 그 문장을 더 많이 만들어보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도전할 문장은 what do we need for? 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요. 행사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What do we need for? 대화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What do we need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란 뜻이잖아요. 내일은 우리 뭐가 필요하지? 자, 이거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 수업에 뭐가 필요하지? 수업이라는 말, 수업이라는 말, 그렇지. class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업이기 때문에 the class 붙여주면 좋겠어요. 수업에 뭐가 필요할까? What do we need for the class? What do we need for the clas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건 어때요? 파티에 뭐가 필요하지? 파티.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파티는 우리가 party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때 파티는 말하는 나도 듣는 너도 알고 있는 그 파티잖아요. 그래서 the party. The party 넣어서 말해볼게요. What do we need for the party? What do we need for the party?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 공연에 뭐가 필요하지? 지금 공연을 올릴 거예요. 공연을 뜻하는 말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그렇지, show, show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the show를 넣어서 말해요. 공연에 뭐가 필요하지? What do we need for the show? What do we need for the show? Awesom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대화도 내 옆자리 짝꿍과 또 반 친구들과 늘상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는 말부터 영어로 바꿔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들 앱 다시 한번 켜서요. 우리가 고르지 않았던 다른 답 있죠? 클릭해서 대화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Why do I
3: need
4: to go? This mood?
3: Everything is guaranteed. The mood? If you follow it? This is a crisis. Your
5: crisis
3: also follows. What is this? Finance, not the mood, my plan. Safe, financial lif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feel saf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arts and craft, 미술 시간, 뭐 그리고 만들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다 배워봤는데요. 함께 복습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fold, paint, and make.
0: It's time for warm-up. 우리 warm-up부터 해볼게요. Ooh, it's art class. 미술 수업 시간이네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Starting with this boy here. 뭔가 그리고 있죠. 우리 그리다는 draw를 사용했었네요. So what is he drawing? And what about the girl in the middle?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는 종이 접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트를 접고 있는 것 같아요. So I think she wants to draw or make a heart with paper, right? She's going to fold the paper, remember? 자, 그리고 우리 끝에 있는 남자친구는 도자기로 뭔가 컵 같은 걸 만든 것 같죠? You can say that he's making a cup. What about the girl in the back? 저 뒤에 있는 친구는 she is painting. 자, 이런 표현들 다 기억나죠?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at I want to do in art class.
0: 자, 이번 주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o in art class. 미술 수업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이니까 여러분, 미술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at are you drawing?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drawing? 자, 이렇게 what are you 다음에 ing가 오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eating? 뭘 먹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watching? 뭘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었죠. 다 잘 기억나죠? I'm drawing a garden. 나는 정원을 그리고 있어.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건 뭐야? What is this?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This is an apple tree 라고 대답을 했죠. 이거는 사과나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뭐야 라고 할 때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is a 다음에 뭐 그리는 것 아니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가방이야 하나일 때는 This is a bag. 이거는 도장이야. This is a stamp. 이거는 공룡이야. This is a dinosaur.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럼 저것들은 What about those? 라고 했는데요. Those가 저것들이라는 복수의 형태의 단어였죠. Those are roses. 라고 또 대답을 했는데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hose, that이 아니라 those를 말해야 되고 rose도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자, those are 뭐뭐. 이번에는 복수로 여러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Those are earphones. 이어폰은 물론 두 개가 한 쌍이지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복수로 those are earphones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저건 젓가락이야. 이지만 영어로는 Those are chopsticks 라고 말한다고 했죠. Those are chopsticks. Those are penguins. 저것들은

에어플레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종이 비행기를 접고 싶어 라는 말이었죠. fold가 접다였어요. 그리고 paper airplane은 종이 비행기인데 하나라는 의미로 a paper airplane이라고 한 거죠. 자, 나는 뭐뭐를 접고 싶어.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트를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heart. 나는 배를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boat. 나는 별을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star. Good job. Should I show you how?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내가 뭐뭐를 할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Should I com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할까요? Should I call her now?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죠.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대답이죠. Follow along. 나를 따라하세요인데 바로 따라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이렇게 일했는데 여기서 paint가 바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지만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죠. 물론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라고 할 때도 페인트를 쓴다고 했어요. I'm going to 뭐뭐라고 하면 나는 그 행동을 할 거야라는 말이라고 했죠. I'm going to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할 거야인데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I'm going to를 더 줄여서 많이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I'm gonna였죠. I'm gonna study math. 나는 낮잠을 잘 거야. I'm going to take a nap. 조금 더 줄이면 I'm gonna take a nap.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Which flowers? 어떤 꽃들? 자, 어떤 꽃들을 그린다고 했나요? Roses and tulips. 나 장미와 튤립들을 그릴 거야 라는 뜻이었죠. 자, rose가 장미였고요. tulip, 이게 바로 튤립이라는 꽃의 이름입니다. Show me after you're done. 다 끝나면 나한테도 보여줘 라는 말이었죠. Show me after you're done. 자, 이렇게 show me after you're 뭐뭐라고 하면 너가 어떤 상태이고 난 후에 나한테 보여줘 라는 말이 됐었죠. Show me after you're ready. 너가 준비된 후에 나한테 보여줘. 였고요. Show me after you're calm. 너가 침착한 후에 나에게 보여줘. 라는 말이었고요. Show me after you're back. 너가 돌아온 후에 나에게 보여줘. 이런 말이었죠. I have pottery class today.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I have 다음에 어떤 수업의 종류를 얘기하면, 나이 수업이 오늘 있어. 나 오늘 이 수업이 있어.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I have math class. 나는 수학 수업이 있어. I have ballet class. 나는 발레 수업이 있어. 였고요. 근데 그 수업이 연습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럴 때는, practice를 쓴다고 했죠? I have soccer practice. 오늘 축구 연습이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make? 너뭘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make가 만들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렇게 what are you go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 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넌뭘 만들 거야? 이걸 응용하면 널뭘 먹을 거야?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eat? 너뭐 읽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read? 그리고 I'm planning to make a cup.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컵을 만들 계획이야 라는 뜻이라고 했죠. plan이 바로 계획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나는 한국 음식을 먹을 계획이야.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나는 우리 개와 함께 놀 계획이야. I'm planning to sing a song. 나는 노래를 부를 계획이야. 이런 뜻이었죠. Sounds fun. 너무 재밌겠다. 그럼 너도 올래? You can come too. 너도 올수 있어. 이런 말이었죠. I have soccer class. 나는 축구 수업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Maybe next time. 아마

0: 또 다음번에 갈수 있지 않을까? 다음번에 가도록 해볼게. Maybe next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해봤고요. 이제 좀 응용을 해볼까요? Let's start with this boy. 뭘 그리고 있어? 어떻게 말하면 되죠? What are you drawing? Good job. Draw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 보니까 고래를 그리고 있어요. 고래는 영어로 whale이거든요. I'm drawing. 그렇죠. A whale. 고래 한 마리니까 a whale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Then what about the girl in the middle?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는 접고 있어요, 종이접기를. So what are you making? 뭘 만들고 있어요? 하트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접고 있으니까 I want to fold 다음에 뭘 접는지 넣으면 되겠죠? I want to fold a heart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남자친구는 What are you going to make? 뭘 만들 거예요? 컵을 만든다고 하면 되겠죠? I'm making a cup.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아니면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I have pottery class. 이런 표현도 쓸수 있고요. 자, 저 뒤에 있는 친구는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게 있네요. 그쵸? What are you painting? I'm painting a tre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미술 시간에 할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영어로 연습을 해봤죠? 자, 이제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What are you drawing? I'm drawing a whale. What are you painting? I want to paint a tre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I'm going to fold a heart. What are you going to make? I'm planning to make a bowl.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fold, paint, and make.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뭘 접고 싶은지, 뭘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지 혹은 만들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다할수 있죠, 그쵸? Good job. 자, 뭘 그리다. I'm drawing a 뭐뭐 기억나죠? 하나일 때는 어였어요. 그 다음에 I'm folding 뭐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접고 있어요 였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paint 뭐뭐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I'm making 뭐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다 많이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Bye bye, everyone!
2: "길다리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죠? 너무 신나는 날 아닙니까? 쌤이랑 오늘 금요일이니까 더 신나게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Friday. Desserts around the world. I can write about dess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desserts around the world. One more time. Desserts around the world. Desserts가 얘들아 후식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맛있는 후식들, desserts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에. 그래서 전 세계의 디저트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글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빠밤! 자, 우리 그러면 look and talk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쓰기 해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인데요. 네 개의 나라가 다 모여서 디저트를 소개를 하는 날인가 봐요. 그쵸? We see four different desserts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 아, 정말 맛있는 향기가 여기까지 납니다. 자, 우리 그럼 글쓰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짜잔! 자, 우리 첫 번째 country 바로 France라고 적혀있죠. France는 바로 프랑스죠. France, France. 자, 우리 그러면은 macaron is from 마카롱이 어느 나라 디저트예요? 그렇죠. France의 디저트죠. 그래서 macaron is from Franc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카롱은 프랑스 거예요 라는 뜻이죠. 자, 마카롱이 아니라 macaron이라고 발음하는 거 잊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자,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짜잔. 그리고 it is and 마카롱이 어떻죠, 얘들아? 일단 달콤하죠. 달콤한. 무슨 뜻이지?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쵸? sweet 들어가고요. 마카롱을 생각해보면 맛도 좋지만 어때요? 너무 예쁘지? 색이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하는 영어로 맞아요. colorful 해죠. It i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색상이 알록달록해서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It is sweet and colorful. Okay. 자, 그 다음은 egg tart is from 나왔어요. egg tart는 어느 나라 거지? 그죠? Portugal 거였죠. 포르투갈 후식이었습니다. dessert. 그래서 egg tart is from Portugal 라고 적어볼게요. egg tart is from Portugal. Alright. 자, 그리고 it is and 자, 맛이 또 어땠죠? 에그타르트 한번 상상해봐요, 그때라. 얘들아, 에그타르트를 딱 먹으면 맛이 어떠죠? 그쵸, 일단 buttery 합니다. buttery 하면은 버터 맛이 나는 이렇게 고소하다, 고소한이란 뜻이었죠. 굉장히 고소합니다. 에그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떠해요? 부드럽습니다. 안에 약간 커스터드 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쵸? 부드럽죠? 그래서 creamy, 크림처럼 부드러운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It is buttery and creamy 라고 적겠습니다. It is buttery and creamy. 굉장히 버터 맛이 나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creamy 해요. 오케이. 너무 맛있겠다, 그치? Churro is from, churros는 어디 나라일까? 그쵸? 스페인 거였죠. 그래서 Churro is from Spain 이라고 적어볼게요. Churro is from Spain. 자, you can eat in chocolate sauce. 추로스를 우리 어디다가 찍어 먹지? 그치,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죠. 그러니까 담그다라는 영어 표현 선생님이랑 배웠잖아. Dip in 이었죠. 그래서 dip 단어를 넣어주면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당신은요, 초콜릿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dip 하면 찍다라는 뜻이 있어요. 찍어 먹다, 무슨 액체류에 찍다. Okay? Alright. 그리고 약과 is from, 그쵸, 약과는 한국

0: 거죠. 약과 is from Korea 라고 적을게요. 약과 is from Korea. Okay. 그리고 it is made with and made with 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뭐로 만들어졌다. 재료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뭐랑 뭘로 만들어졌더라, 약과.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약과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돼. 뭘로 만들어졌죠? 그쵸? Honey가 뭐지? 꿀이죠. 그 다음에 밀가루는 영어로 flour였죠. 그래서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꿀과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Okay.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Chrissy Writing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Desser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디저트들. Okay. Macaron is from France. 마카롱은 프랑스에서부터 왔어요. It i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해요. Egg tart is from Portugal.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It is buttery and creamy. 그것은 버터 맛이 나고요. 고소하고요. 그리고 creamy, 크림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라는 뜻이겠죠. It is buttery and creamy. Okay. 자, 그 다음은 churro is from Spain. 오, churros는 스페인에서 왔어요.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당신은 초콜릿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어요. dip가 액체를 찍다란 뜻이라 그랬죠? dip in chocolate sauce.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약과 is from Korea. 약과는 한국에서 왔어요.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이 달달한 디저트들이 생각이 마구마구 났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단어들 다 기억나죠? sweet, colorful, buttery, creamy, 그 다음에 dip in, made with honey and flour. 꼭 기억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acaron is from France. It is sweet and colorful. Egg tart is from Portugal. It is buttery and creamy. Churro is from Spain.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Yakgwa is from Korea.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2: Culture Project.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desserts around the world.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를 알아볼 거예요. 나라마다 즐겨 먹는 디저트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디저트를 먹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What is this? It's a rice cake from Korea. 한국의 떡이에요. 한국에서는 쌀과 같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디저트도 곡물로 만든 떡이 유명해요. There are many types of rice cakes. They come in different shapes with different tastes. 찹쌀이나 맵쌀의

0: 반죽에 견과류나 콩을 재료로 한 고명을 더해 모양도 맛도 다양하지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Do you want some rice cake?
1: Yes, please.
0: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Italy. What is this? It's gelato from Italy. 이탈리아 사람들은 젤라토를 즐겨 먹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What is it like? 젤라또는 우유, 달걀, 설탕과 천연 향미 재료를 넣어 만든 아이스크림으로 신선하고 보통 아이스크림보다 지방 함량이 낮다고 합니다. Do you want some ice cream?
1: No thanks.
0: What's next? Let's look at the United Kingdom. What is this? It's an apple pie from the United Kingdom. 영국인들이 즐겨 먹는 사과 파이예요. What is it like? 둥근 접시 모양의 반죽 사이에 설탕으로 조린 사과를 넣어 오븐에 구운 파이예요. 노릇하게 구워진 파이 위에 아이스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을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 It's delicious with an ice cream or custard cream topping. Do you want some apple pie?
1: Yes, please.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디저트들을 알아보았어요. I love them all. 모두 아주 맛있는 후식들이에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dess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나는 전 세계의 디저트들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디저트들 뭐였죠? 그쵸? 마카롱, 그 다음에 액터, 그 다음 약과 추로 있었죠?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 꼭 기억하고 우리는 또 월요일에 해볼게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4: ...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승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축제, 기념일 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그 표현들을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Friday. Korean Culture Festival. I can invite my friends to a festival.
0: Memory match.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쓸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Today's topic is Korean Culture Festival. 네, 한국 문화 축제가 오늘의 글쓰기 주제예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뭐 축제, 기념일, 기념일의 날짜, 명절에 하는 일, 그리고 생일 축하하는 방법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표현들을 오늘 하나의 글에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어떤 글이냐고요? 바로 친구들을 이 축제에 초대하는 안내 포스터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그러면은 우리 어떤 글을 쓸까? 먼저 그림을 볼게요. 짜잔! Korean Culture Festival이라고 맨 위에 적혀 있고요. 이 날짜도 적혀 있네요. Friday, October 9th. 그렇다면 10월 9일, 금요일에 이제 열리는 축제 안내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축제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이제 그 행사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Make 송편, 송편도 만들고요. Play games, 우리 놀이도 하고. Sing together, 그러면 노래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행사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안내 포스터의 글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먼저 우리 축제가 곧 다가와요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해 볼게요. Our festival is... 땡땡. 우리 어떤 날짜가 곧 다가온다. 곧 이 날짜가 다가온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우리 같이 배웠었는데 어떤 표현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곧 온다, 곧 온다 뭐 이런 의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coming soon, coming soon이었어요. 우리 영화를 볼 때도 예고편에 아 이제 곧 개봉한다 라고 할 때 coming soon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바로 그 coming soon입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Our festival is coming soon. Our festival is coming soon. Our festival is coming soon. 네, 이렇게 우리 축제가 곧 다가옵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문장, 자, 이 축제는 10월 9일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에 열려요 라는 말을 합니다. It's 땡땡 Friday, October 9th. 자, 뒤에는 이 포스터에도 적혀있는 이 날짜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려면 It's 한 다음에 어떤 단어를 항상 꼭 날짜 앞에 집어준다고 했어요.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3, 2, 1. 네, 바로 on이었습니다. 이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항상 이 on이라는 단어가 짝꿍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It's on Friday, October 9th 라고 말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on Friday, October 9th. It's on Friday, October 9th. It's on Friday, October 9th. Very good. 여기 9, 9 뒤에 TH는 뭐라고요? 네, 아홉 번째 날, 10월의 아홉 번째 날이라는 뜻에서 TH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9th라고 쓰 발음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은 우리 축제에서 뭘 할까요? 뭐 하죠? 라고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what do we 땡땡 at the festival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What do we at the festival? 축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2, 1 네, 하다. 무엇을 하다니까 do, do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Very good. 잘했어요. 그럼 우리 행사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We 땡땡 송편 with our families. 우리는 가족들과 송편을 만들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 포스터에도 이미 적혀있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송편을 만들다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3, 2, 1 네, 송편을 만들다는 만들다에서 make, make 송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명절마다 하는 일, 우리가 루틴으로 습관처럼 하는 일, 관행처럼 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Repeat after me.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We make 송편 with our families. Good. 우리 또 뭐 하죠? We also play 땡땡 games and sing together. 이거는 포스터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We also play. 우리 전통 놀이도 하고 다 같이 노래도 불러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We also play 땡땡.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전통, 전통 놀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전통 놀이를 이 빈칸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ing together 노래도 다 같이 불러요. 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네, 전통은 tradition 네, 전통 놀이, 전통의 놀이라고 하면은 traditional game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Excellent. Traditional games 하면 전통 놀이. Traditional clothes 하면은 전통 옷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초대장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is invitation. 자, 초대장은 invi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this invitation is 땡땡. 당신을 위한 거다. 당신을 위한. 아, 우리 어제 바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을 위한.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for you. 네, 우리가 언제 배웠죠? 선물을 주면서 this is for you 할 때 배웠던 거죠? 근데 이 초대장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this invitation is for you. 따라해 보세요. This invitation is for you. This invitation is for you. This invitation is for you. Very good. Next.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라는 말입니다. 땡땡, your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데려오다, 가지고 오다 라는 단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바로 bring, bring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Excellent. 축제에서 만나요. 축제에서 만나요. 땡땡 at the festival. 그러면 우리 만나요. 다시 만나요 할 때 뭐라고 하죠? 자, 다시 만나요.

0: 번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우리 see you 하잖아요. 근데 축제에서 만나요니까 see you at the festival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See you at the festival. See you at the festival.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요. 우리 바란다, 희망한다, 바란다. 어떻게 얘기했죠? I think, you have fun. 자, 3, 2, 1. Hope 였습니다. Hope. 그래서 I hope you have fun. 따라해보세요. I hope you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 따라와줬어요. 자, 우리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자, Our festival is coming soon. It's on Friday, October 9th.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This invitation is for you.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See you at the festival. I hope you have fun. 네, 이렇게 끝까지 안내 포스터에 멋진 글이 완성이 되었어요. 와, 박수! 그러면 이제는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 Our festival is coming soon. It's on Friday, October 9th. What do we do at the festival? We make songpyeon with our families. We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sing together. This invitation is for you. Bring your family and friends. See you at the festival. I hope you have fun.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포스터 한 장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에 학교 행사가 있으면 오늘 복습했던 표현들을 사용해서 친구들 한번 초대해 보세요. 우리 오늘 복습했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꼭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한 주를 선생님이랑 오늘은 writing을 하면서 잘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shall we find out what we are writing about? 자, 오늘은요, 그럼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Friday. Write about your job. I can write about my job.
0: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이랑 interesting jobs, 이색적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표현들도 배웠죠. 자, what were they? 어떤 직업들이 있었나요? Can you remember that? 자, 우리 야생동물을 찍는 wildlife photographer, 야생동물 사진작가도 있었고요. 우리 유리공예를 하시는 glass artis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과학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space scientist가 있었고요. Lastly, 마지막으로는 맞아요. AI prompt engineer, AI prompt 기술자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자, 이 직업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I hope you can remember them.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riting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의 topic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day's topic is, 같이 읽어볼게요. Write about my job.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조금 문장이 짧아요. 요거 어떤 뜻이죠? 맞아요. 내 직업에 대해 써보기라는 게 주제인데요. 선생님, 근데 나의 직업은 지금 학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새로운 또 직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적고 열심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let's start!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에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이 놀이기구를 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직업은 Theme Park Designer, Theme Park Ride Designer라고 볼 수 있어요. 놀이기구 설계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직업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글을 쓰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자, 여러분 여기서 Theme Park가 놀이공원이고요. Ride는 무엇을 타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타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구를 뜻해요. 그래서 Theme Park Ride는 놀이기구를 뜻하죠. Designer,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죠.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 설계사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까요? 무엇을 만들기에 신이나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뒷부분 잠깐 볼게요. New rides, 새로운 기구들이란 뜻이고 for people,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나요? People, 사람들 위해서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우리 신이 나다 라는 표현은 exciting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장은 It's exciting to create. 우리 create 기억하죠? 만들다. 여기에 make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One more time.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다음 문장 볼게요. 그 기구는 안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have to인데요. 자, 여기서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단어는 그 기구라고 하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have to가 아니라 has to를 써야 돼요. 자, 이 문장 읽어볼까요? The ride has to be safe. 그 기구는 안전해야 합니다. And 그리고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입니다. 무엇 무엇 하도록 인가요? People feel too scared. 아,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죠.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want to make가 들어갑니다. People feel too scared. 자,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기구는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도록 원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One more time.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나는 의자들이 매우 높게 올라가길 원했지만, 아, 지금 기구 보이죠? 스윙체어 같은 그 놀이공원에 있는 기구인 것 같아요.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여기서 they는 그 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의자들은요. Young riders, 아, 어린 친구들, 이 기구를 타는 어린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나는 원했다. I wanted로 시작하는 문장 기억하죠?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Let's read one more time.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So, I will change the design. 아,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이 설계한 것을 바꿀 것이고, and, 그리고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더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이 문장 앞에 보면 will이 들어가요. 똑같은 will을 한 번 더 쓰기 이제 싫어하니까 우리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will을 빼서 추가한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자,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더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한다. 여기서 동사는 add고요. 더 안전한 기능들, safety features. 무엇 때문에? To get a better ride.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라는 문장이 되죠. 아, 좀 길어요.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So, I will change the design and add more safety features to get a better ride.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편하게 저희 놀이공원에 방문하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편하게 뭐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Feel free to. 자, 방문하세요니까 visit. 우리의 놀이공원에 our theme park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볼까요? And try our new flying chair ride.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flying chair 기구를 시도해 보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Great work, everyone.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완성했거든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me Park Ride Designer. 놀이기구 설계사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저는 놀이기구 설계사입니다. 한 번 더.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다음 문장.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기에 신이 나요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The ride has to be safe. 그 기구는 안전해야 되고 and

0: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요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Good. 자, 이어서 갑니다.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저는 이 의자들이 높게, 매우 높게 올라가길 원했지만,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그것들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너무 높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So, I will change the design. 그래서 저는 설계를 바꿀 것이고 and add more safety features to get a better ride. 더 좋은 기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Feel free to visit our theme park. 우리 놀이공원에 편하게 오세요. And try our new flying chair ride.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flying chair 기구를 시도해 보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1: Theme Park Ride Designer. I'm a theme park ride designer. It's exciting to create new rides for people. The ride has to be safe, and we don't want to make people feel too scared. I wanted the chairs to go very high, but they were too high for young riders. So, I will change the design and add more safety features to get a better rid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Theme Park Ride Designer에 대한 직업을 좀 배워봤는데요. 여태까지 배웠던 표현들 선생님이랑 복습을 했죠. Well done. 너무 잘했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guys.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수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에요. 너무 신나지? 일주일간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는 어때요? 눈 깜빡할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슉 지나가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영어 공부하고 주말 맞이하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그렇지요. 오늘은 신나는 Friday, 금요일입니다. Today is Friday. 자, Friday 뭐 하는 날이에요? 쓰기, writing 하는 날이잖아요. 선생님이랑 신나게 어렵지 않게 쓰기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요번 주의 주제 뭐였어? Week 8,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자, school supplies가 무슨 뜻이었지? 이번 주 내내 얘기했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 도구라 그래서 학용품이었지요. School supplies. 선생님 진짜 학용품 좋아해서 이번 주 너무 신나게 즐겁게 수업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글쓰기 주제 좀 궁금하지 않아요? 글쓰기 주제 확인해 볼게요.
1: Today's topic. What's in my backpack?
0: 자, 얘들아, 오늘의 글쓰기 주제 뭐예요? What's in my backpack? 였지요. 무슨 뜻이냐면 What's in my backpack? 내 책가방에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책가방에 뭐가 있지,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골라보자. 우리 3초 안에 생각해내기. 3, 2, 1. 쌤 생각해냈어. 선생님이 맨날 갖고 다니는 거야. 책가방 말고도 어디 가는 것마다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뭘까요? 힌트 줄게. 감 봤어요? 바로바로 짜자잔! Water bottle입니다. Water는 무슨 뜻이야? 물이에요. Bottle 하면 통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water bottle 하면은 물통입니다. 텀블러라고도 하지요. 자, water bottle에 대해서 선생님은 쓸 건데 우리 친구들은 책가방에 있는 아이템 하나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자, 선생님은 water bottle 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우리 한번 가지가지를 뻗어나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은 water bottle 하면 책가방에 늘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걸 한번 그래서 써볼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그쵸. Water bottle 하면은 선생님 학교에 항상 가지고 다녔었어.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다녀요 라고도 문장에서 만들 수 있겠다. 문장 써서 글쓰기에서 써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요, 뭘 써볼까? Drink water. 자, 선생님 물통으로 항상 물을 마시자. 그거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뭔 생각이 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물통,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물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 왜냐면 가볍잖아. 그쵸? 그래서 water bottle, 선생님의 물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라고도 써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또 마지막 뭘 써볼까? 아, 그쵸. Easy to clean. 선생님 물통이 좀 입구가 넓어가지고 설거지하기가 진짜 쉬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Backpack, school, drink water, plastic, easy to clean. 선생님 이 다섯 가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magic patterns. 오늘 우리 글쓰기를 아주 쉽게 도와줄 magic patterns 듣고 와볼게요.
1: Magic patterns. I have in my backpack. I bring it to. I use it to. It is made of. It is easy to.
0: 얘들아, magic pattern number one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I have a in my backpack.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은 자, 내 책가방에는 뭐뭐가 있어요 라고 쓰고 싶어요. 뭐가 있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렇죠. water bottle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내 책가방에는 물통이 있어요.

I have a water bottle in my backpack.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I have a water bottle in my backpack. 잘 따라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 하나는 뭐예요? 넣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have a

0: I bring it to 입니다. I bring it to 하면은 나는 어디 어디에 가지고 다녀요란 뜻입니다. 자, I bring it to 선생님은 이 물통 water bottle을 어디에 가지고 간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쵸. School 학교에 가지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I bring it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지고 가요라는 문장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bring it to school.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가지고 다녀요? 뭐, 백팩이니까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학원이 될수 있겠고요. 학원은 academy라고 쓰면 돼. 자, 한번 해볼까요? I bring it to 학교면 school, 학원은 academy.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한번 더. I bring it to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은요. I use it to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I use it to 하게 되면은 나는 이걸 뭐뭐에 사용해요라는 뜻입니다. 자, 물통은 뭐에 사용될까? 왜 사용될까? 그렇죠. Drink water. 물을 마시기 위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I use it to drink water 하면 되겠죠? 나는 뭐뭐에 사용해요 라고 할 때, I use it to 패턴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읽어봐. 시작! I use it to, 자, 다시 한번. I use it to,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아이템을 어디다가 쓰는지 한번 문장 만들어 봤어요? One more time. I use it to, 선생님은 water bottle을 뭐에 쓴다 그랬죠? Drink water 할때 쓴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쓸지 아주 궁금하네요. 자, 그럼 magic pattern 4 가볼까요? 빠밤. It is made of 가 됐어요. Made of는 뭐, 무슨 뜻일까? 뭐뭐로 만들어진이야. 선생님은 물통이 너무 무거우면 힘들거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통을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 그래서 It is made of 하면은 이것은 뭐뭐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뜻이거든. 선생님 물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플라스틱 써볼게요. It is made of plastic. 자, 친구들이 읽어볼래요? It is made of plastic. 잘했어. 자, 우리 친구들이 고른 거는 It is made of.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magic pattern 가볼게요. It is easy to 나왔어요. Easy to 하면 뭐뭐 하기 쉽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It is easy to 하면은 그것은 뭐뭐 하기 쉬워요란 뜻이야.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water bottle은 입구가 커서 뭐 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렇지요. 씻기가 쉽다 그랬어. 설거지하기가 매우 쉬웠어요. 그래서 It is easy to clean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t is easy to Clean.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설거지했었어요. 열심히.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것은 뭐뭐 하기 쉬워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It is easy to. One more time. It is easy to.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줘 볼게. 잘 들어보세요. I have a water bottle. In my backpack. I bring it to school. I use it to drink water. It is made of plastic. It is easy to clean.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줬는데 어때요? 자, 생각이 좀 정리되나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What's in my backpack? 우리 친구들이 책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 글을, 자, 우리 게시판에 써서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댓글 달아줄게요. 알겠죠?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어깨 쫙 펴고 배에 힘주고 따라해보세요.
1: I have a water bottle in my backpack. I bring it to school. I use it to drink water.

0: It is made of plastic. It is easy to clean.
1: 잘 따라해봤어요. 자, 선생님이랑 벌써 빠이 하면은 너무 아쉽잖아.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고 따라해보자. I have a water bottle in my backpack. 내 책가방에 나는 water bottle, 물통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잘해. I have a water bottle in my backpack. Okay. I bring it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지고 가요. 친구들 잘해. I bring it to school. Okay. 자, 그 다음은요. I use it to drink water. 무슨 뜻이야?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사용해요. 자, 친구들 잘해. I use it to drink water. Okay. 자, 그 다음은요. It is made of plastic. 그것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It is made of plastic. 친구들 잘해. It is made of plastic. 자, 뭐뭐로 만들어졌다. Made of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It is easy to clean. It is easy to 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것은 뭐뭐하기 쉬워요 라는 문장이었죠? 자, It is easy to clean 하면은 그것은 clean 무슨 뜻이었어? 자, 씻기 쉬워요, 설거지하기 쉬워요 라는 문장이었죠? 자, It is easy to clean. 우리 친구들 잘해. It is easy to clean.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쫙 복습하고 나니까는 어때요? 머릿속에 쏙쏙쏙쏙 잘 들어왔어요? 너무 잘했어. 얘들아, 금요일이 왔어. School supplies 이번 주에 너무 잘 공부했죠? School supplies가 무슨 뜻이었지? 학용품이었죠? 자, 단어 한번 기억하나 보자. 자, 연필은 영어로? 그렇지, pencil. 지우개는 영어로? Eraser. 그 다음에 가위는 영어로 뭐였더라? Scissors. 그 다음에 책가방은 영어로 뭐였지? 그렇지, backpack.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광펜은 영어로 뭐였죠? 그렇지요, highlighter였지요. 이 다섯 개 단어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학교 가가지고 이 학용품들을 봤을 때 크리스쌤이랑 배웠던 단어들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일주일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이제 저녁 맛있게 먹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또 봐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얘들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

얘들아, 안녕!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아, 배고파. 아, 나 아까 가방에 약과 있었는데. 아, 약과 안 가져왔네. 얘들아, 너희들 약과 좋아해? 아, 뭔가 쫀득쫀득하고 달콤해서 진짜 맛있잖아. 약과 말고도 꿀떡도 맛있고, 또 뭐가 있더라? 아, 맞다, 맞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오늘 올리려고 사진을 준비했거든. 맛있겠지. 꿀떡도 있고, 그리고 아주.

바삭바삭 이거 뭐야? 강정 이런 옛날 전통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너무 맛있지 않아? 그리고 요즘 이 꿀떡을 우유에 넣어서 먹는 꿀떡 시리얼인가? 이게 엄청 유명하대. 외국인들도 이걸 엄청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봤지. 맛있는 K 디저트가 많아. 그러면은 뭐라고 쓸까? 우리가 이거 뭐가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라고 할때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나는 there is so many delicious K dessert. 어디가 틀린 거지? There is, there are인가? There is랑 there are랑 왜 바꿨어야 되지?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거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there is 또는 there are 구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온 것처럼 there is나 there are 다음에는요, 바로 주어가 나와요. 자, 주어가 근데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비동사도 바뀐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바로, 무엇무엇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는요, 이 구문만 배운 게 아니라, 바로 이걸로 의문문도 만들고, 또는 이것이 없어요 하는 부정문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의문문,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언제 is가 오고, 언제 are가 오는지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there is나 there are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곰인형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한 개의 곰인형이죠? 단수예요. 지금 한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there is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 뭐가 있는데, 바로 뭐가 있는지 그 주체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가 나옵니다. 어떤 주어? A teddy bear. 근데 곰인형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있는 거죠. 붙여서 there is a teddy bear on the bed. 그 침대 위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그다음에 there are 현재형이죠. 과거는요. is의 과거는 was. 그다음에 are의 과거는 뭐예요? were가 되는데요. 요렇게 묶여지고 요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뭘로? 뒤에 단수 명사 무엇무엇이 있다 또는 과거로는요. 무엇무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단수 명사 중에 우리가 단수 항상 취급하는 거 있죠? 셀수 없는 명사 우리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here are, there were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라서 뭐뭐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복수처럼 두개 이상이 나오니까 복수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미래형으로 바꿀 때 예시문은 많이 안 나왔지만 아, 미래형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There will be라고 시작한다. 그래서 뭐뭐들이 있을 것이다 또는 뭐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 이게 바로 there is 또는 there are 기본형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봤고요. 이 문장을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부정문, not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not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not이 위치하는 거였죠? There is not, 뭐뭐뭐, there were not 뭐뭐뭐 there 또는 was 또는 there are 이렇게 비동사 뭐 현재형 과거형 상관없어요. 그거 다음에 항상 무엇이 온다? 이 not이 온다라는 겁니다. 해석은요. 있다 아니죠. 뭐예요? 없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없다. 뭐뭐들이 없다 또는 과거는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볼게요. 이제는요, 의문문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낫의 위치가 중요했던 부정문도 봤고요. 그리고 의문문은 바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가요. There, 다음에 왔던 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is there, 그 다음에 is there a teddy bear?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테디베어가 있습니까? 곰인형이 한개 있습니까? 어디에? 그 침대 위에 테디베어, 곰인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비동사가 앞에 나간다. is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도 나간다? was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복수형으로 나타내는 are. 그래서 are there 또는 were there 이렇게도 나간다.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앞에 있는 구문들 정리했으니까 지문 속에서 봤던 단어들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단어 보고 우리말 뜻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water, water 자체가 물인데 under,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쓴다면 물 속의라고도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두 번째, burst. burst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 burst 화산 나오면서 봤던 단어인데요. 무엇이라고 할수 있죠? 폭발하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발과 관련된 단어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actually 이거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사실은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또는 뭐 실제로 이런 말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 4번, schedule. 스케줄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일정이라는 뜻이에요. 일정 말고 우리가 그냥 스케줄이라고도 우리가 쓰죠. 5번 볼게요. form. form이라는 거는 바로 형성되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되다라는 뜻 같이 기억하시고요. 6번 especially는 특히라는 뜻이죠. 뭐 actually 또는 특히라고 뜻, especially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진짜로라는 거 really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장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time zone 이거 뭐였죠?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바로 표준 뭐예요? 시간대라는 뜻이었죠. 선생님이 쓰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같이 읽으면서 먼저 단어의 뜻을 탁 말할 수 있으면은 오, 우리 친구들 단어 잘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단어도 독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어의 뜻 무시하지 말고 하나씩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가볼까요? 바로 우리말 뜻을 보고 여기에 영어 단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달하다. 어딘가에 닿았어. 이르다. 뭘까요? reach라는 거겠죠? reach. 그다음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다라는 뜻 많이 들어봤어요. arrive. 그쵸? arrive. 그다음 상상하다. 우리 상상하다도 많이 들어봤어요. imagine. imagine이라고 하죠? imagine. 상상해봐. imagine 시작하죠? 표면. 표면이라는 건 s로 시작해요. 해수면 할때 우리가 the ocean surface라고 했어요. 그래서 surfa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밑에 12번, 100만 또는 숫자로도 써져 있죠. 이거는 M으로 시작합니다. million. 옛날에 백만장자라고 하면 millionaire라고 했는데요. 백만장자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옛날엔 백만장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백만장자가 옛날처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백만장자보다 더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만장자, 뭐 천만장자 더 많이 말하겠죠. 자, 그 다음 화산. 화산이라는 건 여러분 뭐였어요? V로 시작합니다. Volcano. Volcano. 그럼 여기에 화산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S 붙일까요? ES 붙일까요?
오로 끝나니까 바로

ES 붙여서 volcanoes, 복수 형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각각의 또는 각각, 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each. each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써봤고요. 여기 있는 단어, 뜻을 보고 이 빈칸에 하나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 있는 단어 골라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에 있는 단어 볼까요? especially 뭐예요? 특히라는 거죠. 그 다음, formed 뭐예요? 형성되다라는 게 form인데 ed 붙었으니까 형성되었다. imagine 상상하다라는 거고요. burst 폭발하다라는 거고, underwater, 물속의라는 뜻이죠.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주어 in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왔고요. 2023년에 뭐된 거래요? 뭐가 된 거예요? 형성되었다라는 동사 들어가면 되겠죠? 형성되었다 뭘까요? formed. form에 ed 붙이는 거죠. 2023년에 형성됐는데 뭐 때문에? Because of an underwater volcano. 물속에 있는 화산 때문에 만들어졌대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주어 없네요. Volcanoes create island. 뒤에 나오는 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물속의 화산은 그러면 은자 붙어 있는 게 주어다. 화산은 나왔는데 이 화산을 앞에서 꾸며준 거 어떤 거? 물속의 underwater라는 단어 들어가면 근데 문장 맨 앞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문장 맨 앞에는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유가 어떻게? 대문자 유 underwater 써주시면 돼요. underwater volcanoes create 동사 나왔고 무엇을 만든다? islands 바로 목적어 나오죠. 3번 볼게요. When these volcanoes, 이러한 화산들이 뭐예요? 폭발하면, 폭발할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온다? lava, 용암이 comes out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폭발하면이라는 단어, bur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과 5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면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을 뭐 해라? 상상해 보라. 앞에 뭐 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쵸? 명령하고 있을 때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동사, 상상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무엇이다? imagine. 문장 처음 시작하는 거 앞에 대문자 써 주시고요. imagine flying. From Korea to the USA. 그래서 from A라는 지역에서 to B로 가는 거죠.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 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magine flying, 날아가는 거 상상해봐. 어디에서 어디로? Korea에서 USA로 가는 거 상상해봐라는 거죠. 5번. This. 이것은요. This 자체가 지금 뭐예요? 주어로 줬어요. 이것이 caused, 만들었어요. 발생하게 했어요. 뭐를요? Problems, 뭐예요, 이거? 문제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 기차 시간표에 관한 문제예요. 그쵸? 특히라는 말이 여기 빠졌네요. 특히 뭐라고? Especially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뭐에 관한 거다? For train schedules. 그래서 기차 스케줄, 기차 시간표에 관한 이 문제들을 일으켰다라는 말이죠. 여기 있는 단어들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 봤는데요. 우리가 쓸 때, 주어도 생각해야 되고, 동사 생각해 봐야 되고요. 시제도 맞춰야 되고요. 특히 동사 쓸 때, 앞에 있는 주어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도 따져가면서 함께 넣어보면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거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놓치지 말고 스스로 한 번씩 잘 풀어보세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선생님과 함께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문장은요, 좀 독특해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분석했던

문장들은요, 모두 다 주어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까지 포함해서 배운 것들 중에서 이건 꼭 알고 가면 쉬운데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 그런 구문이라고 했죠. 뭐예요? There is 또는 there are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there로 시작하고 여기 보니까 오히려 is there 하고 물어보네요. 의문문으로 또 나와 있죠. 문장을 분석할 때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There는 제외하래요, 일단.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적 수식어가 무엇인지 써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또는 there are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이 뒤에 무엇이 나왔다? 주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주어. 복수명사 주어, 단수명사 주어가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24 time zones. 24개의 표준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There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are, 비동사, 동사 표시 V 해주시고요. 그리고 24 time zones 이게 바로 무엇이다? 주어가 된다. 요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In the world. 그러면 이거 있으나 없으나? 이거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부사적 수식어 함께 보니까 전치사 in으로 시작하고 명사 바로 이어집니다. 전치사구 해당하는 거 부사적 수식어 am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s there? 라고 하면서 비동사가 앞에 나가 있어요. 이거는 의문문이죠. 이 의문문 뭐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A date line 이건 날짜 변경선을 말해요.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까? 여기 then이라고 뒤에 또 나오죠. then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장 is there a date line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is 비동사니까 V 표시해 주고요. A deadline 주어죠? 주어니까 우리가 S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했고요. Then, 그러면, am, 바로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죠. There is 구문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요거 표시할 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뒤에 주어가 오는구나. 어떠한 주어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주어는 복수명사 주어니까 are, 이거랑 연결되고요. 붙었네요. 어가 붙으니까 바로 단수명사 주어다. 그래서 is 나오는구나 하고 같이 알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해 봤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는 거죠. 첫 번째 예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some water in the glass. 유리잔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물이 있어요라는 거죠. 그럼 비동사 is에는요, V 표시하고요. Some water? 선생님, some이라는 거는 몇몇? 좀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뒤에 water가 뭐예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죠. 셀수 없으니까 우리가 S 붙일 수 없잖아요. 많다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some water 여기가 바로 주어가 되고, 비동사 is구나. 그리고 in the glass 어디에 있는데요? in 다음에 the glass 유리잔이라는 명사 나오죠. 전치사 명사 나오면서 문장의 구체적인 정보 주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거 말하고 싶은 건이 앞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There are lots of stars in the night sky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are 뭐예요? 비동사니까 be 해주시고, lots of stars. Lots of는 많은이라는 거예요. Many stars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S부터 있네. 복수명사 주어다. S 써주시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In the night sky.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e night sky 밤하늘이라는 명사 붙였네요. 전치사 명사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M 써주시면 되겠죠?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There was not. not이 붙었네? 그러면 이건 뭐다? 바로
there

is 또는 there are 구문의 부정문을 만드는 거죠. 낫의 위치 다시 한번 볼게요. 낫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비동사 다음에 있다라는 거죠. was not 여기 동사를 말하죠. there was not 없었어요 라는 거죠. 뭐가 없었어요? a single car on the road. a single car 단한 대의 차도 도로 위에 없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무엇이 되고 a single car 이게 바로 주어가 되고요. On the road도 한번 끊어서 볼게요. 전치사, 그리고 명사 나왔네. 아, 전치사 명사로 많이 이루어진 거. 선생님, 부사적 수식어 구라고 했죠? am 써 주시고요. 사실, 요런 것들은 없어도 문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더해준다. 그래서 문장을 좀더 맛깔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장까지 했고요. 나머지 두 개의 문장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4번. There are more than 1 million이죠. 그러면 일단 해석은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more than 여기 than이 뭐뭐보다 더 많은. 뭐보다 더 많은? 1 million, 100만이죠. 100만보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an이 뭐뭐보다, 이 뒤에 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are는 비동사니까 동사 표시해 주시고, more than 1 million이 뭐예요? 바로 이 100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뒤에 나오는 거 주어가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Are there any pandas in the zoo? 라고 했죠. Are there? 물어보고 있어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Any pandas? 판다가 있습니까? 판다들이 있나요? 어디에? 동물원에. 그럼 are는 뭐가 되고 비동사니까 be 표시해주고요.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판다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Any pandas가 뭐예요?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이 in the zoo는 우리 계속해서 했죠. 전치사, 명사, 지금 부사적 수식어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m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요것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해석하면 어디에 좋다? 여러분 해석하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했으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이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긴 독해 지문 볼 때도 끊어 읽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 형태의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전 세계에 24개의 표준 시간대가 있다와 관련된 건 뭘까요? 바로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해야겠죠? There are로 시작했으니까 이 뒤쪽에 뭐가? 바로 복수와 관련된 명사 주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전 세계, in the world, 전 세계에 24개의 표준 시간대가 있다. 그럼 24개, 24, 그 다음에 표준 시간대라는 건 뭐라고 쓰면 됩니까? time, 그리고 zone.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 복수. 복수로 표현돼야 되니까 뒤에 S 꼭 붙여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볼게요. 각각이, 오, 각각이라는 말이 필요하네. 각각이 하루에 한 시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이 하루에 한 시간이다. 뭐가 is 1 hour? 한 시간이다. of the day. 하루에 한 시간이다. 하나씩 뜻하는 말은 each. 근데 문장의 처음에 와야 되니까 이가 대문자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each is 1 hour of the day. 바로 표준 시간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이 화산이 보이는데요. 육지에 있는 화산들은 주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화산들은 이라는 주어 필요하겠죠? 어디 있는? on land. 바로 육지라는 거죠. 육지에 있는 화산들은 동사 make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mountain 산을 만들어요예요. 화산 그럼 volcano

하고 복수형으로 써줄 건데요. 우리 문장의 제일 앞에 대문자 와야 되니까 volcanoes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4번과 5번입니다. 그 새로운 섬은 그럼 the new island. 주어 딱 나왔다. 그럼 여기에 동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동사가 형성되었다죠. 그러면 그 새로운 섬은 형성되었다. 언제? 2023년에. 여기 연도 나왔어요. In 2023. 그럼 나는 형성되었다만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과거형으로 써줄 거예요. 형성되다라는 단어는 form. 근데 과거형이니까 form에 뭐 붙이면 될까요? 바로 ed 붙여서 The New Island formed in 2023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오, 빨간 거 이거 뭐예요? 용암이죠. 그래서 용암은 영어로 lava. lava. 용암은요. builds up 뭐 한다? 쌓인다라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죠. build 만들어 가면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다. 여기까지 딱 하고 뭐뭐 할 때까지요. until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 할 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뭐할 때까지? 해수면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그것이 도달할 때까지 어디에? The ocean surface. 해수면에 도달하다라는 뜻 필요합니다. reach. 근데 그냥 reach만 쓰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it이 여러분 뭐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reach에 es 붙여서 reaches the ocean surface가 되겠습니다. ch로 끝나는 단어는요, 우리가 es 붙이는 거죠. 그래서 reaches the ocean surface까지 함께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정리해 봤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있죠. 뭐예요? 맛있는 케이크 디저트가 많아라는 거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뭐가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 there is an are로 시작할 건데 뒤에 보니까 so many delicious cake desserts 하고 s 붙었네. 뒤에는 그럼 복수가 나왔잖아. 복수가 나오면 나는 there is를 써야 될까? there are를 써야 될까? 우리 친구들 판단해서 바르게 고쳐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구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라고 해서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네.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네. 아, 그래서 그건 장점이에요. 살을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1: 아하.
0: 좀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야지.
1: 맞아요. 이게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1: 네.
0: 용납이 안
1: 예외
0: 됩니다.
1: 없습니다.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아이고, 아이고.
2: Dark circles
3: 다크서클?
2: under my eyes, Mom.
3: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3: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아, 다리야.
2: 어?
3: 예, 다크서클 유, 아이, 레그, 씩.
2: You're like sick.
3: Yeah,
2: Oh, hurting.
3: hurting.
2: Oh.
3: Yeah,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3: Oh,
2: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3: take a
2: we please
3: taxi
2: take a taxi tomorrow?
3: tomorrow?
2: Please.
3: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Huh?
3: 지하철.
2: What? Yeah.
3: taxi. We have no money.
2: Oh.
3: So let's take the subway
2: The
3: tomorrow.
2: subway.
3: Subway.
2: Look.
3: Subway so fast. It's okay.
2: Alright.
3: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아, 다리야.
0: 아이고,
3: 아이고.
0: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1: 그죠.
0: 돌아다니는
1: 발바닥이
0: 기분이었는데.
1: 불나요,
0: 아,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1: 네.
0: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1: 그러게요.
0: 엄마, 저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매우
1: 네.
0: 피곤한 느낌.
1: Mom, I have under my eyes. 내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0: 다크서클이 진짜
1: 네.
0: 영어로
1: 다크서클은
0: 다크서클이지.
1: 너무 콩글리쉬 느낌 나지
0: 아,
1: 않아요?
0: 냄새가 나나요?
1: 너무 콩글리쉬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0: 오, 섀도우
1: 네.
0: 아네요. 오케이.
1: shadow. 그림자. 예,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아, 이거 너무, 아우, 확 와닿죠?
0: 본인이
1: 오.
0: 콩글리시라고 정해놓고, 또 그리고
1: 에.
0: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보는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1: 왜
0: 없었어요.
1: 그러신 거예요, 진짜?
0: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건 본인이기 때문에.
1: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진짜
1: 아니에요?
0: 실제로 dark circles
1: 너무
0: 하고요. 근데
1: 신기하네요.
0: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 그죠?
0: Yeah.
1: 괜찮죠?
0: Okay. 자, dark circles. However,
1: 네.
0: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1: 아, 그럴
0: 오른쪽에만?
1: 수가 없더라고요.
0: 무조건 양쪽이죠.
1: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지던데요.
0: 밸런스가 맞죠. 네,
1: 예.
0: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이
1: 네.
0: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1: 예.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1: 아하.
0: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1: Yes.
0: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1: Go.
0: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1: 아.
0: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1: 그럼.
0: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1: 예.
0: 한번 try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1: Circle, circle.
0: 네, 저는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혀의
1: 예.
0: 움직임도 저 진짜 느껴지는데
1: 네.
0: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1: 오.
0: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진짜 R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정말
0: 쉽지 않아요. 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결국에는 practice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yes. 거예요. So circle 연습하시고요.
1: Yeah.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아,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1: bored.
0: Bored?
1: I'm 그거는, so bored.
0: 그건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그거는 지친 게 아니에요.
1: 지루한데 I'm so bored.
0: 그거는 지친 느낌 안 나요?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1: 아주 지루한
0: 자,
1: 거예요?
0: 지친 거 네. E로 시작하는
1: 아우, 그만! 알아요.
0: 오케이. 아, 오케이. 그만.
1: Exhausted.
0: 오.
1: T-D까지.
0: 오케이. 네. 자, E-X-H-A-S-T-E-D.
1: Yes.
0: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0: Exhausted,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정답.
1: 틀렸나요?
0: 알게 되진 않았고요.
1: 아, 유가.
0: 98%.
1: 아,
0: 네. 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 네.
0: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1: 네.
0: 아우가 아니라.
1: 예.
0: So exhausted.
1: Exhausted.
0: Exhausted.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1: 아,
0: 생기나요?
1: No.
0: 어디 생겨요?
1: 바로 눈 아래죠.
0: 눈 아래에 생겨요.
1: 네.
0: 아래라고 할 때 지금 뭘 썼나요?
1: Under my eyes.
0: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그쵸.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1: Under the bed.
0: Under the bed, right? Mm-hmm.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1: 다리 밑에?
0: 그 다리 밑에.
1: Under the bridge.
0: Under the bridg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1: Put.
0: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1: I put,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Yes.
0: How about this?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Something
1: 분수가
0: like
1: 나오는 데가
0: 있어요. Oh, maybe.
1: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자,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아,
0: 한 7시간이면 말하면서.
1: 그쵸.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얘기네요. 왠지 여기

0: 여기서 끊어도 될것
1: Okay.
0: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1: Yeah.
0: We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거니까 walk. walk인데요.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1: 오.
0: 예, 우리는 걸었어.
1: 아하.
0: 걸었어.
1: 이게 시제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0: 진짜 말았다.
1: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0: 그죠.
1: 아닙니다. 그렇죠? So
0: 예.
1: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0: 네.
1: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0: 아, around?
1: around를
0: 예.
1: 추가했어요.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0: 네.
1: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0: 줄,
1: around.
0: 줄이?
1: 맞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0: Walk
1: Yeah,
0: around.
1: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0: 예.
1: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0: 네.
1: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0: 오,
1: 이러면서
0: 뛰는
1: 어떻게
0: 건 제가
1: 하겠어요?
0: 알죠. Run이잖아요.
1: 그렇죠.
0: Run around.
1: Run around.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 장이 왔어요.
0: 네.
1: 슬기 씨도 콘서트 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0: 오,
1: 있는데
0: 스탠딩 해야죠.
1: 그럴 때 서가지고
0: 쩍쩍.
1: 뭐래? 어, 그렇죠. 그러면서
0: 쩍쩍.
1: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뛰었다가.
0: 예, 그러면은 점프 어라운드인가 보네요.
1: 아하.
0: 오.
1: 맞는지 볼게요. 맞습니다.
0: 우후.
1: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뭐, concert venue에서 they're jumping around. 그런
0: 예.
1: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kay?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0: 네.
1: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0: For too long.
1: 네, for too long.
0: 네.
1: 이게 너무
0: 오래.
1: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뭐,
0: 뭐
1: 뭔가가 이렇게,
0: 동안.
1: 뭐,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쓰게 돼요.
0: 네.
1: 그런데 이 사실은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0: 오.
1: 어떤 경우에는 for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뭐뭐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0: 아하.
1: 오랫동안 잤다.
0: 그쵸.
1: 과거로.
0: She slept for too
1: Ooh,
0: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Yes.
1: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0: gym에서
1: 무슨 out?
0: workout.
1: workout.
0: 예.
1: 그러면은,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0: 와우. Wow. We worked out for too
1: 그렇죠.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long.
1: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알라이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0: 오.
1: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요,
0: 지금
1: 지금.
0: 뭐올 때까지
1: 아,
0: 왔네요.
1: 맞아.
0: 에.
1: 양말 다 헐고, 뭐,
0: 그쵸.
1: 다리 땅땅 붓고, 지금.
0: Can we please take a taxi? 여기서 끊어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우리 제발 택시 탈수 있어요? 내일.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1: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0: 뷰티풀이죠?
1: 예, 뷰티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0: 고민했어요.
1: 했거든요.
0: 예, 갈등
1: 오케이.
0: 많았습니다.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0: 네.
1: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개 썼다가 막, 아 하나 썼다가,
0: 하나 쓰고, 예.
1: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0: 지난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1: Yes.
0: 예.
1: 자, 그리고요.

0: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택시를,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1: 그죠.
0: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오케이? 저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저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버릴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1: Did you take a taxi?
0: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 너 택시 탔니?
0: 아하. 이거는, 슬기 씨,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왜요?
1: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0: 이용했니?
1: 이용했니에요?
0: Take.
1: 아,
0: 저희,
1: 테이크니까.
0: 아까 방금 여태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take a taxi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1: 그치.
0: 택시 탔니? 이럴 때는 take
1: 아,
0: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1: 와.
0: 안에 기계에 들어간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0: 그죠.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1: 그쵸.
0: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이두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Alright.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1: 아하우.
0: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okay?
1: 오.
0: 그냥
1: 지하철로?
0: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1: 주머니 사정
0: 아니요,
1: 생각해야죠.
0: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왜 이렇게 싸? 이래요.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 엄청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0: 오케이.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때문에. 자,
1: 그쵸.
0: 근데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1: 그죠?
0: Walk
1: 걸어
0: around?
1: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0: 예. 네.
1: 다르겠네요.
0: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 지하철은
0: 일단
1: 어떻게 해야 돼요?
0: walk-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타고 다니잔가?
0: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1: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0: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무엇이냐.
1: 돌아다니자? 아.
0: Get around. 자,
1: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0: 네.
1: 붙이는군요.
0: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1: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0: 맞아.
1: 도착할 때도 쓰고.
0: 움직임이에요.
1: 아,
0: Hey,
1: 움직이.
0: get out of here.
1: 아,
0: 이거 들어봤어요?
1: 맞네.
0: 어디서 나가.
1: 그쵸.
0: Hey, get in. 아까 전에도 get in a taxi, right? 움직임을
1: 네.
0: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해서 이게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1: 그렇군요.
0: again, 이게 더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 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되겠죠?
1: 되네요. 에이.

0: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오케이.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1: 네.
0: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넣어
1: 그쵸.
0: 주세요.
1: Get out이고
0: 나가다.
1: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1: 네.
0: Get back. 도로

0: Subway.
1: By subway.
0: 네.
1: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0: 그죠, 그죠.
1: Okay? So 여기서도 by 그냥
0: subway.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이런 게 나왔다. 뭐 by check
0: 오.
1: 이런 식으로 by credit card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0: 네네.
1: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뭐 관사 이런 게 없어요.
0: 네.
1: 그래서도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0: 네.
1: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0: 돌아다니는 거예요.
1: 그들은 돌아다녔어요.
0: Subway. 지하철로.
1: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0: 네.
1: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0: I commute by subway. Commute?
1: Commute이 뭔지 아세요?
0: Commute는 알아요. Commute. 커미션, 커미션 주는 거.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이건, 네. 이거는 통근하다가 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커뮤트를 써요.
0: 아, 출퇴근하는 개념?
1: 네, 그래서 뭐, commuter tra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그때 타는 그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by subway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0: 예, by bus.
1: 아하.
0: 그 다음에 by airplane이겠네요.
1: 오케이. Okay. 뭐, air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냥 더 편하게 by
0: 아, plane.
1: Plane. 둘 다 관사 없죠, 그죠?
0: 네.
1: 네.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 라고 해서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0: 아,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3: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0: She slept for too long.
1: Alright. 시제도 너무 좋아요.
0: 네.
1: Slept. Sleep의 과거죠.
0: 그쵸.
1: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0: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1: 네.
0: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1: 네, I commute by subway.
0: Alright.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오, very nice. Alright.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어우,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Mom,
1: 응?
4: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아, 택시.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4: Alright.
0: Oh, good job, you guy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0: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영어
1: 그렇죠.
0: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Step b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라벨2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25강이에요. 일반 동사의 보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비동사의 보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어봤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의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는 문제였어요. The problem is that he forgot his book. 그 문제는 그가 그의 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였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였나요? 그렇죠. That he forgot his book.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조금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어가 맞나?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네. That절이 지금 보어로 온 문장이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뒤에 있는 he forgot his book 앞에 that을 붙여서 that절이 주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가 책을 잃어버렸다는 forgot 하면 forget의 과거형이니까요.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체크했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오늘은요, 유닛 9이고요. 1번 동사의 보어가 나와요. 선생님이요, 유닛 8의 보어 설명할 때 쉽게 말하면 보어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가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 보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간혹 가다 일반 동사 뒤에 보어가 붙기도 해요.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것도 가끔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아, 보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네,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 동사 뒤에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나올 수 있어요. 비동사의 보어와 마찬가지로 이 보어,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도 명사 또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문을 보면요. The sky turned yellow. The sky는 하늘이 주어에 해당하죠. turn 하면요. 오, 비동사가 아니죠. am, are, is, was, were에 해당하는 비동사가 아니라 turn, 일반 동사예요. 그쵸? 근데 해석은 뭐뭐 어떠어떠하게 바뀌었다가 되겠네요. 자, 동사고요. 그 뒤에 붙은 게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래요, 보어. 그쵸? 우리 보통 일반 동사 뒤에 오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쵸?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서 일반 동사 뒤에 붙여주는데 여기는 보어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하늘이 노랗게 바뀌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하늘이, 그쵸?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그 뒤에 보어가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죠.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격 보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아주 자세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우리가 보어를 살펴볼 때요. 문장의 형식 공부했었죠. 오늘도 선생님이 낱낱이 다 자세하게는 아니고 이 형식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복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고 2형식이 주어 동사 뒤에 보어가 붙는 것이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그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들만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am, are, is, was, were 까지요. 근데 오늘은 이 동사의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붙는 경우도 학습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이 형식 문장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Step in A 내용입니다. become이 나왔어요. 자, 우리 보어를 쓸수 있는 일반 동사의 종류가 오늘 4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동사가 바로 become이라는 겁니다. 자, become. 낯설지 않죠?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단어예요. 동사 become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문 해석할 때 become 많이 봤었는데요. 그 뒤에 붙은 게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였어요. 그렇죠? 보어로는 명사나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무엇무엇이 되다 혹은 어떠어떠해지다 라고 해석합니다. 명사가 올 경우에는 주어가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떠 상태가 어떠어떠해지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become 뒤에는 명사도 보어가 될수 있고 형용사도 보어가 될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네, become은 명사, 형용사 둘다 보어로 올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In autumn, the trees become red and yellow. Autumn 하면요, 우리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에요. 가을에 그 나무

become 나왔죠. 어떠어떠해 지다가 되겠네요. 왜냐면 그 뒤에 red and yellow 색깔은요, 여러분 형용사에 해당을 해요. 여기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가끔 색깔이 명사인가? 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여기 적어둘게요. 여러분도 적어두세요. 형용사입니다. 색깔 red and yellow 형용사, 즉 나무들이 빨갛고 노랗게 변한다, 노래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이 색깔이 그냥 동사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 나무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죠? 따라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Self-check 좀더 살펴볼게요. 보어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word became a global village. The word, 이 문장의 주어죠. 세계는 became은요, become의 과거형이에요. become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o를 A로 고쳐서 became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됐다 혹은 어떠어떠해 졌다 과거 형태가 됩니다. 세계는 무엇이 되었대요? Global Village. 여기는 명사 보어가 나왔네요. 그쵸? 앞서 우리가 봤던 예문에서는 형용사 보어가 왔고 여기는 Global Village, 즉 지구촌이라는 명사 보어가 온게 보이시죠?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지구촌도 세계고, 세계도 지구촌이죠. 이두 개의 대상이 같습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 목적어랑 보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해석해 보면, 아, 주어를 보충 설명하네. 그럼 보어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The snow will become ice tomorrow morning. 그 눈은 will become Come. 자, 여기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나왔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건 become이에요. become, 될 것이다죠. 될 것이다. 무엇이? 얼음이요. 이 얼음은, 즉, 눈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주어를 보충해줘요. 따라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에 해당합니다. 언제?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이에요. 그 눈은 내일 아침에 얼음이 될 것이다. 그쵸? 그 눈이 얼음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같다고 볼수 있으니까, 보어입니다. 그 다음, B 내용은요, get 플러스 보어예요. become, 그 다음에 get이라는 동사도 뒤에 보어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become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사 get 뒤에 오는 형용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예요 라고 나와 있죠. become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보어로 올수 있었죠? 그렇죠. 명사, 형용사 둘다 보어로 올수 있는데요. get은 get 뒤에 오는 형용사만 그쵸, 보어가 될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문장 해석하다가 get 뒤에 명사 있으면 틀린 문장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get 뒤에 명사도 올수 있어요. 그쵸? 명사 당연히 오죠. 그치만 해석할 때, 무엇무엇을 얻다라고 해석해요. 무엇무엇을 얻다. 그럼 무엇을 얻었는지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get 뒤에 명사가 오면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get 뒤에 명사도 충분히 올수 있지만, 그때 그 명사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get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해지다 또는 어떠어떠하게 되다 라고 해석해요. 아까 명사 오면 선생님이 뜻이 뭐라고 했었죠? 자, 명사가 오면, 자, 플러스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일 경우에는 무엇무엇을 얻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쵸? 그치만 형용사가 오면 어떠어떠해지다. 혹은 상태가 어떠어떠하게 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s winter comes, the weather gets colder. 나왔습니다. As winter. 자, winter은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죠?

겨울이 오면서, 자, as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요. 겨울이 오면서 the weather, 날씨가 get 나왔고요. 그 뒤에 colder 하면 더 추운. 그렇죠. cold 그냥 cold 하면 추운인데요. colder 뒤에 er이 붙으면 더 뭐뭐한 이란 뜻이 되어 더 추운 이란 뜻을 갖습니다. 형용사죠.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서요. get을 뭐뭐해지다,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 추워지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get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이렇게 뭐뭐해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나왔던 아까 A 내용에서 나왔던 것은 become이었고요. get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어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보면 become과 get이 비슷해요. 의미가 become, get 둘다 어떠어떠해지다, 상태가 어떻게 되다, 그렇게 의미는 비슷하지만 여러분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쓰임이 다르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라고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Self-check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He got sick after eating too much ice cream. 그는, 그쵸? Got sick. Got은요, get의 과거형이에요. get 과거형 got이고요. sick, 아픈이라는 형용사죠. 그쵸?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보어입니다. got sick. 자, 아파졌어요. 언제? After eating too much ice cream.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요. 그는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 아팠다. 즉, 아파졌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Got sick. 결국 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he gets tired after a long day. 그녀는, 자, get 앞에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줬죠. 여기는 got이 아니라, 그쵸, get이라고 해서 현재형이에요. 그녀는 tired, 피곤한이라는 형용사니까요, 보어죠. 그녀는 피곤해 집니다. 현재형, 그녀는 피곤해 집니다. 언제? After a long day. 긴 하루를 보낸 후에 그녀는 피곤해 진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get 뒤에 형용사인 것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세요. 명사도 올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네. C 내용 볼게요. 이번에 나온 동사는 turn이네요. turn. 자, turn도 여러분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turn.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무엇 무엇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urn, 돌리다. 그치만요, 보어가 붙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달라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사 turn 뒤에 오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죠? 형용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turn 뒤에 형용사가 오면 보어예요. turn 뒤에 명사가 오면 목적어고요. 무엇 무엇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진 목적어고요. 형용사는 보어입니다. turn 플러스 형용사 무엇 무엇으로 변하다,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해요. 자, 여러분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사도 올 수는 있다라고 해서 여기 적어두세요.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의미가 무엇 무엇을 뭐라고요? 그쵸. 돌리다. 돌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r face turned pale when she heard the news. 그녀의 얼굴이,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고요. turned, 과거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pale 하면 창백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렇죠? turn 뒤에 pale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돌리다가 아니라 무엇 무엇으로 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언제? When she heard the news.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When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죠? 네, 이렇게 창백해졌다 혹은 창백하게 변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주어, her face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맞죠? 네, self-check.

0: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 sky turns dark as the sun sets. 그 하늘은요, 주어죠. turn 나왔고요. 뒤에 s 붙었습니다. 그럼 이 turn이 돌리다일까요? 무엇으로 변하다일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turn 뒤에 오는 단어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turn 뒤에 어때요? 명사가 왔어요? 형용사가 왔어요? 그렇죠. dark 하면 어두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따라서 보어죠. 그 하늘이 어둡게 변합니다. 그렇죠? 하늘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늘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As the sun sets, 해가 질 때, sunset 하면 해가 지는 거고요. sunrise 하면 해가 뜨는 겁니다. 해가 질 때,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형용사니까 turn은 무엇무엇을 돌리다 라고 해석하지 않죠? 좋습니다. 두 번째, you can go when the light turns green. 당신은 can go, 여기 네, 두개 합쳐서 하나의 동사예요. 조동사 뭐뭐 할수 있다죠. 갈수 있다. 당신은 갈수 있어요. When, 언제? The light turns green. 그 빛이 turn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green 나왔는데요. 색깔이에요. 선생님이 색깔은 명사라고 했나요? 형용사라고 했나요? 그렇죠. 색깔은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turn 뒤에 색깔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turn은 돌리다가 아니라 뭐뭐로 변하다. 그렇죠? 당신은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면, 변하면 갈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동사들 세 가지 무엇이었죠? 맞아요. 여러분 소리 내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become 있었고요. 그 다음이 get. 세 번째가 turn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나오는 동사는요. 감각 동사예요. 뚜렷한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동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감각 동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감각 동사 뒤에 오는 것도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로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로 뭐가 온대요? 형용사가 옵니다. 명사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명사 보어가 올수 있는 일반 동사는 오로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오로지 become만 명사 보어가 올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형용사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감각동사가 뭐예요, 선생님? 감각. 왠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feel, 느끼다. 그쵸? look, 보이다. 보이다. 자, 여기 look,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look, 보다랑 어떠어떠하게 보이다는 약간 다릅니다. 의미가. 네, 이거는 우리 문장 해석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sound, 들리다. taste, 맛이 나다. smell, 냄새가 나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예문 볼게요. The bedroom feels warm and cozy. 그 침실은 feel,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진대요? warm and cozy. 따뜻하고, cozy 하면 아늑한이란 뜻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자, 그런데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bedroom, 그 침실이 어떤 상태로 느껴지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죠? 따라서 보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feel이라는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나온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chicken soup smells very delicious. 치킨 수프가요. smells. 냄새가 나다죠? 자, 냄새가 나다. 어때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동사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very delicious 이 형용사는 보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치킨 수프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 치킨 수프는 매우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요. 자, 여기 very가 붙었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very는 그냥 delicious의 의미를 좀더 보충해 줄 뿐이지 어쨌든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The old castle looks mysterious in the moonlight. Old. 자, 오래된 castle, 오래된 성은요. 여기 look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look 하면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그 성이 mysterious, 신비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형용사가 와서요. 그 오래된 성이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동사입니다. look, 보이다. 자, 언제? in the moonlight. 달빛 속에서요. 오래된 성은 신비롭게 보입니다. 달빛 속에서요. moonlight 하면 달빛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 감각 동사까지 알아봤어요. 네, 오늘 배웠던 동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뭐뭐 있었죠? become, 그 다음에 그렇죠. get, 그 다음에 turn, 마지막은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동사까지 있었어요. 이러한 일반 동사 뒤에 붙는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는 거요. 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아셨죠? 좋아요. 명사, 형용사, 어떤 것이 보어로 올수 있는지까지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오늘에서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today's key point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become이죠. 네, 뜻은 무엇무엇이 되다, 어떠어떠해지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ecome은 이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명사도 보어로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명사, 형용사 둘다올수 있습니다. The world became a global village. 그 세계는 became 뭐뭐가 되었다. 그렇죠? 과거형이에요. 무엇이 되었어요? Global village.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붙은 게 명사이지만 보어가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형용사만 보어로 올수 있습니다. 형용사요. 두 번째 단어가 get이었죠? 뭐뭐해지다, 어떠어떠하게 되다. As winter comes, 겨울이 오면서 the weather gets colder. 날씨가 추워진다, 더 추워진다. 즉, 뒤에 형용사만 보어로 올 수가 있어요. 명사도 올 수는 있지만 그 명사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네, 그 의미를 구분해 주세요. 세 번째 동사는 turn입니다. 무엇으로 변하다, 무엇이 되다인데요. The sky turns dark as the sunset. 그쵸? 하늘이 turns dark, 어두워진다, 어둡게 변한다 라는 거예요. 즉, 하늘을 꾸며주죠. 언제 해가 질 때. 이렇게요. 마지막, 감각동사죠.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동사. feel, look, sound, taste, smell 등등이 있는데요. 그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올수 있어요. The bedroom feels warm and cozy. 그 침실은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즉, 침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예요.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 드시고요. 미션 빈칸을 채워라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타나는 문장에서 빈칸을 여러분이 잘 채워보세요. 보기를 드립니다. Become, get, turn, 그 다음 감각동사 feel, look, sound, taste, smell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를 여러분 골라서요. 형태를 알맞게 잘 바꿔서 한번 채워보세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첫 번째, after exercising, 운동 후에 I am very tired. 나는 매우 피곤해진다. 그쵸? 나의 상태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I got very tired. 이렇게 돼요. 자, become도 get이랑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I became very tired도 올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became보다 got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he loved teaching, so he a teacher. 그는 love 매우 좋아했어요. 가르치는 것을요. 따라서 h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죠. 자, 되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become의 과거형 became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get이랑 헷갈릴 일이 없겠죠. 왜 그럴까요? a teacher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become만 뒤에 명사 보어가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a teacher, 아 명사구나. 바로 became 써주셨으면 됩니다. 세 번째, at sunset, the sky orange and pink. 해질녘이 되면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변한다. 자, 변한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turn, 무엇으로 변하다죠. 자, 그런데 S까지 센스 있게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The soup, delicious. What's in it? 오, 그 수프 너무 맛있는 맛이나. 맛있어. What's in it? 뭐가 들어갔어? 자, 빈칸에 들어갈 감각 동사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잘 찾았죠? taste가 되겠죠. 뒤에 S까지 붙여주시고요. 그 수프는 아주 맛있는 맛이 난다. 즉, 맛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가 들어갔어? 자, 마지막이에요. His voice, strange when he was sick. 그가 아플 때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라고 해석한대요. 그의 목소리가, 그쵸, 이상하게 들렸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각동사 중에서도 sound 적어주시면 되겠죠. 복수니까 ed 붙여주세요. His voice sounded strange. 즉, 그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이 보어가 보충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 동사의 보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비동사의 보어에 이어서 일반 동사의 보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가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일지 골라보는 건데요. She famous after winning the contest. 그녀는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유명해졌다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famous가 물론 보어로 쓰였겠죠. 자, 그럼 그 앞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복습 열심히 하고 오세요. 좋아요.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3: Hello,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분 독해의 힘 레벨 3 2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4강은요. 유닛 8 조동사 must와 have to를 세 번째로 공부하는 날이죠.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부의 흐름 먼저 확인하고 공부 시작할게요. 네, 항상 리뷰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을 풀면서 다양한 문장들을 공부했는데요. 퀴즈 타임으로 중요한 문장 하나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 가이드로 조동사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스텝 아웃에 나와 있는 문장 분석 문제와 어휘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 이후에 워크북 별책에서 반복 학습 더 진행합니다. 어휘와 문장 같이 더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어보았습니다. 지금 조동사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독해를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은 문법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must와 have to 외에 또 다른 문법 내용을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해요. All users have blanked the site so anyone can edit it. 모든 사용자들은 돕는다.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자, help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help가 돕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된다. 그런데 무엇을 돕는 거죠? 구축하는 걸 돕는 거예요. 자, 구축하다, 짓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build를 쓰면 되는데요. build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요? 자, 그러려면 정답을 맞히려면 이 help 용법을 알아야 돼요. help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뭐뭐 하는 데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로 뭐뭐 하는 것, 즉 목적어 부분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 정사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바로 동사 원형 또는 투부 정사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지문 그대로 build 이렇게 동사 원형 써볼게요.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라고도 쓸수 있다고요? To build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동사 원형이 쓰인 형태로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All users help build the site so anyone can edit it. 모든 사용자들은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누구든지 그것을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to 부 정사 구문 한번더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독해 한번 복습했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동사 must have 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동사 must have to는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must부터 보면 법, 규칙 등꼭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할 때 쓰는 거죠. 반드시 어찌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지난 유닛에서 배운 should라는 조동사도 있었는데요. 이 조동사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지만 must와 달리 조언이나 충고의 의미로 약한 의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should와 같지 않아요.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must의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바로 강한 추측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지난 유닛에서 배운 어떤 조동사와 비교해 두면 좋을까요? 바로 may죠. 자,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약한 추측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You must follow traffic rules. You must know that. 당신은 교통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당신은 그것을 아는 것이 틀림없다. 네, 앞에 나온 must follow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의무죠. 교통 규칙은 우리 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must know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강한 추측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교통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한 추측의 must know고요. must follow는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have to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have to는 have와 to를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고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must처럼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조동사처럼 뒤에다 동사 원형이 오는데요. 다른 조동사도 다른 점이 있었죠. 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공통점이지만 have to는 다른 조동사들과는 달리 형태가 바뀝니다. 현재형으로 쓸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have to가 아니라 has to라고 말해야 돼요. She has to go now. 그녀는 지금 가야만 한다. 네,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니까 has to라고 표현했고요. 해석은 어찌해야 한다. 네, must와 같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과거형도 있습니다.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have의 과거형 had를 써서 나타냅니다. had to 동사 원형 하면 어찌해야 했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해야 했을 의무를 나타내요. They had to cancel the picnic because of the rain. 그들은 취소해야만 했다. 그 소풍을 비 때문에 과거에 취소해야만 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미래형도 있습니다. 조동사 will과 함께 쓰면 will have to 동사 원형은 어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요. He will have to pass the exam. 그는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그 시험을. 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will have to 동사 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부정문과 의문문도 배웠죠. must의 부정문 어떻게 쓸까요? 네, 조동사니까 not이 뒤에 옵니다. must나 동사 원형의 어순이에요. 의미는 뭐뭐 하면 안 된다. 강한 금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have to의 부정문은요, have to

that이 아니라 have가 일반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 부정문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로 표현이 되겠죠. 과거면 didn't have to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미는요. 어찌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must와 have to는 이렇게 긍정문일 때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부정문으로 바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must not의 의미는 금지, 뭐뭐하면 안 된다고요. don't have to의 의미는 불필요,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둘을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You don't have to pay for it, but you must not lose it. 당신은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Don't have to,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죠. 다음, 당신은,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Must not lose는 뭐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둘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의문문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must의 의문문은 조동사 의문문처럼, 조동사, 모든 조동사 의문문처럼 must가 주어 앞에 오면 돼요. have to의 의문문은요, 일반 동사 의문문처럼 만듭니다. do you have to? does she have to? did they have to? 동사 원형의 어순이에요. must they stay here? or do they have to get another room? 그들은 여기에 머물러야만 하나요? 또는 그들은 또 다른 방을 얻어야만 하나요? 네, must 주어 동사원형. 그런데 have to는 두 조동사가 와서 do they have to라고 의문문이 쓰였죠. 의미는 뭐뭐 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의무를 묻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must, have to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step out에 가서 어휘 문제와 또 문장 분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아웃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문장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시와 같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이 문장도 한번 더 연습해 봐야겠죠? 1번, They had to cancel the picnic because of the rain. 네, 이 문장 앞에서 이지 가이드로 봤던 문장이에요. 주어는 they, 그들은이죠? 자, 다음으로 had to cancel, 취소해야만 했다. had to가 have to의 과거형으로 과거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취소해야만 했다, 동사 부분이고요. 다음 the picnic, 그 소풍을 cancel의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because of the rain, 어떻게 해석하죠? 그 비 때문에, because of 하면 뭐뭐 때문이라는 뜻으로 of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the rain, 이렇게 비 때문에 라고 해석되죠. 자,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had to cancel the picnic because of the rain. 잘했습니다. 자, 2번이에요. We have to do some things ourselves. 우리는 주어져 해야만 한다.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동사예요. 이 부분이 동사죠. 자, 무엇을 해야 되죠? 두의 목적으로 some things, 몇몇의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일들을 이란 뜻이 되죠. 목적어고요. 다음 ourselves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우리 스스로. 네,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그럼 부사적 수식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to do some things ourselves. 네, 잘했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Information must not be owned by anyone. 정보는, 네, 정보가 주어네요. must not be owned.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조동사 must가 나왔고 부정어 not이 나왔네요. 뭐뭐에서는 안 된다. 금지의 의미예요. 다음으로 비동사와 own의 과거분사 owned가 나왔어요. 비동사 pp, 수동태입니다. own이 소유하다니까 수동태로 쓰이면 소유되다 라고 해석을 하고 must not과 함께 쓰이면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죠. 자, 이 부분 전체가 조동사와 수동태가 함께 쓰인 동사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by anyone, 누구에 의해서든 이란 뜻이에요. by 다음에 나오는 행위자죠. 수동태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구문입니다. 자, by는 전치사니까요. 이렇게 전치사 함께 쓰이는 말은 부사적 수식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 분석 잘했으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Information must not be owned by anyone. 잘했어요. 자, 4번 가볼게요. We must have rules for robots.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 규칙을 로봇에 관한. 우리는 주어고요. Must have. 조동사, 동사원형. 가져야만 한다. 네, 동사 부분이죠. 무엇을? have의 목적어로 규칙을. 이렇게 정리되고요. For robots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로봇에 관하여. 로봇을 위해. 라는 뜻으로 전치사 for와 함께 쓰였습니다.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죠. 네, 잘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We must have rules for robots. 다음, 5번. He will have to pass the exam. 그는 will have to, 미래 시제죠? pass,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그 시험을. 네, 이 문장은 easy guy에 대해서 함께 해석했던 문장이에요. 주어는 he가 되겠고요. will have to pass, 통과해야 할 것이다. 네, 미래에 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 부분이에요. 다음, the exam은 pass의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그 시험을.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미래형, 미래형으로 쓰인 have to의 용법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He will have to pass the exam.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분석 잘했고요. 이제는 words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이에요. Robots clean and blank the floor. 로봇들은 청소하고 바닥을 뭐 한다? 닦는다. 청소하고 닦다란 뜻이 되게 닦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 써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세 글자밖에 없거든요. 바로 mop입니다. 특히 바닥을 닦는다 할때 mop이란 동사를 써요. clean and mop. 청소하고 닦다란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Robots clean and mop the floor. 네, 잘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It can become a blank for all of us. 그것은 될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 become 다음에 무엇이 될수 있는지 그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를 써야 돼요. 우리말 힌트, 보물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보물을 뜻하는 단어 뭘까요, 여러분? 네, 이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treasure이라고 합니다. T R E A S U R E. treasure. 보물이에요. treasure.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can become a treasure for all of us.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물이 될수 있다. 보물, treasure. 알아봤고요. 다음 3번입니다. Robots take our orders and blank us food. 로봇들은 우리의 주문을 take,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뭐 한다? 제공한다. 네, 제공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가 필요해요. 제공하다 뭘까요? 특히 이렇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우리가 서빙한다고 하죠. 우리말에도 이렇게 서빙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serve입니다. S-E-R-V-E. 제공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Robots take our orders and serve us food. 네, 잘했습니다. 그럼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입니다. You must not write something blank. 당신은 써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그리고 빈칸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무언가죠? 부정확한 무언가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확한이란 말이 이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something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말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오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부정확한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기억날까요, 여러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로 incorrect입니다. C-I-N-C-O-R-R-E-C-T. 자, correct가요, 옳은, 맞는, 바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 in이 쓰이면 반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정확한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 must not write something incorrect. 잘했어요. 다음 5번. Robots and humans can live together in blank. 로봇과 인간은 살수 있다. 함께 어떻게 살수 있죠? 조화롭게 살수 있다입니다. 네, 그 말을 in 다음에 명사를 써서 나타내야 돼요. in 다음에는 in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죠. 자, 그럼 조화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바로 harmony입니다. H A R M O N Y. in harmony 하면 조화롭게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harmony는 화합,
조화라는 뜻이 있고 또 음악에서는 화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음들이 여러 음들이 조화롭게 울릴 때 우리가 화음이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하모니 기억해 두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Robots and humans can live together in harmony.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문제와 또 어휘 문제까지 잘 해결을 했고요. 이제 별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워크북 준비되셨죠? 파트 A 여러분 다 풀었으리라 믿고요. B하고 B부터 선생님 함께 풀어볼게요.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어들? Valuable, accurate, knowledge, what if, rely. 자, 이 단어들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독해 공부할 때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Blank, they don't listen to us. 그들이 우리를 듣지 않는다면, 즉,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부분은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도록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필요해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뭐죠? 여기 있습니다. What if입니다. 첫 글자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What if? 만약에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don't listen to us?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What if I could fly? 내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We don't have to blank only on robots.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로봇에게만 뭐할 필요가 없다? 의존할 필요가 없다란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의존하다란 뜻의 동사를 써줘야겠죠? 어딨죠? 여기네요. Rely. R-E-L-Y. Rely는 누구에 의존하다라고 할때 전치사 on과 쓰여요. Rely on 누구에게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We don't have to rely only on robots. 우리는 로봇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다음, 3번입니다. It shares blank on millions of topics. 그것은 공유한다. 수백만 개의 주제에 대한 무엇을? shares의 목적어로 지식을. 이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지식을 의미하는 명사. 찾았나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knowledge. 여기 know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know가 I know 할때그 know예요. 알다란 뜻이죠? 네, 이 동사에서 온 명사로 알고 있는 것, 즉 지식을 말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스펠링. K-N-O-W-L-E-D-G-E. knowledge 아니고 knowledge로 읽어요. 지식, 같이 읽어볼게요. 문장입니다. It shares knowledge on millions of topics. 네, 수백만 개의 주제에 관한 지식을 공유한다. 잘했어요.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More people can trust a blank information. 더 많은 사람들이 trust, 믿을 수 있다. 정보를. 자, information을 꾸며주는 형용사 필요하네요. 우리말에 귀중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귀중한을 뜻하는 단어 맨 앞에 있어요. valuable. 자, 써볼게요. V-A-L-U-A. BLE, valuable 하면 가치로운, 귀중한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읽어둬야 되겠죠? 좀 어려운 단어니까. 자, 그럼 문장 속에서 읽어볼게요. More people, 시작. More people can trust the valuable information. 귀중한 정보입니다. 다음 5번. You have to make sure the information is blank. 당신은 확인해야 한다. 그 정보가 어떠하다고. 자, make sure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sure이 확신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확신하게 만드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정확한지, 정확한을 뜻하는 형용사 accurate을 쓸수 있습니다. accurate. 네, 좀 어렵지만 많이 보게 될 단어예요.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You have to make sure the information is accurate. 잘했습니다. 자, 파트 B 잘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A예요.
문장 분석하는 문장 순서 쓰는 문제죠. 예시와 같이 우리말

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보고 이제 파트 B에서는 직접 문장을 써볼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입니다. 자, 당신은이 주어예요. 그러면 you부터 시작하고 동사는 잃어버리면 안

lose it. 당신은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좋아요. 자, 2번입니다. 그녀는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 네, 주어는 그녀는이고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란 말을 읽자마자 여러분이 아, have to의 부정문이구나 라는 거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주어부터 she 쓰고요. have to의 부정문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처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주어가 she니까 don't have to 아니고 doesn't 뭐죠? have to가 돼야 되죠. 그 다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come이 뒤에 오고 일찍이란 뜻의 부사어가 마지막에 옵니다. 자,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She doesn't have to come early. 그녀는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 다음 3번이에요.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부정문이네요. 정보는이 주어고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뭐뭐해서는 안 돼. 금지의 의미예요. 그러면 must not 떠올리셔야 되겠죠. 주어부터 information 쓰고 그 다음 must not 조동사와 부정어 다음 소유되다라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자, 뭐뭐 되다면 수동태죠. 그럼 비동사부터 원형으로 나온 다음에 소유하다의 과거분사 owned가 따라 나와요. 자, 그리고 by anyone 하면 누군가에 의해란 말이죠. 자, 완성된 문장 다음과 같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Information must not be owned by anyone. 네, 바로 조동사 수동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당신은 부정확한 무언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뭐뭐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의미네요. 그럼 또 must not이 나오겠죠? 먼저 주어부터 당신은 you 쓰고 뭐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이번에 묶여서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뭐해서는 안 돼요? 작성해서는 쓰다는 의미죠. write가 따라 나와요. 그 다음 write의 목적어로 무언가를이 와야 되는데 부정확한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무언가가 something이에요. 그러면 꾸며주는 말은 뒤에 오죠. incorrect 마지막에 쓰면 돼요. 완성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You must not write something incorrect.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 A는 must와 have의 부정문을 많이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파트 B로 가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1번, 너는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네,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must not을 사용해야겠구나. 그럼 주어부터 너부터 시작해볼게요. you 쓰고요. 다음 must not 그 다음 뭐 하면 안 되는지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뛰면 안 돼요. run 나와 있습니다. run 다음 복도에서라는 부사적 수식어는 in the hallway 이미 쓰여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완성돼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You must not run in the hallway. 너는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좋아요. 다음 2번. 여기 음식이 훌륭한 것이 틀림 없다. 자, 이번에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추측하고 있네요. 강한 추측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must입니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뿐만 아니라 강한 추측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럼 must 쓸 거 염두에 두고 주어부터 여기 음식인데 여기는 이미 부사어 here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음식부터 써야 됩니다. 주어 여기 나와 있네요. The food. 네, 첫 글자 대문자. The food. 어떻다고요? 틀림없다고요? 그러면 조동사 must 쓰고 훌륭하다라는 말을 great라는 형용사로 쓸 거예요. must great. 이렇게 형용사 바로 못 오죠. 뭐 가야 되죠? 네, 비동사 와야 됩니다. 형용사를 문장에서 쓰려면 비동사 써야 하는데 조동사 다음엔 원형으로 쓰죠. must be great. 다음 here 하면 여기에 라는 뜻이 돼요. 자,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e food must be great here. 여기 음식이 훌륭한 것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인 must였습니다. 다음 3번 가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모든 로봇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네,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네, 뭐뭐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무의 의미를 담는 의문문이네요. 자, 그런데 주어진 보기가 have to니까.

있으니까 have to 음음은 써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감 잡고요. 주어가 우리는이니까 we죠.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Do we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Do we. 다음 조동사 have to 옵니다. Do we have to? 다음 뭐 해야만 한다고 묻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다란 뜻을 가지는 have를 써주세요. 그쵸? Do we have to have? 그 다음 목적어로 all these robots around us. 이 모든 로봇들을 우리 주변에 네, 이미 쓰여 있으니까 이 부분은요. 여기만 써도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Do we have to have all these robots around us? 잘했어요. 마지막 4번입니다. 그들은 그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했나요? 자, 이것도 의문문인데 봐야 했나요? 과거 시제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주어는 그들이에요. 우리가 쓸 이런 의무를 묻는 과거형 표현이 있었나요? 네, must는 과거형 안 배웠고 우리 have to의 과거형 배웠죠? 네, 그걸 질문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did로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주어 did they, 다음 have to. 시험을 봐야 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시험을 보다 할 때 쓰는 동사가 뭐죠, 여러분? take예요. 그래서 take 쓰고 이미 a test to join the club은 그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 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까지요. 자, 그럼 완성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Did they have to take a test to join the club? 네, 이렇게 해서 have to의 과거형 의문문도 써봤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조동사 must와 have to 문제까지 다 풀어보며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도전해 봐야겠죠.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써볼 거예요. 최고가 될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있습니다. 잘 기억해서 꼭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정답도 확인해보고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 드디어 자, 30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휘 공부를 할 텐데요. 이야, 강좌가 이제 300번이 반복됐다. 글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겠죠? 정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쌓여 있는 정보들 잘 활용하셔서, 자, 공부하시는데, 꼭 목표 달성하시는데, 저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휘 시간인데 행동과 관련해서 지난 주에 이어서 자, 두 번째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다섯 개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단어와 관련된 영영사전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또 예문들까지 자, 포함해서 여러분께 드릴 것이고 그 단어별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에 대한 설명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는 퀴즈로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바로 li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lie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친숙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왜 이것을 오늘의 행동으로 이제 뽑았냐? 이제 이유가 있겠죠. 먼저 뜻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여기에 있는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있다, 존재하다. 그런데 어떤 position? 바로 flat이라고 하는 거죠. flat는 평평한 거죠. 이렇게 뭐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거예요. 이런 평평한 그런 위치 속에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어디에? 자, 어디에서? surface는 표면이고요. 자, 그런데 그 뒤에는 예시가 나오네요. such as bed. 침대와 같은 그런 표면 위에서. 자, 침대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 평평한 그런 포지션, 위치 안에서 존재한다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말로는 뭘까요? 바로 누워있다 아니에요? 사람이면? 자, 그래서 요거는 누워있다의 뜻이 있고요. 대신에 사물이 이런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놓여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동사이고요. 자, lie라고 하는 단어는 눕다의 뜻도 있지만 꼭 사람이 주어가 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놓여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뜻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 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쓸 연관 어휘를 자, 두 종류로 제가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3단 변화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lie라고 하는 단어는 lay, lane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lie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가 없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자타동사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change 하면 자동사로는 바뀌다, 타동사로는 뭐뭐를 바꾸다. begin 하면 시작되다, 뭐뭐를 시작하다. improve 하면 향상되다, 뭐뭐를 향상시키다. 그런데 영어는 이제 여러 다른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31강에서 여러분께 이미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타동사가 함께 있는 동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자동사와 타동사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동사들도 일부 있어요. 그것이 바로 lie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lie는 자동사로만 쓰지만 여러분들 이 lay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3단 변화가 laid, lai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반대로 어때요? 눕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눕이다예요. 사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평평한 상태가 되게 하다니까 무엇무엇을 놓다의 뜻도 있습니다.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빨간색이죠. 자동사의 과거형과 타동사의 현재형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을 글을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I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will 다음에 lay가 나와 있으니까 will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형의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lay가 나왔을 때는 자동사의 과거형인지 타동사의 현재형인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해석도 하셔야 되고 글도 좀 써주셔야겠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에서는 어때요?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조동사기 때문에 뒤쪽은 동사 원형이다. 따라서 눕히다의 뜻으로 번역하셔야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그래서 자, 그녀가 아이를 눕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gently라고 하면 부드럽게 이런 얘기고요. on the bed는 침대에다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li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명사는 동사로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3단 변화가 lie, lied, l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자, 보통 er이 붙으면 사람이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뒤쪽에 e가 떨어져 나가고 ar을 붙여서 liar라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저 단어도 알쓸 연관 어휘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lie는 이렇게 많은 고려해야 될 점,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시면

0: 예문으로 가죠. You can enjoy. 당신은 즐길 수 있습니다. 뭐를요? All the water sports. 모든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혹은 or. 자, 주어와 can까지 생략됐습니다. You can simply lie. 당신은 그렇지 않으면 자, 즐기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On the bea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문까지 마무리 지어보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저 단어는 tear라고 읽기도 하고 tear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자, 동사로 사용되면 tear 이렇게 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행동일까요? Separate. Separate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죠. 자, something. 여러 조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by plus ing는 뭐예요? 수단이죠. 뭐뭐 함으로써. 어떤 뭐뭐뭐 함에 의해서. Pulling it. 그것을 당기거나 혹은 자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tear라고 하는 동작은 바로 뭔가를 뜯거나 찢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ear 기억을 하시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tear라고 읽기도 하고 tear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명사일 때 tear로 읽습니다. 동사일 때 tear로 읽습니다. 그리고 3단 변화도 주의하셔야 돼요. 불규칙입니다. tear, tore, torn 이렇게 쓰이죠. 자, 그리고 명사의 의미는 눈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 여러분들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자, someone has torn a page. 누군가가 페이지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뜯어갔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 용법의 현재 완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로부터 뜯어갔나요? 바로 이 책으로부터 뜯어갔다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tear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의 bend입니다. bend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To use force.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한대요? 바로 유발하기 위해서. Something such as a wire or pipe. 이거 such as는 여러 번 반복되지만 예시죠? 그러니까 전선이나 파이프와 같은 어떤 것이 자, 이거 O형식이에요.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호입니다. To become curved. Curve라고 하는 것은 휘다잖아요. 그죠? 휘게하다잖아요. 그래서 become curved라고 하면 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들이 휘어지게끔 유발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밴드는 그래서 구부리다의 뜻이구나. 뭔가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물론 자동사로도 쓰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타동사 동일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여튼간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bend라고 하는 단어에 예문은 뭐가 있을까요? Bend your knees. 자, knee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이죠. 여러분들의 무릎을 구부리세요. 자, 그런데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 콤마를 통해서 문장 끝에 나오면 보통 동시상황이라 그랬죠. 자, 당신의 등입니다. back은 명사로 쓰였을 때 등, 얘는 목적어, straight는 목적보호입니다. 등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곧은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키면서 무릎을 굽혀주세요. 이거는 이제 운동 여러분들 할 때 지시사항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등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이제 굽히는 이런 것이겠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내용으로 자, 밴드는 세 번째 동작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자, 네 번째 동작으로 가볼게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wonder. wonder. 이거 wonder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wonder는 뭐죠? wonder는 move around.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은 go. 가는 겁니다. different places. 여러 다른 장소로 가는 거예요. usually. 대개 뭐 없이. 뭐 하지 않고. having a particular purpose. 특정한 목적. particular는 뭐 중등용 단어는 아니니까 듣고 넘어가시고요. 특별한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direction, 방향이죠. 이것을 가지지 않고, 가지는 것 없이 다른 장소 여러 군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방황하고 배회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거닐다, 어슬렁거리다, 배회하다 등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자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wonder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안 드릴 수가 없었죠. 이 wonder와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알쓸 연관 어휘로 두 개를 비교해서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wonder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경이로움과 경탄의 뜻이고요.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뭐뭐뭐를 궁금해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onder와 wonder까지 알쓸 연관 어휘로 드려봤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Do not let your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let your mind. 자, let는 오형식으로 쓰는 동사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목적어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wonder. 배회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동안에? while you're working.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배회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배회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배회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니까 우리말로 짧게 하면 뭐예요? 일할 때 정신줄 놓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onder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Do not let your mind wander while you're working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4번까지도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rea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spread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차례 사실은 다루었던 단어예요. 자,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께 지금 행동의 단어로 여러분께 좀 드려봤고요. 자, spread는 무엇입니까? cover. 덮어주거나 혹은 도달하는 것이죠. 자, 어디에? wider or increasing area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넓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increasing. 점점점 늘어나는 지역에 도달하거나 그런 지역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혹은 어떤 겁니까? to make something do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가 이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지역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도달하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는 뭘까요? 이게 넓게 퍼지다와 퍼뜨리다가 되는 것이죠. 자동사, 타동사가 둘다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를 가운데 놓고. 자,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로는 펼쳐지다, 퍼지다. 그다음에 타동사로는 뭔가를 펼치다, 뭐뭐뭐를 퍼뜨리다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언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께 이 spread와 관련해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spread라고 하는 단어는 3단 변화가 AAA형이에요. sprea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spread를 문장에서 만나셨을 때 1번이냐, 2번이냐,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3번은 이제 PP, 즉 과거 분사니까 동사 자리에 단독으로 등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spread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바로 만약에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뒤에 S가 이렇게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S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자, 지금 이 spread는 과거형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귀찮긴 한데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쓰라고 시킨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뭘 주의하셔야 된다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He spread the rumor.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소문을 과거에 퍼뜨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spread의 3단 변화까지 마무리 여러분께 지어보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use는 동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명사도 된다라고 했는데,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장에 동사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요 use는 명사로 판단하셔야 돼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use는 뭐뭐뭐를 사용하다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취합니다. smartphones.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이, 자, spread는 자동사로 쓰였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spread도 뭐죠, 여러분들? S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예요. 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Rapidly, 빨리 퍼졌다. 언제? 자, during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에 퍼졌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밴드는 구부리다, 스프레드는 퍼지다, 라인은 눕다, 테어는 찢다 뜯다, 완전은 거닐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두 번째입니다. 확산되었다. 어떤 거예요? 스프레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쓰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누워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되죠? Simply lie on the beach.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자, 한번 다시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Lie. Lie. You can enjoy all the water sports or simply lie on the beach. Tear. Tear. Someone has torn a page from this book. Bend. Bend. Bend your knees, keeping your back straight. Wander. Wander. Don't let your mind wander while you're working. Spread. Spread. Use of smartphones spread rapidly during that period.
0: So, 오늘 여러분들 300번째 수업 어떠셨습니까? 자, 깔끔한 마무리가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필요하신 단어들요. 반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잘 외워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あ,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영어 책 읽는 거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읽을 수가 있게 된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싸이가 이 곡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는지 서서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조동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After Sai'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In 2003 and 2007, he took time off from his music to serve. Catching on. In 2010,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 5.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People liked dancing to his song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In July 2012,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1 album.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He hoped people in South Korea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0: 자, 오늘은 싸이의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싸이의 첫 번째 앨범이 나온 후에, 발매된 후에, 출시가 된 후에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그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우리나라 대한민국 government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Fun reading tips에서요. Govern,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Month가 붙으면은 바로 명사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govern,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부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약간 갈등을 빚었다. 무슨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하하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Pay a fine. Pay라는 것은 지불하다. 라는 의미고요. 내다, 지불하다. 돈을 뭔가 지불하다, 내다라는 것이죠. A fine. Fine이라고 하면 I'm fine. 나 괜찮아 할 때 그 fine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I'm fine 할 때 그 fine은 괜찮다, 좋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fine, fine 앞에 보면 어도 붙어있죠. 바로 명사라는 의미인데요. fine 하면 그 벌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벌금을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벌금을 내죠? Because 왜냐하면 some of his songs, 그의 노래들 중 몇몇 개가 had bad words, 나쁜 말들을 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ine이라는 것은 벌금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좋은 I'm fine이라고 할 때 나 괜찮아, 좋아 라고 할 때 그 fine으로 흔히 알고 있으니까요. 의미를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은요.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그리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은 had to be 19 years old. 19살이 19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To buy his next album. 그의 다음 앨범을 사기 위해서는 19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had to에 관련된 이 조동사에 관련된 규칙을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 영어 작문하는 연습 혹은 영어 쓰기 수행평가를 할 때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실수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는 쓰지 말자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조동사 사용 시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데 한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면 조동사는 두 개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해되십니까? 조동사는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한 번에 붙여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배워서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중에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일주일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짐을 날라야 되는 뭔가 책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제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이야, 탐아,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까 탐 이야기하죠. 제 가장 친한 친구, 가상의 친구입니다. 그 탐 이야기를 하죠. 아, 난 너 나중에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전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일주일 뒤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뭐뭐 할 것이다. will인데. 뭐뭐 할 수 있다. can인데. 그러니까, I will can help you. 땡!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will must complete the report. 너는 보고서를 끝내

0: 끝내야만 할 것이다. 끝내야만 할 것이다. 끝내다, 끝내야만 한다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must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will을 붙여서 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동사를 두 개를 붙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라는 것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그 문맥에 따라서 할수 있지만 또 다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나 이렇게 두 개를 또 쓰고 싶은데 의미상 두 개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표현 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I can, you must 이렇게 조동사 하나만 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미래의 시간을 알려주고 싶다면 tomorrow 이런 미래 표현들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next week라는가, next month라는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여러 가지 미래의 표현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언제? tomorrow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will을 넣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언제? 내일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내일 도와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은 you must complete the report by tomorrow. 너는 리포트를 끝내야만 한다. 맞죠? 끝내야만 한다. 지금 당장 끝내라. 이 말이 아니라 끝낼 수 있다. 끝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근데 언제까지 끝내라고요? 내일까지. By tomorrow. 이렇게 by tomorrow라는 미래 표현을 집어넣으면은 아, 이게 미래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거구나. 혹은 미래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콕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마치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처럼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an 같은 경우는 be able to로 바꿀 수가 있고요. must 같은 경우는 have t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자면 can이 be able to와 완전히 똑같은가? 그건 아니죠. 미세하게 다릅니다. 어감이 살짝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 정말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생김새는 다르죠. 맞죠? 생김새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이다. 그다음에 must와 거의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은 친구가 보면 have to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이런 조동사들이 be able to나 have to 같은 대체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쓰는 can과 must는 이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I will be able to help you tomorrow.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조동사를 두개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You will have to complete the report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 리포트를 끝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 표현을 또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조동사 아닌 또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체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덤으로 알아두시고요. 기본 원리는 어떻다고요? 조동사는 두 개를 함께 쓸 수가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a South Korean, 한국,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Psy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Serve라는 것은 바로 복무하다. 어디에서 복무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에, 즉 대한민국 military라고 하면 군대가 되겠죠. 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복무를 해야죠. 남성이라면 병력의 의무가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In 2003 and 2007, 2003년과 2007년에 he took time off. 그는 시간을 빼냈습니다. From his music to serve. 그의 이런 음악으로부터 시간을 빼냈다라는 것은 복무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서 이제 복무하러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활동을 중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In 2003 and 2007, he took time off from his music to serve.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Catching on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인기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시 인기를 얻는 것이죠. 아, 이제

0: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인기를,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올지 한번 추측을 해보고 쭉 읽어보면 아, 나의 예상과 막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아, 틀렸구나. 그 대신에 이런 내용이 오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몰입 감 있게 읽을 수가 있겠죠. 바라보도록 할까요? In 2010, 2010년에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는 그의 다섯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어떻냐면 Psy5였습니다.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그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Successful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그러니까 그는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다. 성공적인 되었습니다. 즉, 그는 매우 성공했습니다가 되겠죠.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 People like dancing to his songs.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냐면 그의 노래에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 저도 그런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가 되겠네요. Psy는 was also, 또한 also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었다. 뭐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wild한, wild하다는 것은 조금 더 야생 같은, 조금 더 제멋대로의, 이런 의미가 있겠죠. 막, 네. 그래서 wild라는 것은 뭔가 정제되거나, 뭔가 아주 품격 있거나 그런 거에 반대되는 조금 제멋대로의, 조금 더 야생의, 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나오는, 네. 그런 wild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와일드한 lyrics라고 하면 바로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가사, 그런 와일드한 노래 가사와 and clothes, 옷들로 또한 유명하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for은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죠. 바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알려져 있었다. 이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In July 2012 2012년 7월에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아,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Psy는 발매했습니다. 무엇을 발매했냐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죠. 뭐라고 불리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12년이네요.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1 album. 그래서 이거는 앨범명입니다. 그 노래는 어느 어디의 일부분이었냐 하면 The Psy's Best Sixth Part 1의 부분이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노래 중에 Psy의 6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노래 정규 앨범의 노래 중에 그 중에 Part 1부분이었다가 되겠죠.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Psy는 put a music video.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나온 후에 Psy는 put a music video. 뮤직비디오를 어딘가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냐면 on YouTube.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올렸고요. When the song came out.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아, 그래가 노래가 출시가 되면서 바로 거의 동시에 그 뮤직비디오를 올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He hoped. 그는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랐냐면 people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would watch the video,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그의 노래를 좋아했으면 이라는 그렇게 소망했다, 바라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억도 서서히 떠오르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분명히 그 노래의 음이나 리듬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1: Catching on. In 2010,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 5.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People liked dancing to his song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In July 2012,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1 album.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He hoped people in South Korea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overnment

0: government.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e. Fine.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Serve. Serve.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Successful. Successful.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Lyrics. Lyric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편적인 영어 학습은 No. 그러면 무엇이 Yes냐 하면요. 바로 의미 중심의 영어 학습 및 접근이 Yes라는 것이죠. 사실 영어라는 것은 메시지,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 언어라는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말 영화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재미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글을 읽거나 글을 표현하거나 혹은 글의 형식에 맞게 쓰거나 그 내용이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 단어, 문법 여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한 나머지 우리가 이 글을 쭉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를 접할 때는 의미 중심으로, 의미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 영어를 세분화해서 보지 말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책을 읽는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영어 자체를 메시지로 생각하고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잘게 쪼개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한계가 빨리 오기 마련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몇달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막상 퇴임하고 나니까 언론 매체에게는 큰 타격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나라의 수도, The National Capital. 과연 어딜까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첫 번째 토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여기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이번에 역시 백악관을 나갔죠. 즉 퇴임한 이후에 과연 뉴스의 시청률, 그리고 구독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1: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2: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0: 자, 이번 기사에도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그리고 단어가 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News outlet.
2: News outlet.
1: Presidency.
2: Presidency.
1: Mainstream.
2: Mainstream.
1: To plummet.
2: To plummet.
0: 첫 번째 표현은 news outlet이란 말입니다. Outlet. 물론 우리가 콘센트 같은 것도 outlet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매장도 아울렛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 매체, 언론 기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esidency. 자, President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죠. Presidency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Mainstream이라고 합니다. 주류라고 하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주류, 본류를 Mainstream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딴 데로 뻗어나가는 지류를 가지 지자를 써서 branch streams라고도 합니다. mainstream, 뭐 주류에 편입되다라고 하더라도 go mainstream이라고 해서 형용사로도 많이 쓰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plummet. 자, plummet. 뭔가 수치가 곤두박질치다, 급락하다, 폭락하다. 아마 그럴 때 50% 정도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plummet.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요 네 가지 표현 염두에 두고요.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자, 이때 into라고 하는 녀석이 참 관건입니다. 일단 뒷부분을 보니까 post-Trump 시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럴 때 i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into라고 하면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란 측면에서도 그만큼 그 시간을 접어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라고 하면 포스트-트럼프 시대에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한 지두 달째라는 거죠.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여기까지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e audience 그리고 the readership.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덜을 쓴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덜을 썼다는 얘기는 뒤에서 강하게 한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청크를 끊을 때는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여기까지 한 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 우리 성우분들이 읽어주실 때도 여기서 아마 살짝 끊으실걸요. 이런 청크 단위로 듣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언론 매체에서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확보했던 audience라는 얘기는 시청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readership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매체가 이제 뭐 TV 쪽도 있겠지만 또 언론 그 신문이라든가 지면 쪽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이 확보했던 시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했던 시기가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당연히 he는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참 혼란스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산만이 확보했는데 지금 계속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이렇게 돼 있군요. Popular, 인기 있는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Popular가 무조건 인기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popular culture, 인기 문화가 아니죠.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popular는 the public, 국민, 대중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popular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a popular anti-government rally라고 하면 인기 있는 반정부 집회가 아니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반정부 민중골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opular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주류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이 plummeted, 급감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맥에서는 popular, 인기 있는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2: Trump's exit and news ratings. 2 months into the post-Trump era, news outlets are losing much of the audience and readership they gained during his chaotic presidency.

0: Traffic to the most popular mainstream news sites plummeted.
1: So,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자, capital city는 수도를 얘기하는데요. New Delhi라고 하는 인도의 수도가 가장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3: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1: 자, 인도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공기가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뉴스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표현입니다. 들어보시죠.
2: Polluted.
3: Polluted.
2: In a row.
3: In a row.
2: To be home to.
3: To be home to.
2: Contaminated.
3: Contaminated.
1: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lluted. Polluted. 오염된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Pollution. 오염이고요. In a 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ow는 이제 열을 얘기하는 거죠. 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n a row라고 하는 말은 연속해서라고 해서 특정 기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be home to, 주어는 당연히 이제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뭐 the city라고 한다든가 서울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China라고 한다든가 장소가 나오는데요. Be home to가 나오면 그 뒤에 사람이 나오든 아니면 무생물이 나오든 뭐뭐가 위치한 곳이다. 즉, 뭐뭐가 있는 장소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Contaminated. Contaminated. 오염된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수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hand는 건네주는 거니까요. 인도의 뉴델리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은 아니군요. For the third year in a row. 아,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For the third year in a row. 연속해서 3년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에서는 이제 반복을 좀 많이 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나오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반복하는 미학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polluted 그리고 contaminated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땐 오염된이라고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도의 경우에는 is now home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소위 50대 오염 도시들 가운데 자그마치 35개의 도시가 위치한 곳, 바로 인도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정말 오염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고 또한 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3: New Delhi, most polluted capital city. The title for the world's most polluted capital city was handed to New Delhi in India for the third year in a row. India is now home to 35 of the world's 50 most contaminated cities.
1: 'Today's parents' 오늘도 역시 패턴과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요거죠. 'In a row'라는 의미인데요. 'For the third year in a row' 3년 연속으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은 이제 서수로 썼잖아요. 'For the third year' 근데 요거를 for 3 years in a row.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쓸 때는 3년째니까 단수로 쓰셔야 되겠고요. free를 쓰게 되면 당연히 years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요거 했었잖아요. 미세먼지라고 할 때는 fine dust. 익숙하죠?

0: 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얼마 동안이나요? For the second day in a row라고 하거나 for 2 days in a row 둘 다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또 다른 표현도 우리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똑같아요.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blank day. 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For the second, 그렇죠? Straight day 혹은 consecutive day.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For the second straight day, 이틀 연속으로. For the second consecutive day. 이것도 in a row와 마찬가지로요. 서수 말고 기수로 쓰셔도 괜찮아요. For 2 straight days 혹은 for 2 consecutive days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요 내용도 들어보시죠.
1: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day in a row.
2: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day in a row.
1: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straight day.
2: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were applied for the second straight day.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 작성 그리고 들어보기 말해보기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당연히 for가 아니고 against니까 for를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fight for something은 뭐뭐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면 the fight against something은 뭐뭐 퇴치를 위한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요거 해결을 위한 싸움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 세계 많은 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갈 것 같고요. 지구온난화의 주범, 지구온난화, 예, 글로벌 워밍인데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주범,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워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라고 하면 climate change. 그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현상, 피나미넌의 원인 가운데 주요 원인이 뭘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The main cause.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 다음 표현을 봐봐야 되겠네요. 소매를 걸어붙이다. 이거 아시죠? 저는 항상 이제 소매를 걷고 강의를 하는 습관인데요. 자, 말 그대로 roll up one's sleeves. 복수 쓰셔야 됩니다. 팔이 이제 우리가 두 개니까 to roll up one's sleeves라고 쓰시거나 소매를 걷어붙이다라는 의미를 따져보자면 뭔가를 뭔가 본격적으로 하다, 더욱더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o step up efforts 쓸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노력하다 할 때 make an effort 이런 말 쓰죠. make an effort. 그리고 이 노력을 박차를 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tep up one's effort 혹은 efforts 아니면 one's efforts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step up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보셨다? 방금 보셨죠? 요겁니다.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Contribute to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 일조하다, 기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전치사는 똑같이 to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때 or을 쓸 것이냐 아니면 더를 쓸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A major contributor는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쓰는 편이죠. 반면에 더를 쓰게 되면 단연 첫 번째 원인인 겁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제1의 원인이 이거다라는 개념으로 더를 쓰는 거니까 그 차이는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CO2,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2: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to reduce emissions

0: of CO2,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1: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더 중요한 표현들을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2: News outlet.
0: News outlet.
2: In a row.
0: In a row.
2: To be home to.
0: To be home to.
2: To roll up one's sleeves. To step up efforts.
0: To roll up one's sleeves. To step up efforts.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랑 함께할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여러분도 열심히 복습하고 오셨죠? 자, 우리 내드렸었던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씩 쓰세요 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나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I will never,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을 것인데요. life, 삶을요,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자, 무엇 무엇을 포기하다 라는 표현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세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 give up o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give up on이 넣어서 I will never give up on life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시는 우리 word point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요, day 16부터 day 18까지 또 재밌고 신나게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Fight 배고픈가? Fight 하다 Communicate 사람들과 Communicate 하기 위해 Direction 그 Direction들을 따라야 해 Exam 그 Exam에 합격하기 위해 Forget 안전띠를 Forget 하지 마세요 Pause 그 포즈를 유지하세요 Obvious 요점이 obvious 했어 Especially Especially 영어를 잘한다 Haul 삽으로 Haul을 파다 Explore 함께 explore 해보자 Experience 슬픔을 모두 experience 한다 Hold 손의 인형을 hold 한다 grow, 식물들을 grow 한다. media, 사회 미디어를 이용해라. without, 네 도움 without 할 수 없어. turn down, 네 귀를 보호하기 위해 소리를 turn down 해라. for a while, 말하기 원치 않았어.

rain cats and dogs. 지난 밤에 rain cats and dogs 했어. Be curious about. 공룡들에 대해 be curious about. In the future. In the future 조종사가 되고 싶어.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ght란 단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우리 복싱 경기에서 3, 2, 1, fight라고 심판이 외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fight 하면요,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fight 해야 했다. They had to fight against the cold and hunger.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싸우다, 전투하다, 명사로는 싸움 또는 전투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communicate. 자, 나는 사람들과 communicate 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한다. 여러분, 우리 광고에서요, 우리 통신회사들 광고 문구 보면요, 땡땡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요, 뭐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communicate 하게 되면요, 의사소통하다 또는 정보 등을 전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I use music. 자, 나는 음악을 사용해요. To communicate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다. 좋아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번 보도록 할게요. 자, direction 나와 있네요. 여러분, 우리 배웠었던 단어 중에 direct라는 단어 있었어요. 자, 감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자, 유추해 보세요. 너는 그 direction들을 따라야 한다. 이제 명사 형태네요. 그럼 감독이나 지시라는 명사형의 의미가 되겠어요. 지시, 지도, 방향 또는 뭐 설명, 뭐 감독의 의미도 있고요. You must follow. 넌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지시를 따라야만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exam 보겠습니다. exam. 여러분, 학교에서 exam 많이 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녀는 그 exam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시험이란 뜻이고요. 자,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examinati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She studies hard. 자,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To pass the exam. 자, 시험에 pass, 합격하기 위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forget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그렇죠. 또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자, don't forget 나와 있네요. 안전띠 매는 것을 forget 하지 마세요. 우리 비행기 타면 또 이런 표현 많이 듣습니다. Don't forget to fasten your seatbelt. 이런 표현 많이 듣는데요. 자, forget, 그렇죠. 잊다라는 표현이고요. 반대말 더 쉽네요. Remember, 기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don't forget to fasten your seatbelt 봤고요. 자, 다음 표현. 포즈도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을 때 우리 예쁜 포즈 지어주세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그 포즈를 유지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겠죠, 그렇죠? 자세를 취하다라는 동사 의미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진 작가가 말했다. 자, the photographer said, hold that pos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obvious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외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별표 칠게요. 자, 그의 요점은 obvious 했다. 자, 그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요점이 모였던 것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럴 때는 분명한, 명백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His point was obvious. 그의 요점이 아주 명백했고요. especially 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special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special, 우리 뭔가가 special하다 하면은 그렇죠, 배웠어요. 특별한이란 뜻인데요. 자, 이미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모든 과목을 잘하는데 especially 영어를 잘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등 중에서 그렇죠, 특별히 각별히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special에서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especially 특별히. 좋아요. 자, 309번 가볼게요. 홀도 너무 쉽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 군인은 삽으로 홀을 파고 있다. 여러분, 아직 군대를 안 가보신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군대 가면 이거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힘든데요. 자, 우리 한번 유추해 볼게요. 길 가다가요, 맨홀 뚜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맨홀 뭐야? 길에 이게 뚫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구멍, 틈이고요. 자, 우리 동사로도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the soldier. 자, 그 군인이요, is digging. 자, dig가 파다예요. 자, 파고 있는 중입니다. 구멍을요, 무엇으로요? a shovel. 자, 삽으로 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explore. 자, 우리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죠? 자, 인터넷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인터넷 explorer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유추해 볼 거야. 꿀벌들의 세계를 함께 explore 해보자. 자, 인터넷 explorer는 인터넷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를 explore 하는 거야. explore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탐험하다, 뭐 탐색하다, 뭐 답사하다 다 됩니다. Let

뭐 해보자. Explore the beast world together. 함께 벌들의 세계를 탐색해보자. 자, 쉽죠? 자, 그 다음, 다음 표현 가볼게요. 311번.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 별표칠게요. 중학교 가면요. 정말 이것저것 경험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experience라는 단어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experience 한다. 자, 뭐겠습니까? 자, a lot of people experience both joy. 자, 기쁨과 and sorrow, 슬픔을 그들의 삶에서, 그렇죠, 경험하는 거겠죠? 자, 경험, 체험 또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자, hold 볼게요. 여러분, 자, 유추해 볼게요. 그 소년은 손에 인형을 홀드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 전자기기 같은 거 보면요. 기능 중에 홀드 기능이 있어요. 홀드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떤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홀드하게 되면요. 자,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뭐,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또는, 자, 뭐, hold the party. 자, 그 파티를 뭐, 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최하다, 수용하다, 이런 표현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자, the girl was holding the doll in her hand. 손에 인형을 이렇게 붙잡고, 자,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어볼게요. 이거 쉬운 단어네요. 자, 이곳의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식물들을 그어한다.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요. 자라다, 성장하다, 재배하다. 이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자, 314번. 미디어도 많이 나오네요. 그쵸?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 미디어를 이용해라. 여러분, 우리 매스 미디어 들어보셨죠? 대중, 땡땡. 맞아요. 매체란 뜻이죠. 그래서 자, 미디어 하면 매체고요. 자, 미디엄이라고 하게 되면요. 미디엄. 자, 미디어. 매체의 단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315번. with. 여러분, 이미 with라는 표현 우리 알고 있어요. 무엇무엇과 누구누구와 함께죠. 근데 out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with의 반대말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need without.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너의 도움은 없이. 네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with는 우리가 배웠어요. 함께 무엇무엇을 가지고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I can solve it without your help.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316번. turn down. 여러분, 자, 우리가 다 아는 단어거든요. 네 귀를 보호하기 위해 음량을 turn down 해라. 자, 우리 소리를 줄일 때요. 어떤 오디오 기계는요. 자, 우리 음량 줄일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turn해서 소리를 다운 시킵니다. 그쵸?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음량 같은 것 등을 줄이다. 그 다음에 거절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자, 한 단어로 여러분, reject. 같이 외워주세요. reject. turn down the volume to protect your ears. 당신의 자,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 좀 낮추세요. 요거죠. 자, 317번 보겠습니다. 자, 317번. for a while. 자, while 우리 배웠습니다. 뭐예요? while. 동안이죠. 그쵸? 자, 그녀는 for a while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요럴 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미 동안이 우리가 동안이란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잠시 동안은 반대의 개념인데요. 오랫동안은 long time 넣어주시면 돼요. for a long time 하게 되면 long 긴이잖아요. time 시간이고 당연히 오랫동안. 자, rain, cats and dogs. 약간 조금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보세요. 지난 밤에 rain, cats and dogs 했다. 이게 뭔 말이야? 뭐 갑자기 고양이로 하고 뭐 강아지로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에 여러분들. 자, 개와 고양이가 우산이 없어요. 아주 흠뻑 젖은 이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죠? 자, 바로 그러한 날씨 상태예요. rain, cats and dogs 하면요, 여러분. rain, cats and dogs. 바로 비가 진짜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억수로 내리다. rain heavily 또는 rain hard 이렇게 바꿔서 주실 수 있겠죠. 다음 표현입니다. 자, be curious about 이라는 지금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유추해 볼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룡들에 대해 be curious about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 공룡을 너무나 신기하고요. 여러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뭐에 호기심이 있다.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다. Most children,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are curious about dinosaur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0번 볼게요. In the future. 자, 너무 쉽죠? future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나는 in the future 조종사가 되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조종사, 영어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인데요. 자,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바로 그렇죠. 미래의 장차입니다. I study English hard to be a pilot in the future.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개 단어 또 우리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보고 오도록 할게요.
Fight, 싸우다, communicate, 전달하다, direction, 지시지도, exam, 시험, forget, 있다, pose, 자세, obvious, 분명한, especially, 특별히, hole, 구멍팀, explore, 탐험하다, experience, 경험하다, hold, 붙잡다, grow, 성장하다, media, 매체, without, 뭐뭐 없이, turn down, 줄이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rain catching dogs, 비 내리다, be curious about, 궁금해하다, in the future, 미래에. 클라임, 에베레스트 산에 클라임한다. apply, 그 일자리에 apply한다. spend, 약 30%를 spend한다. age, 학생 age, 최선을 다했다. return, 그 책들을 10일 이내에 return했다. respond, 편지에 respond했다. land, 사람은 랜드에 산다. difficulty, difficulty 없이 질문에 대답했다. cost, 서쪽 cost에 있다. wrap, 생일 선물을 wrap할 시간이다. waterfall, waterfall의 사진을 찍었다. bounce, 공이 벽에 맞고 bounce 되다. cross, 차도를 cross 하다. forever, 비밀을 forever 지키다. decrease, 기억력이 점점 decrease 된다. thanks to, 아름다운 노래 thanks to 유명하다. die from, 굶주림으로 die from 한다. in danger of, 빙하가 녹아 없어질 in danger of. in the end, 친구가 생겼다. keep fit 하기 위해 조깅한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다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imb이란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 climb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우리 실내 climb장, 실내 climb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실내에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climb하게 되면요, 바로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오르다, 뭐 등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He wants to climb Mount Everest. 자,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표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322번 apply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일자리에 apply 할 기회가 있다. 여러분 apply, 자 유추해 볼게요. apply, 자 수학 시간에 어떤 공식을 배운 거예요. 그 공식을 그 공식을 적용해서 apply, 풀어봐라 이 라는 의미에서 apply 하면 적용하다 일단 떠올릴 수 있고요. 뭐 지원하다, 응시하다, 적용하다, 뭐 연고 등을 바르다 라는 의미까지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Everyone has the chance to apply for the jo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spend 볼게요. spend. 자, 사람들은 직장에서 생활의 약 30%를 spend 한다. 인생에서, 자, 보세요. 약, 사람들이 직장에서 30%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뭐, 시간을 보내다, 뭐, 돈을 쓰다, 이런 의미 갖고 있어요. People spend about 30% of their lives at work.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as. 여러분, 요거 되게 많이 쓰인 전치사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녀는 학생 as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학생, 그렇죠. 학생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She did her best. 자, do one's best. do 소유격 best 하면은 누구누구가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죠.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자, return 볼게요, 여러분. 자, 너는 그 책들을 10일 이내에 return 할 필요가 있다. re는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urn은 뭔가 우리가 회전하다, 돌리다 이런 의미 갖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뭔가 돌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단어 볼 수 있을까요? 뭐 돌려주다, 그렇죠? 되돌아가다, 뭐 반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You need to return the books within, 자 뭐뭐 안에, 10 days, 10일 안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respond 볼게요. 자, 동사인데요. 나는 그녀의 편지에 respond 했다. 여러분, respond. 자, re 다시고요, 여러분. 약간 우리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펀드, 약간 판드, 반드로 바꿀게요. 반드시. 자, 반드시 다시, 그렇죠.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하다, 대답하다. I responded her letter. 자, 그녀의 편지에 자, 응답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327번 land 볼게요. 사람은 land에 살고 물고기는 바다에 산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타면요. 우리 이제 이륙을 하고요. take off 하고요. 다시 이제 땅에 내릴 때 우리가 landing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육지에 내릴 때 landing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land 하게 되면요. 우리 무슨 뜻일까요? 육지? 땅 보시면 되고요. sea는 너무 쉽죠? 바다라는 의미예요. people, 사람들이요. live, 사는데 어디 살아요? land, 자, 땅에서 삽니다. 육지에서 살고요. and fish, 자, 물고기들은요. live and sea, 바로 바다 안에서, 바다 속에서 산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ifficulty 볼게요. 자, difficult, 자, difficulty, difficult 나와 있는데요. she answered my question without difficulty. 그녀는 difficulty 없이 내 질문에 대답했다. 자, 정말 쉽게 아주 무리 없이 대답했다. 너무 쉽죠? 자, 무슨 의미예요? 어려움이고요. difficult 하게 되면 여러분 어려운이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329번이요. coast 볼게요. 인천은 서쪽 coast에 있다. 여러분, 우리 호주에 가면요. 황금빛의 해안인 골드 코스트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골드 코스트는 해석하면요. 바로 황금빛 해안 될수 있겠죠. 코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해안 연안이란 뜻이고요. 자, Incheon is on, 자, the west coast. 자, 서쪽 해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wrap. 자, 그녀의 생일 선물을 랩할 시간이다. 우리 음식, 뭐, 시켜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랩으로 싸서 뭐, 냉장고에 넣어놓던가 그렇잖아요. 랩 자체가 뭐할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하다, 뭐, 쌀때 사용하는 거죠. It's time to wrap her birthday present.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31번. 자, war for 볼게요. 이거는 그냥 water와 free 묶여있네요. 자, 의미 바로 보이시죠? 나는 아름다운 water for의 사진을 찍었다. water는 물이고요. for는 떨어지는 거야. 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뭐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폭포 떠오릅니다. I took a picture 사진 찍었는데요. of the beautiful waterfalls. 아주 아름다운 폭포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자, bounce. 여러분, 그 공이 벽에 맞고 bounce 되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심장이 bounce, bounce. 들킬까봐 겁나라는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bounce 하게 되면 심장이요. bounce.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되튀다, 튀기다, 뭔가 튀기에 하다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어요. The ball bounced back from the wall. 자, 바로 벽을 맞고요. 다시 back, 다시 튀어나왔다 이런 느낌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볼게요. 자, 333번 cross. 차도를 크로스하기 전에 잘 살펴봐라.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 보면요. 이렇게 코너 쪽으로 공을 몰고 가다가 골대 쪽으로 크로스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때 사용하는 건데요. 크로스는 뭔가를 건너다, 교차시키다. 공이 정말 이렇게 건너가는 듯한 그런 패스잖아요. 자, look carefully. 자, 아주 신중하게 한번 보세요. Before you cross the street. 자, 우리 길을 건너기 전에. 자, 그리고 명사로는 십자가란 뜻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forever, 여러분. for가요, 뭐뭐 동안이고요. ever가요, 언제나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비밀을 forever 지키는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원히 볼수 있어요. 같은 표현으로, 자, for good.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The way to keep a secret forever 까지가 주어요. 자, 영원하게 비밀을 지키는 그런 방법은 is to. 하는 것인데요. Say nothing. 자, 뭐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decrease 볼게요. 자, increase의 반대말인데요. 자, increase가 증가하다라는 의미죠. 기억력은 나이가 됨에 따라 되게 decrease 한다. 여러분, 우리 D라는 표현이요. 이게 뭔가 no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다, 뭐 아니면은 뭔가 내려가다, down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increase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decrease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감소하다, 뭐 감소시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The ability to remember usually decreases with age. 자, 우리 동사가 decrease죠. 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감소해요. 무엇이요? 자, 우리 기억하는 그러한 능력이 대개는 점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Thanks to, thank you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 thanks죠, 여러분. 자,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thanks to, 노래들 thanks to 유명하다. 아주 히트곡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뭐, 덕분에. 자, 요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 due to,
Because of, owing to,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두 가지 레벨에서 전부 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die from, die of 나와 있네요. 전 세계 몇몇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die from 한다. 일단 die는 안다. 우리, 그쵸? 우리 인간적으로 die는 죽다, 여러분. 자,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from과 of의 차이요. from, die from 하게 되면 뭔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죽는 거야. 뭔가 배고파서 죽는 거야. 굶주림으로 죽거나 뭔가 추워서 죽거나. 그렇죠. 굳이 추워가지고 죽을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죽진 않는데, 간접적으로 뭔가 너무나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죽는 거죠. die of는 그에 반해서 약간 직접적인 원인이야. 뭐, die of cancer. 뭐, 암으로 죽다. 이런 의미로 약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ome people around the world die from hunger.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in danger of. 자, 이거 너무 쉽네요. 바로 갈게요. 뭐뭐의 위험에 처한. 빙하가 녹아 없어지. 자, 뭐뭐의 위험에 처해 있다. Glaciers are in danger of melting. 자, 녹는 거죠. Away. 녹아 없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In the end 나와 있네요. 자, in the end, 톰의 같이 놀 친구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 end 자체가요, 뭔가 끝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갔더니 결국에 마침내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의미를 보면요. 결국 톰의 같이 놀 친구가 생겼다. In the end, Tom got a friend. 자, 친구가 생긴 거죠.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가 생겼다.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Keep fit. 자, 나는 keep fit 하기 위해 일주일에 세번 조깅한다. 여러분, keep은요, 유지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자, fit은요, 뭔가 건강한이란 뜻이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다겠죠. I jog 3 times a week. 자, 일주일에 세번 조깅하는데요. To keep fit,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 또 20개 단어, 우리 show me the world 신나게 연습해 보고 올게요. climb, 등반하다, apply, 지원하다, spend, 돈 일쓰다, else, 뭐뭐로써, return, 반납하다, respond, 응답하다, lend, 육지, difficult, 어려움, cost, 해안연한, rap, 포장하다, waterfall, 폭포, bounce, 되튀다, cross, 건너다, forever, 영원히, decrease, 감소하다, thanks to, 덕분에, die from, 뭐로 죽다, in danger of, 위험 처한, in the end, 마침내, keep fit, 건강을 유지하다. 긴 earflap이 달린 모자. feather, 얼굴에 feather를 움직인다. dip, 살짝 dip 했다가 먹어라. remove, 껍질을 remove 했다. strike, 뜨거울 때 strike 해라. sink, 계란이 sink 한다. promise, 배달할 것을 promise 한다. lay, 알을 lay 한다. multiply, 그것의 일을 multiply 해라. trust, 나만 trust 해. desert, desert에서 중요한 동물. dot, 그 dot를 연결해라. straight, 귀가 해라. maybe, 운이 더 좋을 거야. serious한 문제들. make fun of, 한 명을 종종 make fun of 한다. be ready to, 주문할, be ready to. make a speech 할 것이다. on the left side에 있다. feel free to 부탁해.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또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ear flap 나와 있네요. 페루 사람들은 긴 earflap이 달린 모자를 쓴다. 이어가 여러분 귀고요. flap은 덮개요. 귀를 덮는 그런 것들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귀덮개요. People in Peru wear hats with long ear flaps. 자, 페루 사람들은 긴 earflap이 달린 모자를 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다음 표현. feather.
자, 부엉이는 소리를 들을 때 얼굴에 feather 움직인다. 여러분, feather 볼게요. 우리 파카, 옷 중에서 여러분, duck down. 자, duck down은 우리 오리털로 만든 거고요. goose down은 거위털로 만든 거예요. feather down 하게 되면요. 그 옷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볼까요? 그렇죠? 옷에 바로 깃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an owl moves its face feathers. 자, 우리 얼굴에 feathers, 깃털들을 움직이는데요. 언제 움직여? when it hears sound. 소리를 들을 때 움직인다는 거고요. 자, dip 여러분 우리 자 그녀는 쿠키를 커피에 살짝 딥했다가 그것을 먹었다. 자, 커피에 딥하기도 하고요. 피자 먹을 때 우리 소스에다가 이렇게 딥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바로 어떤 모습인가요? 살짝 담그다 찍다 적시다죠. She dipped the cookie and the coffee and ate it.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Remove, remover 나와 있는데요. 사과 껍질을 remove 해라. 그냥 먹어도 되지만 껍질을 remove해서 먹는 경우가 많죠. 바로 뭡니까? 자, 너무 쉽습니다. 뭐 제거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자, 같이 또 옮기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좀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get rid of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remover. 자, val가 끝나게 되면 명사로 뭐 제거, 이동 이렇게 명사형의 단어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현 345번 strike 볼게요. 새는 뜨거울 동안에 스트라이크 해라. 자, 이게 속담인데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요. 자,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 치죠. 그쵸? 그래서 스트라이크는 치다, 때리다, 두드리다요. strike the iron. 자, iron. 쇠를 치세요. 언제 칠까요? when it is hot.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쳐야지 모양이 변화가 쉬우니까요. 자, 볼게요. 그 다음 표현. 자, 346번. sink 볼게요. 신선한 계란은 sink하고 오래된 계란은 뜬다. 여러분, 우리 부엌에 싱크대 있어요. 자, 싱크대에, 자, 여러분, 물을 뿌리게 되면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가라앉다, 뭐, 가라앉히다, 내려가다,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반대로 뜨는 건요. float 보시면 돼요. 자, a fresh egg will sink and an old one. 자, old one은 뭡니까? 오래된 계란이겠죠. will float, 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promise. 자,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24시간 이내에 배달할 것을 promise 한다. 자, 우리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진짜 나 I promise you. 나 정말 너한테 promise 할게.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약속, 또는 약속하다. We promise. 자, 뭘 약속했습니까? To deliver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에 배달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lay 볼게요. 자, 이 닭들은 매일 아침 알을 lay 한다. 여러분, 농구에서 슛 중에 lay up shoot 아십니까? lay up shoot.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슛이죠. 그래서 lay가요. 얹어 놓다. 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동사로 볼게요. 자, 동사 놓다. 눕히다. 뭐 알이 낳다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놓다라는 의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눕히다 뭐 알이 낳다, 식탁에 차리다까지 좀 다양하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These chickens, 자, 이 닭들이요. lay eggs each morning. 매일 아침에 알을 낳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49번. multiply 보겠습니다. 숫자를 하나 생각하고 그것에 1을 multiply 해라. 여러분, 우리 multi란 단어 있어요. 우리 multiplayer라는 단어도 있고요. multi는 뭔가 많은, 다수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증식하다, 번식하다, 뭐 크게 많이 증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수학에서는 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Think of, 생각해 보세요. A number, 한 숫자를요, and multiply it, 그 숫자를요, by 2. 숫자에다 2를 곱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표현. trust,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만 trust 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품, 뭐, 샴푸나 뭐,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TS땡땡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믿고 쓸수 있다는 제품이란 뜻인데요. trust 하게 되면요. 믿다, 신뢰하다, 뭐, 신뢰, 신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And just trust me. 그리고 단지 나만 믿어. 나만 믿고 여러분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하러 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자, 우리 desert. 우리 이건 강세가 중요합니다. 앞에 강세가 있는데요. desert 하게 되고요. 밑에 단어는 desert. 자, 뒤에 강세가 있어요. 낙타는 데저트에서 중요한 동물이다. 낙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사막에서 많이 봤고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먹는 건요. desert. 자, 디저트요. 스펠링이요. S가 한 개고요. 두 개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 주시고요. The camel is an important animal in the desert.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352번 볼게요. dot. 이거 많이 봤다. 자, 그 단어들을 그 dot들을요, 네 개의 직선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주소에서요, www.뭐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connect the dot with four straight line. 뭐겠어요? www. 그렇죠. 바로 이거죠. 점 또는 점을 찍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53번. straight. 이거 쉬운 단어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가 끝나면 straight 귀가해라.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 PC방 이런 데 가지 말고요. 스트레이트 집에 와.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고진일직선언과 함께 곧장. 그렇죠. 곧장 집에 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come straight home. 자, 집에 곧장 와. 언제요?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나서요. 자, 그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Maybe 이것도 쉽습니다. Maybe 다음에 더 운이 좋을 거야. 지금은 운이 안 좋았지만 maybe 그렇죠? 자, 그럴 수도 있어. 아마도 어쩌면 perhaps라는 표현과 같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Maybe you will have better luck. 자, 더 좋은 행운을 갖게 될 거야. 다음번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Serious. 자, serious 형용사인데요. 수면 부족은 serious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문제랑 같이 쓰여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인데 너무 정도가 그렇죠. serious 하면은 그렇죠. 진지한, 뭐 심각한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심각한, 진지한, 중대한. 너 진짜 그 진짜야? 정말이야? Are you serious? 농담 아니지? 이럴 때 우리가 Are you serious? 많이 사용할 수 있죠. A lack of sleep. 자, 우리 수면의 부족이야. Can cause serious problems.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Make fun of. 자, 그들은 우리 반 친구들 중한 명을 종종 make fun of 한다. Make 만드는 거고요. Fun은 재미예요. 누군가를 재미의 대상, 놀림감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겠어요? 그쵸? 놀리다, 비웃다겠죠? They often make fun of one of our classmates. 자, one of 복수명사.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를 놀린다는 거야. 같은 표현으로 laugh at. Make a fool of. Fool이 바보란 뜻이거든요. 놀려서 한명 바보 만드는 거죠. 그쵸?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Be ready to. 너무 쉽습니다. Ready? 우리 알잖아요. 그쵸? 손님 주문할 be ready to 됐습니까? 자, 손님. 주문할. 그렇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면 되겠죠? Sir, are you ready to order? Order. 주문하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358번. Make a speech. 자, speech. 자, 보세요. 나는 내일 사람들 앞에서 make a speech 할 것이다. 스피치, 발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만드는 거니까. 발표를 만든다는 거좀더 우리가 스무스하게 표현하게 되면, 그렇죠. 연설하다요. 우리 make 대신에 give라는 표현도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I will mak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tomorrow. 자, 내일 사람들 앞에서 뭐 발표할 거야, 뭐 연설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9번. On the left side, 이것도 쉽다. Left 무슨 쪽? 왼쪽, 그쵸? 그 피아노는 on the left side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이미 나왔네요. 왼쪽에. Right 들어가면 뭐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되죠? The piano is on the left side of the window. 창문에. 자, left.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360번. Feel free to. Free 너무 쉽네. Free. Free. I'm free 뭐예요? 자유로운 이런 뜻이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feel free to 부탁해. 자, feel free. 아주 자유롭게 뭐 하지 말고요. 부담 없이 마음대로 뭐뭐 해라. 이렇게 보면 돼요. So when you need my help, 내 도움이 필요할 때요. feel free to ask. 자, 아주 자유롭게 뭐 해라? 물어봐라. 뭐 부탁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또 재밌게 공부해 봤고요.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Ear flap, 귀 덮개, feather, 깃털, dip, 담그다, remove, 제거하다, strike, 때리다, sink, 가라앉다, promise, 약속하다, lay, 놓다, multiply, 곱하다, trust, 신뢰하다, desert, 사막, dot, 점을 찍다, straight, 일직선에 maybe 아마도 serious 진지한 make fun of 비웃다 be ready to 준비되다 make a speech 연설하다 on the left side 왼쪽에 feel free to 맘대로 하다. Hey, 여러분, 우리 문제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그녀는 특별히 웃을 때 귀엽게 보인다. She looks cute. 그녀가 귀엽게 보이는데요. 자, 빈칸. When she smiles. 그녀가 웃을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귀엽게 보인다. 그런데 특별히 웃을 때겠죠. 특별히 뭐겠습니까? 그렇지. 자, special 들어간다 그랬어요. Especially 보겠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by mail. 우편으로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다, 지원하다, 뭐 있었어요? 그렇죠. apply 보면 되겠습니다. apply. 자, 그다음 넌 돈을 얼마나 썼니? How much money did you? 돈을 쓰다. 그렇죠. S로 시작하는 거. spend 보면 되고요.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 자, 돈 빈칸 a stranger. 낯선 사람을 뭐 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겠죠. 믿다, trust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영 문제 풀어볼게요.
To have something in one's hand. 자,

한 손에, 누군가의 한 손에 이렇게 갖게 되는 건데요. 또는 두 손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쥐다, 뭔가를 붙잡고 있다, H로 시작하는 거, hold 있습니다. So, travel around an area. 자, 어떤 한 지역을 여행하는 거예요. To see what is there. 그 저기 뭐가 있나? 여기저기 보고 다니는 거, 우리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탐색하다. 뭐예요? 그렇죠. 바로 explore 보면 되고요. 다음 표현. To give, 주는 건데요. 뭔가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To the original owner. 자, 원래의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그렇죠? Kurocho, return 보면 되고요. Not bent. 자, 우리 bent 좀 어렵죠? 굽다, 굽은이라는 뜻이죠. 굽어지지 않고요. 또는요, not curved. 곡선으로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S로 시작하죠. 그렇죠. Straight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잘 풀어봤고요. 여러분, 우리 도전 나도 워킹 문제 퀴즈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은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다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 하나씩 넣어서 우리 그 정답을요, 마우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영단어 쓰고 공부 해보셨죠? 꼭 복습하시고요. 아래 보이는 EBS 중화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해 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9강에 오셨고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밑줄 친 어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씩 체감하고 있겠지만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복습과 예습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밑줄 친 어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36번 문항 2023학년도 9월 모의 고사 30번부터 한번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풀어왔으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lthough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얘들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비록 그럼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대. 자, 무엇? 과 함께 with opportunity 어떤 기회와 함께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The goods, as usual,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by a dow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점에 의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오는 내용 뭐에 대해서 나올까? 뭔가 뒤따라 나오는 downside,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추측하면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ose downside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that anyone who so choo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 누구나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의 확성기를 들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 자, 그래서 그 선택한 누구나 가상의 확성기인 인터넷을 들고요.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해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virtual megaphone, 어떤 가상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에다가 너희들의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라고 하는 거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인터넷에서는 there are no regulations.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규율, 규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venting A from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있죠? A로 하여금 ING 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인터넷에는요, 어떤 규제가 없어. 그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offering medical adv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의학적인 advice, 조언을 주는 것을 막을 만한 규제가 없다는 거지. 왜? 인터넷은 뭐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온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preventing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or a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의 집을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는 규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의사는 지금 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제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어디서는? 인터넷에서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this ge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퍼뜨려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뭐로써 퍼뜨려지게 되냐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써 퍼뜨려진대. 그리고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ifferentiate the tw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 될것 같고요.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잘못된 정보와 그 올바른 정보가 마구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히나 낙담적일 수 있는데,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과학자들한테는 좌절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spend 시간 ing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지?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해서 우리 이 수거 표현 외워두기로 했었었거든,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쓴 사람들이야? Learning how to understan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인생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낙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only

need to have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challenged by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 정말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즉, 얘들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몇 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낙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n diminish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좌절이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이런 좌절이 감소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감소되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학자와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좌절감이 얘들아 없어질까? 감소하게 될까? 아니죠.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훨씬 더 증폭되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나 그 과학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어떻게 된다? Amplified, 증폭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 없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뜨려지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과학자의 전문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도전받아지게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신뢰도가 동일하게 증폭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정리한 문장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 지금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쌤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지만 아 나는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환경의 인문론자들은요 똑같이 동의한대. 자, 그래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 변화 그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동의를 하냐면요. Climate crisis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A crisis of the imagi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의 위기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후 위기 있잖아요. 뭔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점점 우리의 온도와 기온이 높아지고 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위기래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상력의 대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상상의 위기이고 그 상상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2016년에 그의 책, 이러한 책에서는요. Anthropologist, 어떤 인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takes on 하면 얘들아 다루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몰랐으면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 위에 다루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Because,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이 뭐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래. 기후 변화를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fails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괜찮다고 말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는 거의 무엇의 문제이다?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설이, 즉 이런 기후 변화의 위기를 묘사해 줄 수 있는 소설이 그거를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A번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멈춰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A번이 맞게 된 건지. 그랬을 때 이 저자는요, explains that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소설에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대. 자, 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요. Cyclones, flood, 홍수, 그리고 다른 이런 큰 재해들 같은 경우 it brings to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큰 재해, 큰 대재앙 같은 경우들은요, simply seem too improbabl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즉,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improbable 이 맞으려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었어? believably.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큼 이 소설이 잘 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climate change, 이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변화는 스스로를 어떻게만 드러내지는 않는데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즉, 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드러내지는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도 드러낼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겠죠.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론자들 혹은 생태 비평가들은요 have pointed out 무엇을 지적해 왔냐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impercept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대.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야?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지각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해 왔대. 자, 그랬을 때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proceed rapi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가 매우 재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내보여지게 되는데 explosive, 이런 폭발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오직 이따금씩만 나타내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멈춰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 왜? 왜 이렇게 잘 감지를 할 수 없냐면요, 그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래. 자,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오직 이따금씩만 폭발적이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반대 내용이 되어야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번을 바꿀 건데 gradually, 점차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기후변화가 너무나도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데 폭발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사건은 이따금씩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등장하고 있는 B번 표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놀라울 만한 사건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B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는 없다. 매일매일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빙하가 녹은 거, 내일 빙하가 녹은 거, 모레 빙하가 녹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하지만 they become visible.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볼 수 있어?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누적된 영향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누적된 그 영향을 딱 직면했을 때 아, 빙하가 정말 많이 녹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싹 피해가는데 왜 피해가냐면요. Because it posses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대. 자, 얘들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표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없다고 했어. 오직 누적된 경우에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 누적이 돼야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딱 와닿게 볼 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후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래. 자, 근데 전후 사진이 어떤 전후 사진이냐면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전은 이랬는데 후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전후 사진을 쓰는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쓸까?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불과 세 달 전까지만 해도 빙하의 모양이 이랬는데 세 달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 후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highlight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왜 밑줄, 왜 별표를 쳤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which가 등장하는 거 뭐야? 관계대명사가 앞을 수식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filmmaker 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k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photograph,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 번째, that occurred라고 해서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도 얘들아, 지금 관계대명사만 세 번

쓰여졌고, 그리고 분사까지도 쓰여진 모습입니다. 자, 별표를 쳐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복습할 때이 문장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여기서의 키워드는 gradually,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뭔가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limit,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3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n recent years라고 나오고 있어. 자, 최근 몇년 동안에요.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transport 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동 혹은 교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ha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뭐에 대한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리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뭐보다는 그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Rising income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수입,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었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어지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수입이 없는데 자동차를 막 많이 사겠어? 아니겠지. 수입이 높아지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연하지 얘들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기후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많으면, 심지어 자동차가 많으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에 따른, 즉, 여기서 말은 이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살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요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요구냐면요,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요구, 어떤 이동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 대기 오염에 대한 요구, 그리고 urban liv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의 그 거주 적합성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동사 뭐예요? All limi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즉, 여기서 주어가 뭐였어?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서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어우, 뭔가 좀 대기 오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all limit the option. 무엇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road network 하면 뭐예요, 얘들아?
도로교통망이잖아요. 도로교통망을 단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선택

입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치,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를 갑자기 확장할 수 있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Physical constraint,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높아지는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로를 넓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차 쓰지 맙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왜? 지금 어떤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혹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이제는 차좀 사용을 줄입시다. 차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persuading도 잘 쓰여지고 있고요.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안의 선택지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alternative, 대안의 옵션, 대안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뭐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안으로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지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요. It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안적인 옵션, 대안적인 선택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e most direct approach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i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 뭐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냐면요, automobile demand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래. 얘들아, 지금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자 그랬어? 다 늘어나는 대로 받아주자라고 했어? 아니잖아. 관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4번을 accommodating에서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해주는 거? managing, 관리해 줄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It'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더 비싸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 세를 더 높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Or 혹은요,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약해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한해 버리면 된대요? 행정적인 규칙으로 뭔가 제약을 걸어 버리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 원인은요, reinforces the imperativ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증폭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런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가피하게 자동차 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도,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불가피성이 강화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치,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

되어서 사는 도시에서 도로 확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자들은 어떤 보행,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alternative, 대안적인 상품들, 대안적인 옵션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뭘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이동의 수요를 manage,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Once an event is notic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an onloo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위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거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mergencies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응급상황, 위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는데 그치 얘들아 어떤 응급상황에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겠어요? 나 위급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뒤따라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smoke 어떤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냐면요. In a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갑자기 뭔가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Maybe caused by fire. 불에 의해서 정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steam pipe, 어떤 증기 파이프가 누수돼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지금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레이블, 지금 꼬리표를 달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예시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요. Screams in the street, 그 도로에서 뭔가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이 정말 공격을 당해서 비명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지금 비명이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예시 또한 뭐야? 아,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명명되어지진 않는구나, 꼬리표가 붙지는 않는구나에 대한 예시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출입구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상동맥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누워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labeled,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trying to interpre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살펴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한번 쫙 보게 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to see how he should re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is reacting strongly,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향, 즉 다른 사람의 뭔가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derive A from B 라고 하면 A로부터 B를
도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데요?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는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랬을 때 It is a rare traveler 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문 여행가냐면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어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식당을 하나 골라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당 앞에 주차장에 어떠한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기가 없는 그 식당을 고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rare traveler,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하는 건 맞겠지. 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하지만, 때때로는요, 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 But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지금 but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따금씩 이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뭘 제공해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얘들아, 앞선 내용이 다 뭐였어? 지금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지만 이따금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아니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혹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C가 틀렸고요. 얘를 뭐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까? False, 거짓된 정보라고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요. Of patients in the dentist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치과에서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어.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10명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함을 표현해요?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 그런 막 표현들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표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내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자,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To lose your c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냉담함을 잃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대중에서. 그랬을 때, in a potentially awkward situation.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Everyone present,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ill appear more unconce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하도록 보여진대요. 뭐보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치과 대기실의 예시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느끼는 것보다 겉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무관심한 척, 냉담한 척,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D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crowd, 대중은요, can thus force in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은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on its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무엇을 암시해내면서요? through is pass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동성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거지. 뭔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지 않는 수동성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중은 그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얘들아. 그랬을 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any individuals, 그 각각의 개인은요, in such a crowd, 이 군중 안에 있는, 대중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요, fears that,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he may appear a fool,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he behaves as through i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해서 그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냐면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즉 치과 대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모두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식적인 평온함은 서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inaction, 방관 혹은 무행위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0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On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emotion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봐요. is as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formation selection devices 라고 생각한대. 뭔가 정보 선택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emotions과 뭐를 연결시켜놔야 돼?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선택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they structure and coordinate our perceptual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야?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emotion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조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erceptual input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이때 perceptual input이라고 한다면 지각한 input, 정보들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information, 얘를 하나로 정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감정들이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번도 무난하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 selective constraints on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들어온, 즉 우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선택적인 제약으로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nitially focus our attention

on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대.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어떤 대상? Important to our goals, wants and inter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지. 그치? 의미상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B번 괜찮겠습니다. 자, then, 그러므로, reinforced by physiological changes,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강화됨으로써, they, 이때 등장하는 they도 뭐다? emotions, 감정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정들은요, move us towar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despite the habitual discursive distinction between intellect and aff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주고 있냐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considered rational in a narrow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rational,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since they constitute an effective response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 In a set of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By supplying information about reasonabl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laiming that 뭐라고 주장하는 거? Emotions are vital for intelligent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인 행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치? 여기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이 내용인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means adopting 어떤 걸 채택하는 거야?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야? What Dylan Evans calls the positive view of em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감정이 어떤 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C번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Finding from evolutionary theory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발견된 것들은요, 나중에는 입증했대요. 어떤 생각을 입증해내게 되었냐면, The benefits of having emotions outweigh the drawbac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을 가지는 거에 이점들이 outweigh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능가하게 됐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게 됐다라고까지 입증을 하게 되었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 neuroscientist, 이때 어떤 인지과학자,
자, 뭐 어떤 과학자냐면요.

0: 안토니오라고 하는 인지 과학자는요, who has studied the role of emotion and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업무들, and other tasks commonly considered purely rational, 완전히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업무에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 과학자는요, goes far as to, 뭐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conclude that, 어떤 결론까지 내게 되었대? In matters of social and personal importance,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good decisions,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자가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성적인 역할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모든 문장에서 다 강조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good decision,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 배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얘들아.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require, 요구하게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과학자들 또한 어디까지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라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onsequently 그 결과 in addition to adopting rational strategies 이러한 이성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은요 appears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narrow down 뭔가 좁혀나가고요 choose 선택한다고 합니다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s 여러 행동적인 선택지에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좁혀나가고 선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n initial emotional assessment of envisioned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한 결과에 대한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내가 예측한 미래가 정말 뭐 이득이 되는 건지 혹은 손실이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이런 결정, 행동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한다?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sessment, 감정적인 평가, 즉 내가 아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번 문항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원래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래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손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exclude, 배제되어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40번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상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습과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서포트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후.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 라고 해서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네.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아, 그건 장점. 살을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1: 아하.
0: 좀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요, 이제.
1: 맞아요. 우리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1: 네.
0: 용납이 안
1: 예외
0: 됩니다.
1: 없습니다.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Okay.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아이고, 아이고.
2: Dark
3: 다크서클?
2: circles under my eyes, Mom.
3: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3: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아, 다리야.
2: 어?
3: 응? 예. 다크서클 유, 아이, 레그, 씩.
2: You're like sick.
3: Yeah,
2: Oh, hurting.
3: hurting. Yeah,
2: 어.
3: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3: 아,
2: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3: take a
2: we please
3: taxi
2: take a taxi tomorrow?
3: tomorrow?
2: Please.
3: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Huh?
3: 지하철.

0: Taxi.
1: Yeah.
0: Taxi. We have no money.
1: Oh.
0: So let's take the subway
1: The
0: tomorrow.
1: subway.
0: Subway. Subway. So fast. It's okay.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아, 아이고.
1: 아이고.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0: 그죠?
1: 돌아다니는
0: 발바닥이
1: 기분이었는데.
0: 불나요,
1: 아,
0: 진짜.
1: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0: 그러게요.
1: 엄마, 저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0: 네.
1: 매우 피곤한 느낌.
0: Mom, I have under my eyes. 내 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1: 다크서클이 진짜 영어로 다크서클이.
0: 다크서클은 너무 콩글리시 느낌 나지 않아요?
1: 냄새가 나나요?
0: 너무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1: 오, 섀도우 아네요.
0: 네.
1: 오케이.
0: 섀도우, 그림자. 예,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1: 아.
0: 이거 너무 확 와닿죠.
1: 본인이 콩글리시라고 정해 놓고 또 그리고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 보는 그런
0: 그렇죠.
1: 느낌.
0: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1: 알겠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없었어요.
0: 왜 그러신 거예요, 진짜?
1: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건 본인이기 때문에.
0: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진짜 실제로 dark circles
0: 너무
1: 하고요.
0: 신기하네.
1: 근데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0: 그죠?
1: 예,
0: 괜찮죠?
1: 예. 오케이. 자, dark circles. However,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오른쪽에만?
0: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1: 무조건 양쪽이죠.
0: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 지던데요.
1: 밸런스가 맞죠.
0: 예. 네,
1: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0: 네.
1: 이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0: 예.
1: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0: 아하.
1: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0: yes.
1: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circle.
0: 아.
1: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0: 예?
1: 한번 try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0: circle, circle.
1: 네. 저는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네. 혀의 움직임도 저 진짜 느껴지는데,
0: 네.
1: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0: 오.
1: 왜냐면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0: 진짜 R, 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 쉽지 않아요. 근데
0: 어려워요.
1: 이것도 결국에는 practice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0: yes.
1: 거예요. So, circle 연습하시고요.
0: Yeah.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0: Bored.
1: Bored?
0: I'm 그거는, so bored.
1: 그건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0: 그래요?
1: 네, 그거는 지친 게 아니에요.
0: 지루한데, I'm so bored.
1: 그거는
0: 지친 느낌 안 나요?
1: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0: 아주 지루한
1: 자,
0: 거예요?
1: 지친 거.
0: 네.
1: E로 시작하는
0: Ex. 그만. 알아요.
1: 오케이. 오케이.
0: Kuman. Exhausted.
1: 오.
0: T-D까지.
1: 오케이. 네. 자, EXHASTED.
0: Yes.
1: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1: Exhausted, right?
0: 예.
1: 오케이. 자, 정답.
0: 틀렸나요?
1: 알게 되진 않았고요.
0: 아, 유가.
1: 98%.
0: 예.
1: 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0: 네.
1: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0: 네.
1: 아우가 아니라.
0: 예.
1: So exhausted.
0: Exhausted.
1: Exhausted.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0: 아, 네.

0: 어디 생겨요?
1: 바로 눈 아래죠.
0: 눈 아래에 생겨요. 네. 아래라고 할 때 지금 뭘 썼나요?
1: Under my eyes.
0: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그쵸.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1: Under the bed.
0: Under the bed, right? Mm-hmm.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1: 다리 밑에.
0: 그 다리 밑에.
1: Under the bridge.
0: Under the bridg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1: Put.
0: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1: I put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Yes.
0: How about this?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Something
1: 분수가
0: like
1: 나오는 데가
0: 있어. Oh, maybe.
1: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 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There you go. 본문 읽어 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자,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한 7시간이면 말하면서.
1: 그쵸.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okay.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0: Yeah.
1: We 걸어 다녔다.
0: Mm-hmm.
1: 걸어 다닌 거니까 walk. Walk인데요. Mm.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0: 오.
1: 예. 우리는 걸었어.
0: 아하.
1: 걸었어.
0: 이게 시제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1: 진짜 말았다.
0: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그죠.
0: 아닙니다. 그죠?
1: 예.
0: So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1: 네.
0: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1: Around?
0: Around를 추가했어요.
1: 예.
0: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1: 네.
0: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1: 줄이?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1: Walk around.
0: Yeah,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1: 예.
0: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 네.
0: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1: 뛰는 건 뛰는 건 제가 알죠. 런이잖아요.
0: 그렇죠.
1: Run around.
0: Run around.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장이 왔어요.
1: 네.
0: 슬기 씨도 콘서트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1: 스탠딩 해야죠.
0: 그럴 때 서가지고
1: 점프
0: 그렇죠. 점프, 그러면서 점프.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1: 예,
0: 뛰었다가
1: 그러면은 점프 어라운드인가 보네요.
0: 맞는지 볼게요.
1: 우후.
0: 맞습니다.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뭐 concert venue에서 they're jumping around
1: 예.
0: 이런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Okay?
0: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1: For too long.
0: 네, for too long.
1: 네.
0: 이게 너무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뭔가가
1: 동안.
0: 이렇게,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1: 네.
0: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은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1: 오.
0: 근데 어떤 경우에는 for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1: 아하.
0: 오랫동안 잤다.
1: 그쵸.
0: 과거로.
1: She slept for too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Yes.
0: 자, 운동하는 거, 짐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1: 짐에서?
0: 무슨 out?
1: Workout.
0: Workout.
1: Yeah.
0: 그러면은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1: Wow.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그렇죠.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0: 아,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1: 오.
0: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
1: 지금
0: 지금.
1: 뭐올 때까지 왔네요.
0: 아, 맞아요.
1: 예.
0: 양말 다 헐고 뭐
1: 그쵸.
0: 다리 땅땅 묶고 지금.
1: Can we please take a taxi? 여기서 끝나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우리 제발 택시 탈수 있어요? 내일?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0: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1: 뷰티풀이죠?
0: 예, 뷰티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1: 고민했어요.
0: 했거든요.
1: 예, 갈등
0: 오케이.
1: 많았습니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개 썼다가 막 R
1: R
0: 하나
1: 하나
0: 썼다가
1: 쓰고,
0: 아니
1: 예.
0: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1: 지난
0: 되고요.
1: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0: Yes.
1: 예.
0: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1: 예.
0: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1: 그죠.
0: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1: 오.
0: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1: 예.
0: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o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볼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1: 네.
0: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1: Did you take a taxi?
0: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 너 택시 탔니?
0: 아하.
1: 예. 네.
0: 이거는 슬기 씨,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왜요?
1: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0: 이용했니?
1: 이용했니에요?
0: 테이크.
1: 와.
0: 저희
1: 아, 테이크니까.
0: 아까 방금 여태껏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택시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1: 그치.
0: 택시 탔니? 이럴 때는 테이크
1: 아.
0: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1: 와.
0: 안에 기계에 들어간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1: 네네네.
0: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0: 그죠?
1: 예.
0: Harry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1: 아, 그쵸.
0: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이두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1: 네?
0: Alright. 어떤 그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1: 아하우.
0: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okay?
1: 오.
0: 그냥
1: 지하철로?
0: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1: 그쵸.
0: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1: 주머니 사정
0: 아니요,
1: 생각해야죠.
0: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1: 예.
0: 왜 이렇게 싸? 이래요.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 엄청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0: 오케이.

0: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1: 그쵸, 그쵸,
0: 때문에. 자,
1: 그쵸.
0: 근데 그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1: 그죠? 걸어
0: 맞아요?
1: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0: 네.
1: 다르겠네요.
0: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 지하철은
0: 일단
1: 어떻게 해야 돼요?
0: walk-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타고 다니자인가?
0: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1: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0: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무엇이냐?
1: 돌아다니자? 아.
0: Get around. 자,
1: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군요.
0: 네.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1: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0: 맞아.
1: 도착할 때도 쓰고.
0: 움직임이에요.
1: 아,
0: Hey,
1: 움직이.
0: get out of here.
1: 아,
0: 이거 들어봤어요?
1: 맞네.
0: 어디서 나가.
1: 그쵸.
0: Hey, get in. 아까 전에 또 get in a taxi, right?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해서 이게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1: 그렇군요.
0: again, 이게 더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 이기
1: Subway.
0: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1: 안
0: 되겠죠?
1: 되네요. 에.
0: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1: 네.
0: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 넣어주세요.
1: 그쵸. Get out이고
0: 나가다.
1: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1: 네.
0: Get back. 도로 가는 것.
1: 그쵸.
0: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1: 네네.
0: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1: Subway.
0: By subway.
1: 네.
0: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1: 응?
0: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질 않아요.
1: 그죠,
0: 오케이?
1: 그죠.
0: So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1: Subway.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뭐 수표로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by check 이런
1: 오.
0: 식으로 by credit card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1: 네네.
0: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뭐 관사 이런 게 없어요.
1: 네.
0: 여기서도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1: 네.
0: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응?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1: 돌아다니는 거야.
0: 아, 그들은
1: 예.
0: 돌아다녔어요. Subway.
1: 지하철로.
0: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1: 네.
0: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1: I commute by subway. Commute?
0: Commute 뭔지 아세요?
1: Commit은 알아요. Commit.
0: 커밋,
1: 커미션 주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1: 예.
0: 이거는 통근하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예,
1: 그래요?
0: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커뮤트를 써요.
1: 아, 출퇴근하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뭐, commuter tra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그때 타는 그게
1: 근데,
0: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by subway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0: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1: 예,
0: by.
1: by bus.
0: 아하.
1: 그다음에 by airplane이겠네요.
0: 오케이. 뭐,
1: airplane.
0: air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1: 아,
0: 상관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냥 더 편하게 by
1: A plane.
0: plane. 둘다 관사 없죠, 그죠? 네.
1: 네.
0: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라고 해서
1: 아.
0: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Ibro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 유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3: She slept for too long.
0: Alright, 시제도 너무 좋아요.
3: 네.
0: Slept, sleep의 과거죠?
3: 그쵸.
0: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3: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3: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3: 네.
0: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3: 네, I commute by subway.
0: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3: They got around by subway.
0: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Oh, very nice.
3: Yes. Alright,
0: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6: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6: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2: All right.
0: Oh, good job, you guys.
3: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0: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그쵸. 영어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우리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1: This week.
0: I say the topics are interesting every week, but this one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1: I think so as 네. well. It was quite a cool topic that we chose. 네.
0: 항상 재밌는 주제를 고르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제는 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요약 문장을 보고 전체 이야기를 들으러 가 볼 건데요.
1: Sounds grea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0: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 The internet is a great invention.
0: 계속해서 cool inventions를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인터넷이 소재가 되었네요. 네, 인터넷은 a great invention, 대단한 발명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스테파니입니다.
0: 네,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스테파니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네, 앞에서 봤던 문장과 많이 다르지 않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Stephanie said,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제 생각에 인터넷은 a really cool invention. Mm-hmm. 정말 멋진 발명인 것 같습니다. Mm-hmm. 오늘의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much potential for it.
1: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를 소개하고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rate 하면 속도, 비율, 아니면 요금, 요율표 같은 거를 전달할 때 rates라고 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일으키다, revolutionize. 두 가지 단어를 발음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올까요?
2: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ate. Rate. Rate. Next we have revolutionize. Revolutionize. Revolutionize.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words.
1: 그 다음입니다. Brand new. Brand하고 new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그냥 new 해도 새로운 거, 새 것을 말하지만 brand new 하면은 아주 새로운 것을 그냥 정말로 새롭다는 걸 강조해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력, potential. 발음 연습해 볼까요?
2: Next we have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And lastly, potential. Potential. Potential. Great. Let's take a look at Stephanie'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2: True. And I also think that more people are starting to travel abroad because of the internet as well.
1: 아, you know? 인터넷으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것을 보고 똑같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2: Yeah, and if you want to live somewhere else, you can easily connect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1: Exactly.
2: So you don't feel like you're so far away.
1: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덧붙여서 어떤 가고 싶은 나라나 살고 싶은 동네가 있을 때
2: right.
1: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mm-hmm.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더 안심이 돼서 또
2: right.
1: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hmm. 인터넷 덕분에 뭐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덕분에 여기서는 스테파니 씨는 발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2: Yeah.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2: Let's start.
3: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1: 네,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2: Mm-hmm.
1: 제 생각에 인터넷은 정말 멋진 발명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 아까 요약 문장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원래 앞에 나오는 이 I가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E가 대문자였습니다.
2: Right, they used to be capitalized, but now since they're just words, they're lowercase.
1: 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보통 고유 명사였기 때문에 그냥 I를 대문자로 썼었는데 이제 보통 명사화 되었고 어떤 고유 명사로 여겨지진 않아서 그냥 I를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소문자로 쓰는 게 더 흔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2: Yeah, for sure. I don't think I've seen anyone use a capital I in ages.
1: Yeah, recently, right?
2: Mm-hmm.
1: Yeah. Okay, 다음 문장 볼까요?
2: She says,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1: There are many 대신에
2: Loads of.
1: 네, loads of, 많은이란 뜻이고요. Loads of, 그냥 lots of. A lot of 하고 똑같은
2: mm-hmm.
1: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Mm-hmm.
1: Loads of internet, loads of
2: different
1: inventions. We just talked about internet.
2: Right.
1: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out there라고 mm-hmm. 하죠. 그래서 꼭 바깥에, 뭐 실외에 뭔가 있어서가 mm. 아니고 세상에 나와 있는 거를 말합니다.
2: Yeah.
1: 그래서
2: They exist.
1: Right?
2: There are loads of people out there. Many people exist.
1: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 불특정 다

0: 가수에게 말을 할 때, anybody out there who 뭐 이렇게 뭐뭐
1: Yeah.
0: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도 out there가 많이 쓰여요. So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정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는데 useful to society.
1: Society.
0: Society도 사회란 뜻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to the 무슨 무슨 Korean society 구체적으로 쓸 때는 덜을 붙여요.
1: Yeah, for sure.
0: 그런데 그냥 사회 전체를 말할 때는 to
1: Just society.
0: society,
1: Yeah, just society.
0: to the local society, to
1: Yeah.
0: the 어떤 어떤 society,
1: Whatever society.
0: 한정해 줄 때는 더가 많이 붙고
1: For sure.
0: 아닐 때는 그냥 in society,
1: In society.
0: 네, 아니면 in our society 이렇게 많이 씁니다.
1: Perfect. She gives us some examples.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0: 네,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의 예죠. 예를 들어, the camera I'm using,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 light bulbs, 이방 안에 있는 전구들, electricity도 발명이죠. 전기, 그리고 cars,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1: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0: 이런 형태 많이 보여요. All of them are great. 그러니까 all 그거 전부 다 great. 아니면 that's really
1: That's
0: great.
1: really great,
0: But 네,
1: but.
0: that's good. But 또 쓰이지만 이렇게 뒤에 좋긴 한데 이런 게더 좋다. 아니면 이게 더 좋다 할 때는 그때 꽤 great가 많이 쓰여요.
1: Yeah, we use great. Like, these are great, but we need more, blah, blah, blah. But, you know, there's something is lacking,
0: 여러
1: right?
0: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These are okay, but도 가능하고, these are good,
1: No,
0: but.
1: great.
0: 네, great를.
1: it's more frequently used.
0: 이게 왜 그렇게 더 많이 쓰이느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더 좋은 게 있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 Right.
0: 이왕이면 더 좋은 말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1: That's
0: 있어요.
1: true.
0: 그래서 all of them are great, 아주 좋아요.
1: Great.
0: 그런데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인터넷을 고른 이유. 근데 뭘 하려고 골랐냐면 to talk about, 이야기할 주제로 인터넷을 고른 이유는 오늘, today, 그 이유 자체, the reason is
1: The reason is what?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0: 네, 맨 마지막에 with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죠. 먼저 단어, 속도, 비율, 요금.
1: Rate. Rate.
0: rate. 그래서 at this rate,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어떻다. 뭐 at the rate of 뭐뭐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또는 비율도 돼요. 비율, with at the rate of 3 to 1이라든지 3대 1의
1: Yeah.
0: 비율로.
1: I was about
0: 근데
1: to say the money exchange
0: money
1: rate.
0: exchange. 그렇죠. currency exchange rate 하면은 환율이죠. 네. 거기서는 또 속도도 아니고 얼마나 환전이 빨리 되는가 이것도
1: It's
0: 아니고
1: not.
0: 비율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진짜로 요금을 말하기도 해요. What's the rate
1: Yeah, the
0: for
1: entry rate.
0: entry rate? 여기서 말하는 entry rate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1: A club?
0: club,
1: Yeah,
0: 입장료. 오케이.
1: I
0: in that case.
1: don't
0: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rate, 아니면 at the rate.
1: The rate.
0: 전치사가 이제 with도 가능하겠고, at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발명품을 만드는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골랐대요. Alright.
1: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1: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0: 인터넷은 has completely
1: Revolutionize. Revolutionize.
0: revolutionized. revolution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회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1: Yeah, it doesn't change, right?
0: 네. 돌려서 변화를 주는 걸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혁신하고 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Yeah.
0: So revolution, 혁신.

0: revolutionize, 혁신을 일으키다. Mm-hmm. 인터넷이 완전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1: True.
0: 우리가 서로와 소통하는 방식. How we get in touch with each other.
1: That's true.
0: Or one another. Mm-hmm.
1: Mm-hmm. And what other things has it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0: 네, 지금 방법, 방식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Mm-hmm. Communicate, learn, 그리고 share information. 했는데 앞에 두 개는 the way that을 써줬고 mm-hmm. 두 번째도 이제 the way that 썼고 세 번째도 the way that 해도 되는데 no. 살짝 바꾸고 싶었던 거죠.
1: She changed it.
0: 네, 그래서 mm-hmm. how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the way that에서 that은 안 써도 괜찮아요.
1: Yeah.
0: The way that we learn,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식, 배우는 mm-hmm. 방식, 그냥 the way we learn 해도 yeah. 되고요.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인터넷이 completely revolutionized.
1: Yeah.
0: 완전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1: It completely changed it, mm-hmm.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1: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0: 여기에서 사실 영국 발음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요. Start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 R 발음이 확실하잖아요.
1: Yeah, start.
0: Start.
1: Start.
0: 그런데 그냥 start 이렇게 stop. 하다 보니까
1: We can start creating.
0: 이게 stop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실수로.
1: We can start creating.
0: Stop creating.
1: Stop creating.
0: 네.
1: Ah, true.
0: 그리고 또 영국 발음만 계속 듣다 보면 물론 stop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right.
0: 구분을 될 텐데 여기서 문맥을 right. 보셔야 될 것 같고 And because of that, 인터넷이 그 혁신을 일으킨 것 때문에 mm-hmm.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1: brand new things. Brand new.
0: How is new and how is new different from brand new?
1: Well, new could just be something that's been created before, but it's been created new, mm-hmm. right? It's fresh. It hasn't been used yet.
0: Mm-hmm.
1: But brand new, I feel like it's something that's a completely new idea.
0: 네,
1: could
0: 좀,
1: be.
0: 네,
1: yeah.
0: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1: right.
0: 정말 더 새로운 것을 보통 브랜드라고
1: right.
0: 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Are these new? 누가 물었어요. 새로 산 신발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신었을 수 있잖아요.
1: Yeah.
0: But they're not old.
1: They're
0: so
1: not old.
0: They're still new.
1: They're still new.
0: But
1: right.
0: if you say these are brand new 하면 약간 진짜 오늘 처음 신고 나온 것 같은 느낌.
1: Yeah. And something can be new to you, but it could be used.
0: 아,
1: right?
0: Okay.
1: So I got new shoes,
0: yes.
1: but somebody else used it. So they're
0: 아,
1: not
0: 네.
1: brand new shoes.
0: 네.
1: They're just new to me.
0: 아주 중요한 차이네요.
1: Okay.
0: 새로 신발을 아니면 다른 걸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어요.
1: Mm-hmm.
0: 그런데 이 카메라를 중고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This is my new camera. 이거 제 새 카메라예요. 했지만 완전 새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1: Yeah.
0: 그럴 때는 완전 새 것이라면 This is a brand new camera라고
1: right.
0: 해야만 합니다.
1: Mm-hmm.
0: 네, 강조를 하고 싶다면.
1: Okay.
0: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1: Mm-hmm.
0: 그리고 뭘 또 의미하냐면
1: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0: 그리고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1: Mm-hmm.
0: 우리가 업무를 하고 꼭 뭐 사업까지 아니더라도 do business together.
1: Mm-hmm.
0: 업무를 하고 how we talk with each other. 서로 mm-hmm.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Mm-hmm. And lastly, she says,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네, and there's just so much
1: potential for it. Potential.
0: 네, 잠재력, 잠재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잠재력이 잠재적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라고 하고 있고
1: mm-hmm.
0: 마지막에 it는 물론 이 문맥상 for the internet to yeah. help people to develop
1: new things,
0: more things.
1: Yeah, or 네. just internet usage, right?
0: 네.
1: Potential things we can do with the internet.
0: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냈는데
1: right.
0: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0: conversa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 loads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많은을 가리키는 건데, a lot of, lots of, many, much 말고 loads of도 한번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죠. 그리고 so much potential for, 뭐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아까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for the internet 느낌이었지만 for 뒤에 그 잠재력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문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에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You can say,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1: 네.
0: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1: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제로 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관련해서 잡아보았는데요. Yeah.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야기 이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at's
0: right.
1: not what I'm talking about.
0: No,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this.
1: Yeah. One more time.
0: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1: All right.
0: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여러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인터넷의 발명과 관련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개를 찾아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craft selling has seen a huge upward trend, and it has allowed lo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ll online.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has allowed words and images to transcend time. Posts are permanent, and even in my old years, people will be able to find a post and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ime it was written or composed or draw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Helena says,
0: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 이후에 craft selling, craft라는 것은 공예품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고요. 손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craft selling, 공예품을 파는 것이 has seen a huge upward trend, upward, downward,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여기서는 upward니까 위쪽인데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And it has allowed lo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ll online. 여기서 말하는 it는 인터넷이죠.
1: 인터넷.
0: 그래서 인터넷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다. Which is very, very true.
1: It is super true.
0: 네.
1: The next one is posted by Nick.
0: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은 has allowed 뭐뭐뭐 to 다른 거 하면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1: Yeah.
0: 네, allowed words and images to transcend time. Transcend라는 것은 어떤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글과 이미지가, 즉 사진들이 시간을 초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Posts are permanent.
1: permanent.
0: 글 올리면 영구적으로 남고, and even in my old years, 여기서는 이제 내가 나이 들었을 때도란 뜻으로 쓰였고요. People will be able to find a post. 사람들이 예전에 쓰였던 글을 하나 찾아가지고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ime. 그 시기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1: Right.
0: 어떤 시기냐면 it was written or composed or drawn. 글이 쓰이거나 composed도 뭐 글도 compose 할 수 있고 음악도 compose 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이 작성된 시기 또는 drawn 그림이라면 그려진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o yeah. Be careful what you post online because they're permanent.
1: It will haunt you until you're old. All righ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itting here with us to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임기응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play it by ear. 한번 더 읽어볼게요. If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play it by ear. 과연 이 문장에서 어떤 표현이 임기응변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표현은 왜 그런 뜻을 갖게 된 것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Play it by ear 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그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뜻은 간단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 표현이 왜 이런 뜻을 갖게 되느냐는 거죠. 참고로,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현은 play it by ear, 목적어 자리에 it가 쓰이도록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목적어 자리에 다른 명사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lay something by ear 라고 표현을 하면요, 뭔가 음악을 연주할 때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귀로만 그 음을 듣고 뭔가 이렇게 뭐 피아노로 따라 친다든지 와 같은 연주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돼요. 굉장히 이제 음감이 좋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곳은 바로 전체사 by의 쓰임입니다. by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 하나는 옆에 라는 뜻이 있고요. 옆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쓰임으로 by가 어떤 수단을 표현할 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lay something, 무언가를 연주하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연주를 하냐? by ear, 귀라는 수단을 통해서 연주를 한다. 그래서 음악을 귀로만 듣고 뭔가 따라치는 이런 것을 play something by ear라는 표현이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악보가 없이 귀로만 듣고 내가 따라치는 거니까 상당히 그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하며 대처한다라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play it by ear가 그냥 전혀 뭐 음악 연주와 상관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라는 뜻으로 고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 히스토리가 긴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전체사 by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럼 몇 가지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When I go on a vacation, I just play it by ear. 자, go on a vacation 하면은 여행을 가는 거죠.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just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play it by ear.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딱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행 가면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정해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는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아, 여행 가기 전에 뭔가 계획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가서는 엄청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타입 바로 저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문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I didn't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meeting, so I just played it by ear. 해석을 해보자면, 자, I didn't know, 저는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던 겁니까? What to expect, 무엇을 예상할지, 무엇을 기대할지를 몰랐던 거죠. From the meeting, 그 미팅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미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So, 그래서요, I just played it by ear. 그냥 들어가서 큰 계획 없이 그 미팅 들어가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여 있죠. If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play it by ear. If you don't know,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시면요. 뭘 모르는 거예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모르시면요. Just,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죠? Play it by ear.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세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뭘 할지 모르겠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아,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음 어떤 그 우리가 희망을 가질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뭘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힘든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기응변으로라도 대처해보세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오늘의 문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계획을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라는 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행을 뭔가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 그거 뭐 다 이렇게 일일이 계획 세우지 말고 가서 보자. 가서 어떻게 할지 정하자. 정도의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운 표현 써 주셔야 합니다. 무엇 무엇 하는 것 대신에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instead of 예요. 그래서 instead of planning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planning이 동명사로 계획하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계획하는 것 대신에, 자, 까지 우리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말이 뭐예요?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뭐뭐 하면 어때요? 라고 우리가 또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Why don't we?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죠?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why don't we가 해석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why don't we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이죠? just play it by ear.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면 어때요? 라고 문장 완성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어 문장 크게 두 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nstead of planning, why don't we just play it by ear?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시작! Instead of planning, why don't we just play it by ear? 계획하는 거 대신에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라는 문장 같이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고객이 뭘 하고 싶어 할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죠 뭐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We don't know. 우린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뭘 모르는 거죠? What the client will want to do. 고객들이 뭘 하고 싶어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So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죠. Let's play it by ear 까지 붙여서 문장 완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길이가 있죠?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don't know what the client will want to do. So let's play it by ear. 한 번 더. 시작. We don't know what the client will want to do. So let's play it by ear.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문장 살펴봤고요. 우리 40번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Grammar Inside라는 코너의 프로그램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데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우리 41번째 The 41st 강의에서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서 문법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while you sweat. 오늘 배운 자세 같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쉬고 계세요. 알겠죠? 제가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depend, 그리고 depends on 차이점인데요. to depend 하면은 의존하다 또는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0: admit, this can be an easy or a difficult pose depending on how familiar you are with your down dog.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길었는데요. 오늘 할 자세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운독, 여러분의 다운독과 얼마나 친숙한가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뜻의 depending on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don't depend on your arms too much 이랬어요. 팔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면 손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뜻에서 don't depend on your arms too muc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큐!
1: I can't believe there are people who abandon their dogs. Me neither. How could they? Dogs depend entirely on people. Humans are all they've got. I guess some people forge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can't believe there are people who abandon their dogs.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There are people who abandon their dogs. 본인들의 강아지를, 개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 믿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me neither. 나도 그래.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었죠. How could they?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dogs depend entirely on people. 여기 오늘의 표현 나왔어요. To bit depend. 이런 의미였죠. Dogs depend. 강아지들은 의존을 한대요. Entirely, 정말 전적으로 on people,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humans are all they've got 이럽니다. 사람들이 개들이 가진 전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친구가 I guess some people forget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잊나 봐, 잊어버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e we going to the beach, Dad?
2: That depends on the weather.
1: Can we go even if the weather is bad?
2: Eh, why no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1: Are we going to the beach, Dad?
0: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오늘 해변가 갈 거야? 아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That depends on the weather. 오늘의 표현 나왔죠? 그 날씨에 따라서 달렸대요. 날씨에 따라서 해변에 갈지 안 갈지가 달렸대요. 그랬더니 Can we go even if the weather is bad? 이럽니다. 근데 우리 날씨 안 좋아도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Eh, why not? 아유 뭐 안 될 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o depend 그리고 depends on 둘 다 끝에 on이 붙으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3: Yes, we did the down dog with crossed legs. Good job, everybody. Next week, we're going to go into warrior series, okay? So stay tuned.
0: 오늘 우리 다리꾼 다운 도그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사 시리즈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영어 표현, to depend 그리고 depend on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어요. 둘 다 on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to depend,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리고 depends on,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3: I will see you so soon and I'll miss you, okay?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Are you ready to jump into today's listening story? Then let's hit the road.
1: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Surprisingly, dancing is possible even at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Maybe my wish came true.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어보셨죠?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그 절박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눈앞에 광활한 땅이 나타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2: 2.
3: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나도 그 절박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화면과 함께 매치하면서 이 부분 캐치되셨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죠.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자, 푸에르토 아코스타에서는요, 이 사방팔방으로 눈앞에 아주 광활한 땅이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아시죠? 눈으로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 잡지 못한 부분, 잘못 들은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Surprisingly, dancing is possible even at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Maybe my wish came true.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자, 여기서는 to, the, 제외한 세 가지의 단어가 모두 다 belongs to, 네, content words가 되겠죠. Try to에서 to는요, 어떤 경우에는 try to 이런 식으로 들려서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요거 발음하실 때 앞부분에 광세 주시고 뒷부분에 한번 끊기면서 ness 하셔야 되거든요. desperatene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네. Google listening 2.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되시죠? 세 번째 Google listening 3.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Excellent. Keep reciting the sentence as well.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자, 뒤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네, 힘을 줘서 강세가 간다는 건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의 각각의 음절에 그 정확한 위치에 강세가 있습니다. Vast, land. 이 land는 은사운드, 드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네, 드사운드가 굉장히 미약하게 들리거든요.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Okay, well done. Google listening 2.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Excellent.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다르지 또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2: 2.
3: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가장 큰 차이가 direction이 아니라 direction이라고 발음한 것이었네요. 이렇게 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too, 나도 또한 역시 try to express the blank with my whole body라고 했어요. 자, 노력을 한다죠? 뭘 노력을 해요? Express, 표현하는 것을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표현합니까? The blank 했는데 이 첫 번째 빈칸에 desperateness, 이게 바로 알고 계시는 절박함, 절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때 desperateness 말고 desperate, 이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앞글자만 딱 뒤에 N-E-S-S를 쫙 빼버리면 desperate, 필사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변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자,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내 온몸으로 나도 역시 이 절박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Okay? Surprisingly, 놀랍게도 dancing is possible. 춤추는 게 가능해요. Even at 40,000 meters. 그런데 이 40,000 meters는 뒤에 나오는 above the sea level가 연결되어져서 해발 4,000m에서조차도 이 춤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Maybe blank 했는데 여기 들어갈 말들은 my wish came true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maybe가 쓰였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죠. In Puerto Acosta, blank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이라고 했는데 빈칸에 vast, 이게 광활한, 방대한 이런 의미죠. Vast.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조끼 있죠. 겉옷에 입는 조끼. 이것을 vast. 다르다는 거. 첫 발음은 똑같다는 거. 애와 애 차이라는 거. 오케이? 자, 눈앞에 펼쳐진 뭐가요? 광대한 그 땅이 보입니다. 펼쳐져 있는 땅들이 보입니다. 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여요? 사방팔방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충분히 이해되셨다면 100%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1: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Surprisingly, dancing is possible even at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Maybe my wish came true.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bsk.co.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 학습. Practice makes perfect. You know that.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Specific versus particular. Specific versus particular. 2 words are specific and particular. What are the differences?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specific. 여기서는 발음은 specific. 마지막 F 발음을 명확히 하실 거면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Fic. Specific. Specific. Specific. 네, 강세는 C에 들어갑니다. 네, specific.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혹은 구별되는 속성 또는 품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So specific refers to something that is clearly defin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Can you be more specific?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Specific. 구체적인. Specific.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What kind of information? Specific information. So,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죠? 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So, specific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is clearly def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be more specific? Can you be more specific? 이거는 회화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할 때는 specific 사용하시면 됩니다. Can you be more specific? 상대방이 조금 헷갈리게 대충 얘기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 Can you be more specific?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specific instructions는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내가 너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잖아. 뭔가 이 다음에 잔소리가 나온 느낌이죠? 네, 근데 너가 안 했잖아.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Particular. 이거는 특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발음은 particular. Particular.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항상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icular. 마무리까지 R. Particular. Very good. Particular는 전체에서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안 좋은 감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표현들 하나하나씩 감정별로 정리가 좀 됐죠? 안타까움, 노여움, 지루함, 실망감. 오늘은 배신감입니다. 글쎄요 뭐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좀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그렇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가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 배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여러분이 접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뭘까요? Betray죠? Betray. 맞아요. Betray. 자, Betray 누구누구 하면 누굴 배신하다고 배신을 당하다면 Be betrayed. Be betrayed가 되겠죠. I was betrayed. I was betrayed. 강세가 뒤에요. Betrayed. 한 번 더. Betrayed. 됐죠? 자, 들어볼게요.
1: Be betrayed. Be betrayed.
0: 배신감을 느끼다. 배신감을 느끼다. 이 두 가지가 한국말 똑같은데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하나가 feel betrayed. 이건 그냥 배신 당한 거고요. I was betrayed.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죠. 그냥 배신 당한 거고. 이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 배신감 당. 배신감 느껴. feel. 그죠? 비동사하고 이게 비동사하고 feel 동사하고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건 그냥 배신 당한 상황이고 이건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요. I feel betrayed. 야, 나 배신 당한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어. feel betrayed. Feel betrayed. 그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들어보세요.
1: Feel betrayed. Feel betrayed.
0: 요거를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명사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Betrayal. Betrayal. 자, 요 명사 형태 좀 특이하죠. A를 붙이거든요. Betrayal. 한 번 더요. Betrayal. 요거의 감이 뭐였어요? Sense죠. Sense.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Sense가 감이라고요. 그러니까 sense of accomplishment 그런 뭐 약간 성취감? Sense of betrayal 하면 배신감. Feel. Sense는 앞에 어를 들고 다닙니다. Feel a sense of betrayal. I felt a sense of betrayal. 나 완전히 배신감 느꼈잖아.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0: Very good. 그 친구가 오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어. 분명히 온다 했거든. 안 왔어요. 배신감 느끼죠?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지 않았다라는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He did not come. He did not come.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배신감 느꼈다. I felt a sense of betrayal. 야, 어떻게 안 오냐? 내 결혼식에 어떻게 그 친구 안 와? 어? 어떻게 내 그, 어? 이 중요한 자리에 그 친구 안 오지? 내 생일에 어떻게 안 오지?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Show up. 모습을 드러내다. 무슨 뜻이요? 모습을 드러내다. Show up. Show up. 그 친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좀 배신감을 느껴서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Because he didn't show up. 그 친구가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죠? 오지 않아서, show up 하지 않아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지.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 not show up. Because he didn't show up. 들어보세요.
1: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0: Show up 하면 모습을 드러내다. 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미 했고, 신의를 안 지키는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자, 이게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자, 첫째, 신의는 약간 로열한 거죠. 그죠? 로열인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disloyal. Be disloyal. He is very disloyal. 한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 신의가 없어. 어? 배신하는 친구예요. Disloyal.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래. Disloyal 한 거죠? Disloyal. 들어보세요.
1: Be disloyal. Be disloyal.
0: 그 다음에 솔직하지 못한 거는 솔직한 건 뭐예요? Honest죠? Honest. He's very honest. Dishonest. 그 친구 참 솔직하지 못해. 자기 감정 얘기 잘 안 해. Dishonest. Be dishonest. 그러면

0: 솔직하지 못함을 말하는 말이고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1: Be dishonest. Be dishonest.
0: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Faithful이라고 하면 믿음을 항상 지키는 사람입니다. Unfaithful이라고 하면 반대죠. Be unfaithful. Be unfaithful. 내가 믿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unfaithful이라고 합니다. 남녀관계에서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죠? 뭐 우리 둘이 이렇게 뭔가 좀 약속을 했는데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남녀관 뭐 이성인데 이게 서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상황들 unfaithful한 거죠. 그죠? unfaithful 그런 상황이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인생사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걸 다 unfaithfu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unfaithful 다시요. unfaithful unfaithful 요거 상당히 좋은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연관 단어들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Be unfaithful. Be unfaithful.
0: 자, 나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너무 안 좋아. 신의를 지켜야죠. 그죠? 의리, 신의. 너무 그것만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과 사랑하는 어느 정도 신의는 지켜야죠. 그죠? 그러면 disloyal한 사람을 나는 안 좋아해. 그럼 될 것 같은데요? disloyal 아까 그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I don't like people. 아, 넌 신의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싫더라. 그죠?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한 번 더.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강세만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0: Okay, wonderful. 마지막. 자, 이건 뭐냐면 배신을 당하고 나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정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 당하고 나면. 그거에 이제 연관해서 이 두 표현하고 정리할게요. Be in denial. 자, 요거가 deny 자체가 부인하다라는 뜻인데요. Be in denial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배신당한 상황이라든가 뭔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질 않는 상황을 be in denial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denial. Be in denial. He is in denial. I am in denial. 무슨 말이에요? 와,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I am in denial.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Be in denial. Be in denial.
0: 자,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남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Trust가 믿다죠. 믿음. 믿음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니까. Be hard to trust others. 다른 사람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Difficult의 어감으로 hard가 쓰기 때문에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남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1: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0: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뭐 서로 간에 이제 믿고 사는 게 좋겠지만 가끔 보면 믿음이 안 가거나 믿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sometimes로 일단 빈도 조절을 해볼게요. It is sometimes hard. 가끔 어렵다. To trust others. To trus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종종 힘들 때가 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장을 정확하게 해서 읽어볼게요.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To trust others. 강세 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0: 오케이. 정리합니다. 자, 안 좋은 감정 마지막 주제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럴 때 배신감 느끼다.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그죠? 뭔가 배신감을 느끼다. Sense가 감정이라고 했으니까요. 들어볼게요.
1: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0: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 Be disloyal. Be disloyal.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Be disloyal. Be disloyal.
0: 마지막으로. 남을 믿기 어렵다. Be hard to trust others. 들어볼게요.
1: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0: 자, 정면 돌파 스피킹. 여러분이 다시 보기 이용하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되고 EBS English 앱 설치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환도 전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출력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새해 결심을 얘기하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무엇이었어요? 제 새해 결심은요, 살 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 새해 결심은 뭡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새해 결심은요, 뭘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게요, 제 올해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새해 결심이요, 살 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 새해 결심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새해 결심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New Year's Resolution입니다. 자, 일단 New Year 이거 빼고요. 그냥 Resolution 자체가 결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New Year's Resolution이니까 새해 결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혹은 무엇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Wha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요,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요, 제 올해 새해 결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G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행동하는 것이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요, 그 행동하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표현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제 새해 결심이에요. 살 빼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일단 살을 빼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lose weight입니다. 그럼 살 빼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니까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살 빼는 게 제 새해 목표입니다.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살 빼는 게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술을 적게 먹는 게 제 올해 새해 결심입니다. 새해 목표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술을 먹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rink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적게 먹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rink less예요. 그래서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술 적게 먹는 게 올해 새해 목표입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술 적게 먹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새해 목표는요, 독서를 좀 하는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책을 읽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뭘 쓰죠? 그쵸. 바로 r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 때 ing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reading books is my

0: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독서하는 게 제 올해 목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 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reading books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독서하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새해 결심은요. 금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PD님의 올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새해 결심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죠? New Year's resolution인데 금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그만 피다, 그만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quit이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배를 끊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이번엔 담배를 끊는 거. Quitting smoking으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서요. 그 행동하는 것이요. 제 올해 새해 목표입니다.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0: 새 결심이요. 살 빼는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그쵸.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었습니다. 어? 근데 뭐가 빠졌네요? 그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해 결심. 그때 그 결심을 바로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my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 결심이요 라는 의미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my New Year's resolution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새해 결심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what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새해 결심, 새해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거에 너 새 결심이 뭐였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wa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새 결심이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습니다.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새 결심 하기도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아, 제 새해 결심이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혹은 잘 됐어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뭐였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was를 붙여주시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어요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rinking less was my New Year's resolution. 자, 오늘은요. 새해 결심이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혹은 ING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순간 가득한 그런 행복한 하루 되고 계시죠?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자신감도, 즐거움도 함께 담는 시간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딱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는 아, 나 100문장, 1000문장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욕심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에 그 안에 바로 행복이 차는 거죠. 자꾸만 마음의 욕심이 과해지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You will find no place for your happiness, right? So empty your mind first.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Let's go for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게 길입니다. 하지만 장면은 떠오르시죠? 일주일 내내 쌓였던 피로 때문에 일요일날 이렇게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일요일에 자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야. 자, 그러면 전체가 길게 나왔지만 핵심은 뭐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은 good idea. 안 좋은 생각이니까 is not. It is not. 줄이면 isn't a good idea.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Isn't a good idea. 됐죠? 자, 요것만 달랑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쉬운 예문이겠죠. Easy examples. Okay, let's go and catch them.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좋은 생각은 아니야. 이게 공통되고요. 그 오른쪽에 지나친 음주. 그 다음에 거기 걸어간다고 하는 건 또 누군가 논쟁을 하는 거. 누구하고 함께요. 맨 마지막에 아침을 거르는 거.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자, 핵심은 isn't a good idea가 나왔잖아요. 그 앞에 딱 동작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술을 마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ing 쓰시면 됩니다. drinking.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Too much. 그 다음에 isn't a good idea. 아, ing isn't.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만 구어체에서도 말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Drinking isn't a good idea. 아시겠죠? 근데 too much. 거기 걸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럼 걷다가 뭐예요? walk죠. 건, 우리말에 뭐뭐 하는 것은 할 때 것의 느낌이 ing인 거거든요. 그래서 walking 하고 ing를 쓰세요. 그 다음에 거기니까 there. Walking there isn't a good idea.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발상의 전환이지 무엇을 내가 정답이 없어서 그 뭐 인터넷에 무슨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EBS에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or even to your life. 인생도 그럼 재미가 없다고요. 남이 정해준 정답대로 정답, 정답, 정답.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은 Where's my life?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Where's my happiness? 똑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세요. 자, 논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는 정의점 줬잖아요. Isn't a good idea. 논쟁을 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3초건, 5초건 바로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답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가 제일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고민 2초, 3초라도 꼭 해보세요. 자, 논쟁을 하다가 fighting 써도 돼요. 그런데 verbal fighting 해도 됩니다.

싸우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길고 뭐 어렵진 않지만 verbal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더 쉬운 단어 argu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arguing 됐죠? Arguing isn't a good idea. 아침을 거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거르다 그러면 not eating breakfast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식사는 먹고 개만 건너뛰는 거니까 skipp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ipping breakfast isn't a good idea.

맞습니다. Drinking too much isn't a good idea. 뭐든 지나치면 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마시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drinking too much. 예, 뭐 살짝 잡수실 분들은 조금만 잡수세요. Not too much, alright? Drinking properly, that's a good idea, alright? 걸어 다니는 건 좋은 생각이 아, 걸어 거기까지 걸어 가는 건 your turn. 네, 맞습니다. Walking there. 논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뭘까요? Your turn. Arguing. 제가 계속 아 하면서 힌트 드리잖아요. 그래서 arguing isn't a good idea. 아침을 걸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Skipping. Skipping breakfast isn't a good idea.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Skipping. Skipping 하셔야지. Skip이 아니고요. Skipping. 짧게 이 발음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Step 2. 일요일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겠어요? Sleeping too muc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까 drinking too much를 응용해서. 그래서 sleeping too much. 언제예요?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Sunday가 한 번이 아니고 Sundays라고 쓰고요. 달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 중에 요일 앞에는 대부분 이렇게 맨 앞자리는 바로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죠. On Sundays, 그 날이 여러 날이니까 Sundays S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 아니다. Isn't a good idea. 됐죠?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isn't a good idea. 얘도 연습해 보세요. 일요일 날 아침 말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러면 On Saturdays, On Mondays 이렇게 바꾸시면 벌써 7번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Working too much. 아니면 working too hard. 그렇죠? Just too hard.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isn't a good idea.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All work and no play. 일만 하고 no play. 놀지 않으면 makes Jack a dull boy. Jack을 멍청한 애로 만든다. 그래서 정해진 것만,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같은 시간에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주어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외국에 지금 나와서 유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창업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면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완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냥 놀아라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겠죠. 그렇죠. 달걀이 있는데 계란이 있는데 얘를 다 담고 얼어 타면 다 계란이 예, 그렇죠 깨지겠죠. 자, 그래서 putting all eggs 어디 넣는 거예요? In one basket isn't a good idea.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고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나왔던 표현 두 가지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일요일에 지나친 수면은 그렇죠,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알아, 월요일날 다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 리듬이 깨진다는 거겠죠? 자,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isn't a good idea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요, I know, it breaks my rhythm. 그렇죠? I've got rhythm, I've got, 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그래서 you need to have your own happiness and rhythm, alright, for your life. 그것도 아마 멋진 생각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여러분. 바로 ebs.co.kr에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keep it up all the time. Stay health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0: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6: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5: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6: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0: welcome back to 매시분요.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진행자가 그 일행들과 뒤처져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이야기 속에서 듣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네.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at well? Right. Without running behind. 요거 캐치하셨으면 뒤처짐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이런 의미 캐치 되셨겠죠?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여기 나오네요.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다. All 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나는 뒤처짐 없이, 뒤처지지 않고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하늘 옆에 산은요, 이 산은요,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죠? 이제 자막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 내가 어디쯤에 캐치를 못했는지 어디를 또 잘못 들었는지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이제 발음 연습해 볼까요?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일단 there를 제외하고 without,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they belongs to content words. 모두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는 단어들이죠. reach, 발음하실 때 reach, 짧게 발음하지 않고 길게.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running, R 사운드 하실 때 r 하면서 입모양을 잡으실 때 입을 앞으로 내밀

0: 들어주세요. So, woo, woo, running.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끔 하시고, behind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빈번하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behind, B라고 안 들리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behind. 이렇게 뒷부분에 강세 줘서 발음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흉내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길어요. 네. Google Listening 2.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ehind. 이렇게. Alright, Google Listening 3.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어려운 건 없어요. The를 제외하고 다 내용입니다. 빌리지가 아니라 여러분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긁으시면서 village 그리고 people 뒤에 푸 자체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people 그리고 pray. Where 아닌 거 아시죠? Where입니다. Google Listening 1.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Okay, Google Listening 2.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캐치 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ow, I'm blank. No, blank. 첫 번째 빈칸에 sober. 술 취하지 않은. 오, 하면서, 저술 취하지 않았어요. No, blank. 빈칸에 I'm not sane.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도수가 높은 걸 마셨거든요. That was blank welcome ceremony 했습니다. 빈칸에 some이 들어갔어요. 요거 해석하실 때 굉장한이라고 해석하셔서 와 정말 굉장한 환영 그런 ceremony였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표현을 익혀주시면 좋으니까 That was some party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와 그거 굉장한 파티였어 이런 느낌의 그때 쓰인 some이 굉장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빈칸에? Without running behind. 뒤처짐 없이. 4,000m, 해발 4,000m라고 하면서 인지해주면서.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자, 이 산은요, 하늘 옆에 있는 이 산은요,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그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누가 기도해요? 네,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한번더 들어보세요.
2: Sí.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3: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야. 여기.
3: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셨죠? 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 spec,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Okay.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이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마움이라든가, 뭐 감동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번 주는요, 그와 좀 반대로 우리의 좀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타까움이라든가, 뭐 후회라든가, 아쉬움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화가 난 어떤 노여움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지루하거나 무료함의 감정이라든가, 실망감이나 죄책감, 낙담 이런 것의 감정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배신감, 뭐 이런 감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타까움은 사실 우리도 좀 아쉽다, 후회된다, 후회스럽다, 아유 그러지 말걸,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들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 세 가지로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안타까움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과 아쉬움의 감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아이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sorry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건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미안함의 감정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권에서 이 sorry라는 단어는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로 쓰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I'm so sorry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아프시대. O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이거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sorry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I am so sorry.
0: I'm so sorry. I'm so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뭐 다른 버전인데요. Feel sorry for something 뒤에다가 일단 붙이면 주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I feel sorry for him. 그 뭐냐면 그 친구한테 미안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참 안 됐다. 그 친구 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안 됐어. 그럴 때 I feel sorry for. 그러니까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은 전부 다 뭐예요? 안타까움의 감정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sorry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 feel sorry for somebody. 사람이 주로 와요, 뒤에다가.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 마지막으로. 이거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게 이겁니다. I feel bad.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아, 왠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무난하게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 친구 그렇게 되면 좀 불쌍한데. 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혹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이런 상황으로 쓰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0: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sorry와 bad가 feel과 붙었을 때 혹은 비동사랑 붙었을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그 친구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간단하죠? I feel sorry for him. Oh,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어, 그 친구 좀 불쌍해. 그 친구 좀 안타까워. 됐죠?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감이 잡혀야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0: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후회로 가볼까요? 후회나 약간 죄책감. 그죠? 안타까움 했으니까요. 후회나 죄책감. 이거 다음에 아쉬움까지 가보죠. 자, 이 후회는요, regret이란 단어도 아시죠? regret. 자, 일단은 I regret that.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아유, 괜히 그랬네. 이게 뭐예요? I regret that 주어동사 나오겠죠. that은 접속사니까. regret, 강세. regret. 들어보세요.
1: I regret that. I regret.

0: Regret that.
1: 자, 요것을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Regretful, regretful, 뭐 grateful, thankful, thoughtful 이런 거 있듯이 regretful, regret, regretful, regretful. I feel regretful. 아, 좀 후회스러워. 그죠? 후회스러워. I feel regretful, regretful. 강세 잘 보세요. Regretful.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0: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1: Okay. 죄책감, 뭐 후회와 후회는 뭐 다를 수 있죠. 후회는 일반적인 후회고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양심의 가책 이런 거. Shameful. I feel shameful.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Shameful. 이건 약간 죄책감 쪽에 더 가깝습니다. I feel shameful. 들어보세요.
0: I feel shameful. I feel shameful.
1: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좀 후회스럽다. 아, 그때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해서 좀 약간 좀 후회돼. 자, 그러면 I regret that 다음에 조동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말을 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How I felt.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tell her. 하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하는 거죠? 시제 현재입니다. 과거예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현재.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해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그것을 that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깔끔한 영작입니다. 해볼게요.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자, 부정어 들어가면 강세 조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0: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1: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후회까지 갔다가 아쉬움까지 올게요. 자, 아쉽다라는 말이 참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혔다면 조금 도와드릴게요. Shame. 이것도 아쉽다로 많이 씁니다. 아, 이번에 여행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이럴 때.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들어볼게요.
0: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1: 오케이. 자, 요거. Pity도 약간 아쉽다 쪽이에요. 안타깝다, 아쉽다. 비슷한 감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It's such a pity that. 아, 이번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깝다야. 아쉬움 쪽의 안타까움이에요. It's such a pity that. Pity 자체가 약간 이런 뜻입니다. 애처로운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Such는 강조예요. It's such a pity that. 아, 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깝다. 이럴 때. 들어보세요.
0: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1: 마지막에 하나 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이건 음식 같은 거 버릴 때. Waste가 뭐예요?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약간 상황이 아쉽다, 안타깝다 하고 음식이 너무 남았네? 근데 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버리면 어때요? 너무 아깝죠? 아깝다. It is such a waste.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표현을 꼭 한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듯이 음식 버리거나 그럴 때 혹은 물건 멀쩡한 거 버려야 될 때 It's such a waste. It's such a waste. 이건 약간 이런 상황에 쓰세요. 그 아깝다의 느낌이. 자, 들어보세요.
0: It is such a waste. It is such a waste.
1: 좋습니다. 우리 여행이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아,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취소됐네요. 아유, 아쉬워라. 자, pity 해볼까요? It'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Our trip got cancelled. 여행이 취소됐죠? 과거죠?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현재 상태. It is such a pity.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해되시죠? It is such a pity. 아쉽다. That our trip got cancelled. 취소됐던 것이. 들어볼게요.
0: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1: 취소된 거니까 got cancelled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안 좋은 감정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가 안 좋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안타까움, 후회, 아쉬움 쪽 표현들이었어요. 자, I feel sorry for 뒤에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0: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1: 약간 그 사람이 불쌍하다의 느낌이고요. 자, 후회하다. I regret that.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후회스러울 때 I regret that. 들어볼게요.
0: I regret that. I regret that.
1: 마지막으로 It's such a pity that. 아유,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지만 아쉽다 쪽이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0: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1: 좋습니다. 안타까움의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일상회화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글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표현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를 찾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럴 때 그 다양하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가까운 그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거 바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어디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쵸?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where is 장소였습니다. 그 뒤에 located 이라는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소 어디 있어요? 라는 거를 where is 장소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한 업종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이라고 여러분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장소 앞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요? The nearest 혹은 nearest 대신에 closest라는 걸 붙여서 가장 가까운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장소가 다양하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라는 것 되게 여행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소가 막 많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restroom 혹은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ilet이라는 거는 변기라는 뜻이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restroom이라는 거는 공중화장실, bath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약간 구분짓긴 하지만 되게 원어민들은 bathroom이나 혹은 restroom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bathroom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왜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 그렇게 너무 구분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restroom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죠. 제가 지금 급한데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Where is the restroom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해가지고 Where is the restroom과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상점을 바로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편의점을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선생님

0: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C 소리랑 S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시면서 편의점이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요. 일반적으로 pharmacy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drug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pharmacy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요?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 라는 질문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이제 버스 정거장 혹은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역 혹은 택시 승강장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버스 정거장은요. 버스 스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하철이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기차역이라고 얘기를 할 땐 스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스탑보단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택시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 알아두시면서 지하철역 바로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가?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0: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라고 여러분이 딱 그 장소를 여러분이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에서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rom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혹은 여러분이 in this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건물에서 라는 얘기가 되고 in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전치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다양한 문장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냐라는 거로 from here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하고 나선 restroom from here. 해서 from here 한번 붙여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요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 라고 영업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하다, 지금 열려있다 라는 형용사는요. open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ere is the nearest open 장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의점 가지고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open convenience store? 자, 오늘은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장소.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나눌 때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쉽고 즐겁게 차근차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도 find your happiness because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find your own happiness just right here with me, not anywhere else. 아시겠죠? 네, 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조건을 다시면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은 다 고통이니까 지금 행복해야 열정도 생기고 일을 그냥 술렁술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생기고 오히려 즐거워지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도 더 그렇죠. 예,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I'm so proud of you. 너무 멋지시고요.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상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난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 할 거야. A 한다면 B 할 거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if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상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혹시 이렇게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가정에서 나온 거죠. 생각의 가정.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If 뒤에 결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항상 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말을 보고 아, 이게 뭐지? 궁금증을 올리셔야 돼요. 얘가 뒤집어지면 영어 빨리 외워야지. 이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움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네,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걸 찾으면 전화를 줘. 거기 가면 나도 갈게. 내가 있겠다면 도와줄게. 망가뜨리면 고칠게. 아, 어떤 조건 A를 놨을 때 B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 결과의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거 찾으면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if가 들어가겠죠? If you find it, 그렇죠? 그러면 call me.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If you find it, give me a call. 또 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자, 너가 간다면 if you go, 근데 거기니까 there.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조건이잖아요. 네가 안 가면 if you don't go there, I won't go there either.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if you go there, I will인데 줄이면 I'll처럼 들려요. I'll. 네, 어른 말고 I'll. 그래서 I'll go there.

there with you too. 줄이면 I'll go with you. 내가 여기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간다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서 if you stay here, 여기 있겠다면 I'll help you. 됐죠? If you stay, I'll help you. Here는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자, 망가뜨리면 내가 고칠게. 망가뜨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고장 내거나 부러뜨리는 거죠. If you break it, 그러면 I'll fix it. 그래서 break는 if you break it, I'll fix it. 옛날에 Modern Times라고 찰리 채플린 나왔던 영화 이렇게 고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과 함께 연결해 보세요. 찾으면 전화를 줘. Your turn. 네, if you find it, call me. 내가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그러면 go there잖아요. Okay, your turn. 그렇죠?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됐고요. 내가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있다는? 그렇죠. Your turn. 네, if you stay, I'll help you. 도와줄게. 내가 망가뜨리면 내가 고쳐줄게. Your turn. 네,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해서 나사 돌리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Step 2.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거 간단하잖아요. If they know, if they find. 찾다, 근데 무엇인가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것은 find out이라고 합니다. If they find out, 이것에 대해서 about this, 이 표현 많이 씁니다. Find out about this, 발음도 about this에서 about this. 빨리 연결되면 find out about. Doubt about이 아니라 doubt about. 그렇죠? If you find out about if you find out about this, 빨리 하면 if you find about, 그렇죠? Find out about this. 아,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요? 그렇다고 제가 꼬인다고, 나 영어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If they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됐죠? 네, 그러면 they'll freak out. Freak out이 바로 이거예요. They'll freak out. 아! 난리가 나다. 아주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게 freak out이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아하, freak out!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ll freak out. 자, 그 다음에는요. 할 말이 없으면 꼼꼼하게라도 들으라니까. 그래서 if you have nothing to say, 그렇죠? 그러면은 list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는 거고요. 면밀하게 듣다는 뜻으로 closely도 많이 씁니다. Listen closely and carefully.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If you don't want to do it, 그렇죠? If you don't want to do it, say no. 되게 간단하죠? 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Say no. 하겠다고 말하다. Say y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한 문장만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어떻게 나올까요? 만일 그들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자, 그럼 반응은 뭐예요? 야,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 이건 도대체 영어로 또 뭐지? 부담갖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쵸? And they will freak out. 아,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세간의 이목을 피한다는 뭐냐면요. 바로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을 낮게. 사람의 눈높이가 위잖아요. 그래서 low profile 하면은 눈에 안 띄는 거고요. high profile 그러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ow profile. Let's keep a low profi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렵지 않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계속하시고요.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then visit our websit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의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인 영화죠. 라이언 킹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있고요. 이제 이 친구가 자기의 왕국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자 왕이 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라이언 킹의 줄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큰 줄거리 속에서 이 심바가 아빠에게 듣는 굉장히 멋진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만 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오늘의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ve no choice 까지만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 but 그러나 라는 뜻이 아니라요. 뭐뭐만 제외하면 이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먼저 이걸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to 동사원형 이거 아주 쉽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뭐뭐 하는 것 이란 의미로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But, 뭐만 빼면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만 빼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이것을, 투부정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긴데 차근차근 잘라봤더니 아 이게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서 이 문장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문을 통해서 이 표현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역시나 있는 그대로 먼저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He has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But, 뭐만 빼면요. 그쵸? 자, but이 여기서 그러나 아닙니다. But이 except, except,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선택권이 없어요. But, 뭐만 빼면요. To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가 그냥 하나 역시나 표현으로서 진실을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로 쓰여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해보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란 의미가 되니까 그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만 빼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만 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 친구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이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좋아요. 자, 요거 잘라서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문장 통째로 한 번에 해석해 볼게요. 먼저 영어 문장 읽어봅니다. We had no choice but to cancel the even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We had no choice. 옵션이 없었죠. 뭐를 제외하면요? To cancel the event. 그 이벤트를 취소하는 것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는 그 이벤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야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뭐 천둥 번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아 이런 의미로서 적절하겠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볼게요. 그 심바의 아빠인 무파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죠. 자, 봅니다.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너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in이 쓰인 거는요. 너의 스스로의 그 내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믿어라. 너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요런 의미인 거구나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elieve 다음에 그냥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 believe in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의 그 쓰임의 차이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believe in yourself. 너의 스스로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라는 정도의 뜻이구나만 알고 계셔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and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시작했으니까 and가 그러면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볼수 있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이 되겠죠. 다른 동물들도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너와 함께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읽어볼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네가 네 스스로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믿어줄 거다. 너와 함께 너를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뭐랄까요? 그 정신적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때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 굉장히 슬픈 문장이 나왔죠? 네,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차 타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근데 차를 팔아야 됐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때니까 먼저 when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내가 필요했었다. I needed. When I needed.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돈. Money. When I needed money. 하고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지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I sold my car.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차를 팔았어. 라고 끝나는데,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오늘의 표현 활용해주게 되는 거예요.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I needed money,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좀 길지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이말 해주실 수 있도록 입에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긴데 어려운 단어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에 제인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것도 그렇게 막 신나는 내용은 아니네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니까 after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인 거예요? Jane's son. 제인의 아들이 아파지게 된 거죠. became sick.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after Jane's son became sick.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She had no choice. She had no choice. 뭐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까? 즉, 뭐 말고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선택권이 그래서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but to quit her jo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크게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Jane's son became sick, she had no choice but to quit her job. quit. 그만두다라는 뜻이니까 이것까지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안에 but의 뜻이라든지 투보정사의 사용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습 필요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기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다운도그 하고 계시거나 편히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라는 뜻인데요. use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비교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use it. it 이런 이제 개념을 쓰다 보면은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use에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뭐 혹시나 활용하다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활용하다 utilize는 그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대화문 통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뭐 써먹다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To get us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용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되게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러면 I feel like I got us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만약에 if your heels don't touch the floor, 만약에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거를 좀 사용해 보세요. 그 안 닿는 점을 사용해서 종아리를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몸을 써서 기분이 좋게 하세요. To an extent. 얼마만큼 몸이 마치 이용당했다고 느낄 만큼 몸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가요.
1: Why do you think her art is so extraordinary? I think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in each piece. I think so too.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as her tools.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y do you think, 왜라고 생각하세요? Her art is so extraordinary. 그녀의 예술 작품, her art,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her art. is so extraordinary 이럽니다. 정말 특출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extraordinary 이렇게 읽지 않고요. extraordinary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같아요. 그랬더니 I think, 제 생각에는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내 생각에는 그 이유는 내가 그녀의 약간 화를 정말 느낄 수가 있대요. anger, 화를 in each piece, 매 작품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오늘의 표현 나왔죠. It's like 뭐 같냐면 마치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그녀는 감정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도구로, as her tools,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사용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Why are you back so early?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Why not?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I got used.
0: 네, 두 번째 대화 봤어요. Why are you back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물어보니까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didn't want to play with me. 나랑 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런 뜻도 되지만 hang out, 시간을 같이 보내다, 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나랑 같이 안 놀고 싶어 했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ll, why not? 왜? 왜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아이고, 저런. 그녀는 나의 그냥 내 레고만 갖고 놀고 싶어 했어요. 나랑 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내 레고를 탐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got used. 두 번째 표현 나왔죠? 난 이용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got used. 이용당한 거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use it. 그리고 get used. To get used. 이제 잘 쓸 수 있겠죠? 마무리 할게요.
2: Finally, we got into the Downward Dog series. Yay! Next time, we will be doing a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or down dog. Ready?
0: 오늘 우리 드디어 견상 다운도그 자세 시리즈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다리를 든 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 이용당하다 to get used가 이용당하다 그리고 use it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써먹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Bye!

0: 여러분, B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재밌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1: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은 멋진 발명품들, 멋진 발명들인데요. Mm-hmm. 그냥 invention 하면은 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Cool Inventions,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mm-hmm.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공부해 보겠습니다.
1: It's going to be great.
0: 네, it's going to be great. It's going to be cool.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The digital camera is a cool invention.
0: 디지털 카메라는 멋진 발명이에요라는 문장이고요. Mm-hmm. 여기서 the digital camera라고 mm-hmm. 했는데 보통 the 하면은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Right. 그 책, the book.
1: The camera.
0: Yeah, the camera.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mm-hmm.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술 자체를 가리키면서 ye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Yes, the idea or all of the digital cameras,
0: the
1: right?
0: The technology called
1: the, technology.
0: The digital camera.
1: Yeah.
0: 이런 느낌, 그 개념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Richard, who's from the USA,
0: 네.
1: right?
0: 먼저 리차드 씨의 클립을 전체를 보기 전에 요약 문장 부분부터 볼까요?
1: All right,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방금 리차드 씨의 문장 중에서 분명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바로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를 가리키는 부분은
1: has to be.
0: 네, has to be.
1: has to be.
0: 뭐뭐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Mm-hmm. 리차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메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평소에 이제 the를 the라고 읽게 되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Yes.
0: ever가 있으니까 시간을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mm-hmm. 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멋진 발명 중에 하나는 mm-hmm. has to be 분명히 이거여야 한다. The digital camera. 분명 디지털 카메라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Mm-hmm. 다시 볼까요?
1: All right. Sounds great.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주시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참 특별한 튀김 요리 할 거예요. I have a very special recipe for you today. Corn fritter. Corn fritters. Let's go.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Korean pancake mix, 그 부침개 가루. And we have hot cake mix, hot cake mix. We have sweet corn, 그 달콤한 옥수수. We have mayonnaise, 마요네즈 있고. Cranberries, cranberry. Ketchup and 올리고당. Yes, it's a low sugar syrup. Yeah. 우리 오늘은 콘 프리터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프리터 뭔지 아세요? Fritter, F-R-I-T-T-E-R. 솔직히 번역은 아주 쉬워요. 전. 호박전처럼 그거 바로 fritter. A fritter is something fried in batter. 그 반죽에서 튀긴 요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 프리터 만들 거예요. Corn fritters. First, we need corn. 네, 먼저 우리 옥수수 필요해요. 오늘은 초당 옥수수. 왜냐면 달콤하게 하고 싶어요. So, we open the corn.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열고, 아이고. 이것도 조심하세요. Let's put the corn in here. 나와라. Okay. 그리고 이 물이 나중에 쓸 거예요. 지금 안 쓰지만 이따가 쓸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마세요. Now we're going to dice the cranberries. 우리 크랜베리 잘라요. 아, 크랜베리도 있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베리 많이 있어요. 스트로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라즈베리도 있고 There are lots of different berries. Let's cut the cranberries. We're going to dice the cranberries. 네,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잘라요. But why am I cutting them so small? 왜 이렇게 작게 잘라요? The corn is small. 맞아요. 옥수수 작아요. 그래서 크랜베리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감은 또 같이 나올 거예요. Now, let's make our corn fritter batter. 이제 우리 콘 프리터 반죽 만들 거예요. We need flour. 오, 꽃 말고, 화 말고. 우리는 밀가루 필요해요. 하지만 특별한 밀가루 바로 부침개 가루하고 핫케이크 믹스. So let's put in the Korean pancake flour. 네, 우리 부침개 가루 넣을 거예요. 좋습니다. Next, the hotcake mix. 우리 핫케이크 믹스. 아, 왜 두 개 넣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Now we need the corn. 우리 옥수수 필요해요. Sweet corn. 우리 초당 옥수수, a sweet corn.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And 우리 그 옥수수 물 한 숟가락 넣을 거예요. 그 옥수수 냄새, 맛도 날 거예요. 한 숟가락만 싹 넣어도 돼요. 왜 넣는 거 아세요? 그 물 안에 옥수수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 넣었을 때 훨씬 더 옥수수스러운 맛이 날 것 같아요. 아, and then water. 그리고 물 필요합니다. 물. We need water. Now let's mix. 잘 섞여야 돼요. 뭐 남는 가루 같은 거 볼 수 있을 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섞였을 때까지 해야 돼. You need to mix everything. So there's no flour left. Everything should be mixed. So this is our corn fritter batter. 우리 콘 프리터 반죽이요. 하지만 재료 세 개도 노력해야 돼요. 그린 mayonnaise 우리 마요 넣을 거예요. And cranberries 크랜베리도 넣을 거예요. And the 올리고당 the low sugar syrup 나와라. Okay. And now we mix again. 다시 믹싱 할 거예요. We have yellow corn and red cranberries. 그 노란 옥수수하고 빨간 크랜베리 색깔들이 알록달록 예쁘다. I think it's almost ready to cook. 이제 콘

0: 프리터?
1: 튀김 할 수 있어요.
2: Now let's make our corn fritters.
1: 이 카놀라 오일 넣고요.
2: 팬 두껍게 됐을 때 우리 요리 시작할 수 있어요. Spread it around. 좀 왔다 갔다 가야 해. Now let's add in our batter.
1: 우리 반죽 넣고요.
2: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세 개? 오케이.
0: 항상 튀김했을 때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튀겼을 때 탕탕탕탕 기름은 나올 수 있어요.
2: So please be careful.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리고 잘 봐야 돼. 준비됐을 때 우리 뒤집어요.
1: Let's turn over. 한번 뒤집어요. 오, 오케이. 한번 더 뒤집어요. 오호, 오, 괜찮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아하! 오, 좋습니다. 이제 내 키친 안에 그 달콤한 옥수수 냄새 나요. 너무 좋아요. 제 생각 이거 아주 달콤한 맛있는 콘프리트 될 것 같아요.
2: 오케이, I think our corn fritters are all done. 이제 우리 콘프리트 다 됐어요. 이제 페이퍼 타올에, 키친 타올에 넣어야 돼요. We have to put it on kitchen towel. Take some oil out.
1: 하나,
2: 둘, 셋.
1: 기름 좀 빼야 돼요.
2: We have to dry them. Okay. Let's take away the paper towel.
1: 우리 키친 타올 좀 뺐고요. 우리 기름 이제 좀 없어졌어요. 어, 이거 보세요.
2: Can you see the oil on the kitchen towel?
1: 여기 기름은 다 남아 있어요. 우리 안 먹을 거예요. 우리 크랜베리 좋아하는 친구들, 크랜베리 마지막에 넣어도 돼요. 크랜베리 아주 좋았을 때 많이 넣어도 돼. 아니면 괜찮았을 때 그냥 하나 두 개만 넣어도 돼요.
2: 자, 이제 콘 프리터, 콘 프리터스 완성됐습니다.
1: 이제 맛보기.
2: 와우, 아주 바삭바삭. It's very crispy, but it's soft inside.
1: 안에는 좀 쫄깃쫄깃. 아주 좋습니다.
2: Oh, it smells good. 냄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색깔 너무 예쁘다. 바삭바삭요. It's very crispy. Oh, I love this taste. We have sweet corn and savory mayonnaise and sweet cranberry.
1: 우리 달콤한 조당 옥수수, 그리고 고소한 마요네즈, 그리고 달콤한 크랜베리 이렇게 섞였을 때 너무 맛있어요.
2: 와, 맛있는 콘 프리터 만들었습니다. We made delicious corn fritters.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See you soon.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0: 아.
1: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저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젖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0: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0: What
1: 케첩.
0: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0: It shrank.
1: 응?
0: It won't fit me now.
1: Fit me?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0: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0: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too small.
0: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0: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 예.
0: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아,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마세요.
1: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했대, 씻었다고.
0: 뭐를요?
1: My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여러분들 모르실
1: 후드티가
0: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죠? 맞아요.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0: 저기,
1: 콩글리시고.
0: 죄송한데, 너무
1: 예.
0: 후드티 아니에요?
1: 후드티 셔츠. 네.
0: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0: Alright.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1: 응?
0: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0: 후디라고 부르게
1: 아,
0: 됩니다.
1: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예.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적 있어요. 그런데
1: 오.
0: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1: 네.
0: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1: 후디.
0: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리, 후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0: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0: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1: 쉽지
0: 지도
1: 않아.
0: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1: 네.
0: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줘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평소문 하면,
1: 응?
0: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닐 거야.
1: Oh.
0: I don't wanna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1: 아.
0: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1: 아.
0: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0: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0: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서 친구가
1: 오.
0: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1: 아오,
0: 이렇게 되는
1: 절망의 이로
0: 거죠.
1: 말할 수
0: 그렇죠.
1: 있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거 아니겠지?
1: 응?
0: 지금 축구를 봤는데
1: 네.
0: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1: 응.
0: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다인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0: lost.
1: Yeah.
0: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1: 네.
0: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0: we just
1: we just lost.
0: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그럼
1: 아,
0: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정말
0: right,
1: 속상한데요.
0: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네.
0: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예.
0: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s Monday.
0: Oh, don't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1: 오.
0: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1: 오.
0: 확인하는 느낌 있죠? Did
1: 네.
0: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1: 되게
0: 비슷해요. 오케이.
1: 뉘앙스가.
0: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1: 어떻게
0: 말이에요.
1: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이런
0: I
1: 칭찬.
0: love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1: 그렇죠.
0: 알았는데
1: 에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1: 그렇죠. 맛
0: 나옵니다.
1: 신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1: 에.
0: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1: 그쵸.
0: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0: 아하.
1: 케첩. 케첩. 예.
0: Okay. I did.
1: Ketchup.
0: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음흠.
0: 이거를 비우나 저거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0: Yes,
1: 있었구나.
0: yes. 케첩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ketchup.
0: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1: 음흠.
0: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1: 예,
0: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메이요.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이요입니다.
1: 메이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1: 아,
0: 마스터
1: 그쵸.
0: 유진입니다.
1: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0: 저
1: 생겨가지고.
0: 엄청 좋아요.
1: 예, 그쵸.
0: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1: 예, 침이
0: 고이니까. 오징어
1: 고여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1: 네.
0: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1: 아.
0: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예.
0: So, with
1: With
0: something.
1: something.
0: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1: her,
0: 샀는데.
1: 그쵸. Her dress wa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is
1: is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0: with the
1: sauce.
0: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 이러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1: 그럼요.
0: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0: 아휴,
1: 소스는.
0: 맙소사.
1: 예.
0: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자,
1: 그렇죠.
0: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네.
0: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0: was
1: stained with
0: coffee.
1: coffee.
0: 그렇죠. Your
1: 네.
0: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es.
0: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쵸.
0: 거기서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1: 오,
0: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1: 아유.
0: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1: 이
0: 슬퍼합니다.
1: 엄마 입장에선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이
0: 근데
1: 진짜 이게
0: 이게
1: 아
0: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1: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1: 그쵸. 좋아하는 또 후디가 에
0: 예.
1: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1: 뒤에 핏.
0: 맞아요.
1: 예.
0: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오케이?
1: 예.
0: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1: 그쵸.
0: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1: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1: 잇.
0: 줄어들었다. 네,
1: 줄어들었잖아요.
0: 이거는
1: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 소린데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1: 예,
0: Yeah.
1: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0: 오!
1: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1: 어, reduce.
0: 오케이.
1: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1: 예, 이시니까.
0: It reduces. It
1: 예.
0: won't fit me now.
1: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1: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아, 또
0: 하겠습니다.
1: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또
0: 오히려,
1: 감동 많이 하시네요, 또.
0: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뭔가 감동이
1: 아,
0: 좀안 되고 있는데.
1: 네.
0: 정답은? It shrank. shrink 들어보셨어요?
1: 상어 아니에요? 상어? 상어?
0: 아, 그거는 샤크죠?
1: 샤크
0: 네, 깜짝
1: 비슷한가요?
0: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슈랭크를 놔두고요.
1: 예.
0: 기본형을 보여드릴게요.

0: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예.
0: shrink. 앞으로
1: shrink.
0: 여러분들 옷을 잘못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다시
1: 그러네요.
0: 한번 쓸게요.
1: shrank,
0: 아하. PP 형태는
1: shrank. 똑같지
0: 틀려도
1: 않을까요?
0: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1: 네,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ink, shrank, shrunk가
1: 오?
0: 되겠습니다.
1: 아,
0: Alright?
1: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1: 예.
0: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0: 자,
1: 적어내요. drink,
0: 그냥.
1: drank, drunk.
0: 그런
1: 어,
0: 개념이죠. 오케이.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1: 아,
0: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1: 목이
0: 늘어나고 막
1: 늘어나가지고,
0: 옷
1: 아,
0: 자체가 헐렁헐렁 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알죠.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아웃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1: 아,
0: 겁니다.
1: 아는 단어예요?
0: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0: 아우 그냥
1: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0: 저는
1: 스트레치.
0: 당연히 이걸 쓸줄 알았는데 이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스프레드를 썼습니다.
1: 어,
0: 정답은 stretch
1: 스트레치
0: out. Okay? stretch
1: 아웃.
0: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그,
0: 예.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이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daeum으로.
0: you know,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를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예.
0: Right. fit, fit, fit.
1: Yes.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1: 아.
0: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그리고
1: Yes.
0: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과거형 fit?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1: 이게
0: 말씀드립니다.
1: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요, 너 fit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완전
1: 예,
0: 헷갈리게 되죠. 자,
1: 맞아요.
0: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 오.
0: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Okay. 자, 이런 식입니다.
1: 슈?
0: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1: 으흠.
0: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입어봤는데,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다
1: 아,
0: 버렸는데, 이제
1: 네.
0: 맞아 버려요. 자, 근데
1: 그러게요.
0: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1: fits.
0: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하면 나한테
1: 아하.
0: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1: 안타.
0: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오케이?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1: Fit me.
0: me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1: 어.
0: So again, 이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1: 그러게요.
0: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0: 본문
1: me.
0: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엄마 이제
0: 물려주면 되잖니.
1: 그러게
0: 이런 느낌.
1: 조금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것
0: 약간
1: 같다 이렇게
0: 멋쩍어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모모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아 이제. 이젠 여기 있는데?
0: 누구에게?
1: 된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0: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갔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1: 갔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눈물이
1: now.
0: 좀 납니다, 오늘.
1: 오,
0: 자,
1: 감동받았어.
0: 정답은 I
1: I
0: guess입니다.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응?
0: 얘 없어도 말은 돼요. It
1: 네.
0: belongs to your brother now. 팩트로
1: 그러니까요.
0: 만들어 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뭐
1: 아.
0: 이런 것 같네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1: 에.
0: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 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볼 수가 없어요.
1: Yo.
0: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이스컬이. 오케이?
1: 너무 쉬운데, 그렇게
0: 예,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에이 이거는 안쓸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이
1: 이
0: 주차
1: 자리는
0: 자리는
1: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1: 내
0: 라는 뜻이에요,
1: 자리야.
0: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0: 자,
1: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땅 하고
0: 아, 내
1: 싶다.
0: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이렇게
1: 아하.
0: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0: 너의
1: shirt, your
0: 셔츠.
1: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Coffee.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0: is
1: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1: 그쵸?
0: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1: 헷갈려요.
0: Alright.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첫 번째.
1: Yes.
0: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There
1: now.
0: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5: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4: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5: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4: I want a new hoodie.
5: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0: There
1: bus?
0: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가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1: 오호.
0: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후.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거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Oh, MBTI, you know?
2: I know,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A
1: Huh?
2: psychic? How did you?
1: Ah, 맞췄지?
2: Are you a psychic?
1: 예,
2: Wow.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2: Yeah.
1: your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네.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하면
1: 알아야죠.
0: 엄청 재밌어지겠죠, 더.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어우,
0: Right?
1: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1: 예.
0: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진
0: 타고 어디 보자.
1: 느낌이에요.
0: 하면서.
1: Your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인?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0: 네.
1: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0: 와, 진짜.
1: 있어. 그지?
0: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creative해서
1: 그죠?
0: 놀랍습니다.
1: 왜냐면 우리가 인을
0: 아,
1: 쓸 때는 주로 안쪽,
0: 맞아요.
1: 안,
0: 맞아요. 그거는
1: 이러니까.
0: 이제 일단은
1: 예.
0: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1: 아,
0: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1: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0: 그렇죠.
1: 에.
0: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끝나다예요.
1: 끝나다.
0: 끝이란 뜻도
1: 에.
0: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1: 네.
0: 라고 한다든가. 아,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1: 진짜 많이 해요.
0: 못 한단 말이에요.
1: 못해.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0: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1: P.
0: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1: 아,
0: 없습니다.
1: 그렇구나.
0: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1: 네.
0: B로 끝나는 거예요.
1: Oh.
0: Boy 할때 B, right?
1: Yes.
0: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뭐예요?
1: The
0: The
1: word.
0: word.
1: Word
0: 끝난다?
1: ends
0: Ends B로?
1: in B.
0: In B. The word ends in B. 뭐
1: Yes.
0: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1: 아, 아.
0: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J. Perfect.
1: 아.
0: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1: 그러게요.
0: 쉬워져요.
1: 아, 이거 진짜 지금도 약간, 오,
0: 느낌 와요?
1: 이런
0: 느낌 와요?
1: 느낌이구나. 예.
0: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1: 네.
0: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1: Y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1: The word ends in B.
0: His MBTI ends in J.
1: His MBTI ends in J.
0: 자, 그리고요.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엔드
1: 스타트죠,
0: 말고. 오케이,
1: 스타트.
0: 오케이.
1: start.
0: 뭐 비긴을 써도 돼요.
1: 그쵸. begin, start in이
0: 아하.
1: 되겠네요.
0: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Why?
0: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1: 아, 통일해요. 아,
0: 알겠습니다. 제가
1: 통일하세요.
0: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어디 해야 될지
1: 아,
0: 모르겠으나.
1: 정말.
0: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with, end i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end in 쓰는 거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이런
1: 아.
0: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네네.
0: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Alright,
1: 그쵸.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1: 그죠.
0: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1: 오,
0: 알아까지 쓸 거예요?
1: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1: 야, 이거
0: 봐야죠.
1: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1: 예.
0: 틀려도 되니까. 오케이.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Psychic.
1: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맞는지
1: 네.
0: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칙.
0: CHICK까지 갔으면 그랬을
1: 아,
0: 겁니다.
1: 그래요.
0: Right. 원래,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그런 거 이제
1: 그쵸.
0: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1: 오.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아.
0: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이렇게
1: 오.
0: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수 있어요.
1: 네.
0: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1: 네.
0: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느낌
1: 어허.
0: 와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응?
0: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0: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예. 네.
0: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응?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1: 아, 우리
0: 이러는 거야.
1: 엄마 같네.
0: 아, 오, 그때.
1: 예. 네.
0: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나의
1: 오.
0: 엄마니?
1: What are you, my mom?
0: 그래서,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1: 오,
0: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1: 그죠,
0: 그죠?
1: 그죠.
0: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기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너무
0: funny.
1: 뻔해. You never,
0: 뭐야,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 study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0: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1: 예.
0: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1: 그쵸,
0: 수
1: 그쵸.
0: 있는데,
1: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0: 아.
1: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P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0: 맞아요. 근데 사실
1: 있으니까요.
0: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1: 예.
0: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라고 하는
1: 그쵸.
0: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1: 예?
0: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1: 그러네요.
0: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0: 네.
1: 뻔하다.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0: 네.
1: 예.
0: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1: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bored.
0: 오케이.
1: 너는 진짜 뻔할 뻔짜야.
0: 너무 뻔할 뻔이다.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t's so, 삐삐. 아,
1: Obvious.
0: 됐어. 전혀
1: 네.
0: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호더.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1: 네.
0: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1: Boring.
0: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1: I'm
0: I'm
1: bored구나.
0: bored죠. 근데
1: 예.
0: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1: 이건
0: 그게
1: 완전
0: 아니라,
1: 아니었어요.
0: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1: 예.
0: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1: Obvious.
0: 바로,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죠.
1: 네.
0: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1: 아.
0: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1: 네.
0: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0: 이런
1: Obvious.
0: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1: 아하.
0: 더 좋아요.
1: Yes.
0: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1: 투명하지 않은 거요?
0: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1: 예.
0: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clear.
1: Oh.
0: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같아요?
1: Disclear. 네.
0: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1: 디스
0: 쓰시더라고요.
1: 아닌가요?
0: 네.
1: 디스가 원래 반대말 할때 디스 많이
0: 아, 그런 거
1: 쓰죠.
0: 쓸 때도 있긴 하죠. 자,
1: 예.
0: 바로 unclear.
1: 아, 정말
0: 당연하...
1: disappointment.
0: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1: 디스가 있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You never make
0: You
1: a
0: never.
1: study plan.
0: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1: 강력해요.
0: 강력해요.
1: 예.
0: 강력해요. So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0: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1: 네.
0: 주어 동사 매치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1: 동사
0: 동사
1: 원형.
0: 원형이 와야 되죠.
1: Yes.
0: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1: 오.
0: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1: 예.
0: he doesn't
1: Lie.
0: lie 맞죠? 동사
1: 맞죠?
0: 원형 써야 돼요. He
1: 네.
0: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1: 아,
0: 때문에
1: 틀려요.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1: Lies.
0: 놔둬야 됩니다.
1: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0: Yes.
1: 되는군요.
0: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1: 오.
0: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s me.
0: calls you인데요?
1: You
0: Never
1: never
0: call
1: calls
0: me. Call me.
1: me.
0: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1: 아, 그쵸.
0: Right?
1: You never call
0: You never
1: me네요.
0: call me입니다.
1: Yes.
0: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1: She never answer the phone.
0: 자, 여기서는 answer 쓰죠.
1: Answer
0: she잖아요,
1: 또
0: she.
1: 틀렸어요, 저?
0: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1: 네.
0: 그쵸?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3인칭도
1: 그쵸.
0: 아닌데요. 근데
1: 유니까.
0: 여기서는 she never
1: She니까 answers
0: answers. 얘
1: the
0: 유지해야 된다는
1: phone.
0: 거, 오케이?
1: 아.
0: 얘나 이해 됩니다. 이거는 오래
1: 네.
0: 걸려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1: You never call m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Oh,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네, 다
0: 탁했어요.
1: 탄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P.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어, 완전 P?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요.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1: 저
0: 분이에요.
1: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1: 퍼펙트 매니아.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Alright. 자, 근데, 뭐, perfect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1: 네.
0: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1: 예.
0: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로.
1: 으흠.
0: 이거를 더
1: 초로.
0: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bless total. 이렇게,
1: Total.
0: real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1: 네.
0: 비슷해져. 그렇죠?
1: 오.
0: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날 겟했네. 이 얘기는
1: 네.
0: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1: 그쵸.
0: 얘기예요.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Alright. So,
1: 에.
0: 들켰네. 뭐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때 you got me.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너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0: 아,
1: 걸렸어요?
0: 너가 나를 딱 잡아낸
1: 예.
0: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하면은.
1: Veggies.
0: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쓴다든가.
1: Yes.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걸렸네. 나 프라이치킨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했을 때
1: 네.
0: you got
1: You
0: me.
1: got me.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1: 네.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굉장히
1: 전형적인
0: 토를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피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번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1: 테스트.
0: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네네. 제가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

0: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시작!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1: 음흠.
0: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그죠? His MBTI ends in J.
1: Yes.
0: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1: 네, P로 끝나지.
0: 아, P요, P요.
1: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0: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1: Oh.
0: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 me.
0: Yes.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1: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1: Oh,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 MBTI ends in P, right?
5: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4: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5: You got me. I'm a total P.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Your MBTI ends in P, right?
5: What are you, a psychic?
1: Uh-huh.
5: How did you...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5: You got me. I'm a total P.
0: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0: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Uh-huh.
0: and, in, 철자. 그럼 oh.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요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1: 네.
0: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를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키워요. 파머레니안. 근데 예.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0: 아,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뭔가 좀